0: 경남 광주, 부산, 울산, 경남 네 곳입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에 많은 비가 전망되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위기경보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1: 메말라 있던 남부 지방에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되면서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0: 특히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 머물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황보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지난해 7월 경기도 가평, 폭우 뒤덮친 흙더미가 마을을 처참하게 집어삼켰습니다. 때아닌 날벼락에 주민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다리 난간도 힘없이 부서지고 두근 캠핑장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3: 산 바로 아래라든지 또는 계곡
4: 공항진
3: 옆이라든지
4: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3: 물길 옆에 조성이 되어 있는 단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건설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지역들은 산사태에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2: 주변에 산이 있는 곳에서는 갑자기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이런 산사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은 주의보, 예비경보, 경보의 3단계 예보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낮은 단계인 산사태 주의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80%일 때 내려지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비경보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최소 1시간의 대피 시간을 벌기 위한 단계입니다. 예비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짐을 챙기고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5: 산사태 예비 경보는 토양 함수율이 90%일 때 내려지며 사전 대피
4: 산림과학원 산사태 연구과 박사입니다.
5: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산사태 경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100%일 때 내려지는 위험한 단계로 지자체 장이 의무적으로 강제 대피를 권고해야 하는 재난 수준입니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산림청장이 직접 지자체 장에게 대피를 권고하거나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의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샘솟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고 땅이 울린다면 산사태 발생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산사태가 일어나면 발생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실시간 산사태 관련 정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나 스마트 산림재해 앱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1: 네, 현재 강한 비구름은 전남 서해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메말라 있던 경남에는 밤사이에 예상된 만큼의 폭우가 아닌 단비가 내렸는데요.
0: 내일까지 남부에 25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날씨 과학기상부 유다한 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1: 네, 먼저 지금 비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6: 네, 지금은 전남 해안에 극한 호우 수준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해남과 목포에는 새벽에 시간당 65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예상되면서 전남과 경남 지역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현재 어느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지 그래픽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비구름이 가장 강한 곳은 전남 해안입니다. 빨간색과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시간당 30mm 이상으로 강하게 내리는 곳인데요. 현재 전남 해남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세찬 비가 오고 있습니다. 시간당 뭐 몇 밀리미터 이렇게 수치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보통 시간당 30mm가 넘는 비를 호우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비가 와도 운전할 때 와이퍼를 작동을 해도 운전이 사실상 힘들고 우산을 쓰는 게 의미 없어집니다. 만약에 시간당 50mm를 넘어가면 침수 피해가 일어나고요. 도로에 빗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또 차량도 물에 잠겨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시간당 70mm가 넘으면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가 현실화하는 단계고요. 또 시간당 100mm가 넘으면 재난 수준입니다. 차량이 물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 지하 공간은 물론이고 건물 저층까지 침수될 수 있습니다.
0: 네, 현재 호우특보는 어떤 상황입니까?
6: 네, 현재 남해안에 비가 집중이 되면서 전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시간당 40mm가 넘는 호우가 내리면서 전남 진도와 목포, 영암, 무안, 해남에는 호우 경

0: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의 양도 살펴보면 비 공식이긴 하지만 제주 산간인 진달래 밭에는 258mm의 많은 비가 왔고요. 해남에는 175mm, 목포에는 139.9mm, 완도가 80.1mm로 제주 산간과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왔습니다.
1: 네, 영남은 가뭄이 심했었는데 이번에 내린 비로 좀 해소가 됐을까요?
0: 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이 경남 지역에 가뭄이 심해지면서 소방청은 지난 화요일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물탱크차 200대, 소방대원 400명을 긴급 투입해서 가뭄 피해 지역의 농업과 생활 용수 공급을 지원했는데요. 어젯밤부터 경남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어제 오후 6시를 기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건 희소식이긴 하지만 극한 호우가 예보돼 있어서 오히려 산사태 등또 다른 2차 피해가 우려됐는데요. 지난 밤사이 경남 김해에는 42.5mm, 또 부산 북부에는 40mm로 오히려 단비 수준으로 비가 오면서 가뭄 해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70mm의 극한 호우가 언제든 내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경남 지역은 특히 가뭄으로 메말랐던 터라 약한 지반 위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경우에는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가 날수 있습니다.
2: 자, 그렇다면 앞으로 비는 얼마나 더 올까요?
0: 네,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앞으로 2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가세하겠는데요. 남부지방은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남해안에도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현재 전남 여수와 완도 등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간판이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설치 시설물과 농작물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내일까지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의 많은 곳은 250mm 이상, 부산과 경남 중부 남해안, 전남 동부 남해안에도 200mm 이상, 전남에도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20에서 6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 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비가 좀 내리면 더위는 쉬어갈까요?
0: 네, 비가 많이 내리는 남부지방은 오늘 바람도 불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30도 아래로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부산과 대구의 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7도가량이나 낮아집니다. 또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이맘때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2: 그래서 오늘과 내일 막바지 휴가를 떠나서 물놀이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야영객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울창한 나무 그늘과 또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계곡은 더위를 식히기에 좋은 곳이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곡은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많아서 들어가기 전에는 수심을 꼭 확인을 해야 하고요. 어린이나 수영을 또 못하는 사람은 구명조끼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또 튜브나 비치볼 등 부력 용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위험한데요. 물살이 강한 곳에서는 급류에 휩쓸려서 순식간에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자 하는 물놀이는 절대 금지고요. 친구와 가족 등 여럿이 함께 물놀이 즐기는 게 좋습니다. 또 장시간 물놀이는 체력 소모가 크고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꼭 시간을 정해서 해야 하고요. 음주 후에 물놀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비가 올 때는 물놀이 금지입니다. 물이 탁해져서 시야 확보가 어렵고 또 물살이 세져서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물놀이 중에 천둥, 번개가 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셔야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이번 비는 언제쯤에 그칠까요?
0: 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이어집니다. 내일은 나가실 때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내일 비는 그치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대부분 지방에 소낙성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이번 주 날씨점만 그래픽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내일 비가 그치고 난후 다시 기온이 오릅니다. 아침 기온은 열대야 수준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올라가서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기 입추 이후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아직 여름은 진행형입니다.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 위험은 여전히 높으니까요. 온열질환 예방할 수 있는 기본 수칙인 물과 그늘, 휴식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 유다은 캐스터와 함께 날씨 정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7: YTN News FM.
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더위가 완전히 가신 게 아니라서 낮에는 많이 습합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0도, 전주 29도, 대구 26도로 예상됩니다. 한강 주변에서 사고 소식 3건 있습니다. 성수와 용산, 여의도인데요. 사고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강대교 위 강북 방향 4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4차로에도 사고 있고요. 동호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로로 넘어가는 연결로 위로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연휴 중간이라서 하루 미리 귀가하시는 분들도 혹은 오늘 가볍게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재 고속도로 위로는 하행선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별 이동시간 짚어드립니다. 10시에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은 6시간, 광주에서 서울은 3시간 40분 정도 걸리고요. 강릉에서 서울은 2시간 40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산 부근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선동에서 남양주 요금소 구간, 화도에서 서종까지 정체 꾸준하고요. 동산 요금소 부근에서 춘천 분기점까지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은 화도 분기점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사흘 연휴에 걸쳐 내리는 이번 비는 대체 공휴일인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어진 뒤에 차차 그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가보자 하면서 이동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끄러운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남은 연휴 뉴스 뮤직과 함께 끝까지 안전하고 기분 좋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음악으로 출발해 볼게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미스 로빈스.

미세스 로빈슨,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로 YTN 라디오 휴일 뉴스 뮤직 9시 때문 열었습니다. 8월 16일 일요일 아침 함께하는 YTN 라디오 9시 뉴스 뮤직입니다. 남부지방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중부, 서울 수도권 지역에는 스텁지근함에 불쾌지수가 확 오른 휴일 아침입니다. 몸의 리듬을 찾아주는 음악들 다양하게 감상하면서 휴일을 또 채워나가야 될 텐데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와 앱 채팅창 통해 남겨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의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에릭 클랩튼의 Wonderful Tonight, 쉐어의 Believe 노래 두곡더 만나볼게요.

에릭 클랩튼의 Wonderful Tonight, 쉐어의 Believe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산림청이 남부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위기경보가 상향된 지역은 전남 광주와 부산, 울산, 경남 네 곳입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에 많은 비가 전망되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위기경보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비가 강하게 내릴 때는 산 주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당국은 지난주 저녁을 습격한 홍수로 인해 최소 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인디애나에선 지난주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과 하천이 범람했는데 마이크 브라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홍수 대응과 복구를 돕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것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인도네시아에 규모 7.7의 강력한 지진이 덮쳐 적어도 47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장은 주택 200채 가까이가 무너지거나 파손되고 학교와 의료센터, 교회 등 공공시설 100개 이상이 파괴돼 주민 2천여 명이 임시대피소로 피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지진에 따른 산사태로 플로레스 섬 6개 지역의 여러 외딴 마을이 매몰 고립돼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일부 지역은 중장비 부족 등으로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6693번님, 전남 광주입니다. 밖에서 마트 일하는 중인데요. 평일에는 너무 더워서 땀이 많이 흘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니 좋습니다 하셨어요. 그쪽 지역에 비 많이 내린다고 제가 조금 전에 소식 전해드렸는데 괜찮으신가요? 산사태 위기 경보 상향된 지역 전남 광주, 부산, 울산, 경남 네 곳이라고 뉴스 전해드렸는데 괜찮으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 지금 날씨 상황과 하늘 표정은 어떤가요? 휴일 둘째 날 보내고 있는데요. 8월 16일 일요일.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노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서울시에 이어 용산구도 정부가 용산공원을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 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용산구는 어제 낸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 내 어린이 정원을 넘어 공원 전체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런 추진 방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친일재산 최소 325억 원 이상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인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산곡동의 아파트 15층에서 6살 남자아이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어젯밤 9시쯤 아이가 사라졌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색을 벌였고 30분쯤 뒤에 화단에서 숨진 A군을 발견했습니다. A군은 부엌 베란다 창문을 통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 시간도 끝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노래 3곡 준비했습니다.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마룬5의 슈가, 그리고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전해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New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엔 100mm 이상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해안에는 2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남해안 일부 지역은 시간당 70mm의 비가 오는 곳도 있어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합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속 20m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 이동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서행 흐름 보이는데요. 용산과 강남에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양방향 서행 중이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금호분기점 4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있었는데 이제 막 처리가 됐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 있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방향은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 구간 정체 조금 늘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동산 요금소에서 춘천분기점까지 밀리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상일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천천히 지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0: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폭우가 내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해남군 서북 서쪽 21km 지점에서 조금 전 오전 9시 23분쯤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 네, 지진 규모는 2.2이고 발생 깊이는 21km로 관측됐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0: 가뭄이 심각한 남부지방에 최대 2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밤사이 주로 전남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 목포와 해남에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경남 지역은 폭우 대신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수정 기자, 현재 가장 비가 강한 곳은 어딥니까?
2: 네, 이른 아침까지는 전남 서해안에 폭우가 내렸는데요. 현재는 비구름이 지리산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전남 광주 영암군과 경남 산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남 광주 해남에는 아침 7시 20분쯤, 목포에는 새벽 6시쯤 시간당 65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각각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목포에는 이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남 김해와 부산에도 새벽 한때 시간당 2, 30mm 정도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 현재는 경남에 10mm 안팎의 비만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로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아침까지 전남 서남해안에 주로 구름이 정체해 있었는데요. 현재는 지리산 부근으로 비구름이 이동했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약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밤새 경남 지역에 내린 비는 모두 40mm 안팎입니다. 단비가 내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수도권의 비구름은 차차 빠지는 모습입니다.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는 있는데,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에는 새벽 5시쯤 한때 시간당 30mm 안팎으로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누적 강수량을 보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제주입니다. 새벽 6시 30분 기준으로 제주 산간 진달래밭에 258mm가 내렸고요. 전남 해남에는 182mm, 목포에 164mm가 내렸습니다. 호우특보는 전남과 경남, 특히 남해안 쪽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전남 목포와 진도, 해남, 영암, 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전남 광주, 광주시를 포함해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 섬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또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250mm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오전 9시쯤에 예보가 다시 한번 수정이 됐는데, 이 경남 남해안의 250mm 폭우는 수정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 사이에 많이 내리지 않았더라도 오늘과 내일까지 비가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간당 70mm 이상 극한호우도 예상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 기습호우가 내릴 수 있어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남은 특히 가뭄으로 메말라 있던 터라 약한 지반이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가 추가로 날수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는 사실상 막바지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계곡이나 해안가, 하천으로 휴가를 떠나는 경우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바다에서는 최고 4m에 달하는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서정입니다.
0: 바닷가를 중심으로 전남 남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1: 경남에는 바짝 말라있던 저수지에 오랜만에 빗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기자 어딘가요?
3: 네, 전남 광주 구례군 섬진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차상은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4: 네, 경남 함안군 운곡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먼저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리산 부근에도 연휴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는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저희 취재진이 4시간 전부터 이곳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구례 정말 비가 쉼없이 내렸습니다. 지리산 주변인 이곳에도 내일 오전까지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온 이후로 가장 많은 비가 또 강한 바람과 함께 내리고 있는데 춥다는 감각이 참 오랜만입니다.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전남 동부와 남해안에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0: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전남 서남해안 인근 목포와 해남에는 시간당 60mm가 넘는 비가 지속돼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 6시쯤 목포에는 1시간 최대 강수 66.4mm의 세찬 비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해남 산이면과 영암 삼호읍에 비가 150mm 넘게 내렸습니다. 강한 비와 함께 돌풍도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구례읍과 문청면이 맞닿아 있는 섬진강변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6년 전 2020년 8월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당시 이 일대에는 이틀 동안 4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고 섬진강댐도 당시 대량 방류를 했습니다. 농경지 700헥타르가 침수됐고 가축 16,000마리가 폐사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물론 당시와 지금의 기상 상황은 다르지만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 하천 주변은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 부근에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는 접근을 피하기 바랍니다. 저지대 주민들도 기상 상황을 계속 확인하셔야겠습니다.
1: 네, 이번에는 경남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상은 기자, 비는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2: 네, 어젯밤부터 약한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해 지금은 제법 강한 빗방울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8%에 불과할 정도로 바짝 말라가던 저수지에도 정말 오랜만에 빗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경남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이곳 함안을 비롯해 밀양과 창녕, 의령, 거제가 가뭄 심각 단계를 기록했는데요. 경남 전체의 저수율만 보더라도 31.8%에 불과해 70% 되었던 평년 기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방의 급수 지원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린 농경지가 많았는데 지금 내리는 비가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함안과 의령, 밀양 등 가뭄 심각 지역에 20mm 안팎의 단비가 내렸고 경남 남해안에도 20에서 30mm 정도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부산과 울산, 경남 중부 남해안과 경남 내륙에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릴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 지역의 급수를 위해 내려진 국가소방동원령은 어제 오후 6시에 해제됐습니다. 제법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비 피해 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남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계곡이나 하천이 갑자기 불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야영객과 입산객들은 현장에서 미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지금까지 김민성, 차상은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해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를 통해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원칙을 제시한 데 이어 오늘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며 포용적 평화공존과 안정적 평화공존,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대북정책의 3대 기조로 천명했습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조사에서 급기야 부정평가가 긍정을 앞지르자 청와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3: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분열을 새 지도부가 수습할 수 있을지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지가 향후 지지율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국 지표조사에 이어 한국 갤럽에서도 직전 조사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4%로 직전인 3주 전보다 7%포인트 급락했고 부정평가는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 취임 이후 최저치이고 부정이 긍정을 역전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데 청와대는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를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새 지도부 진용이 꾸려지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던 당내 갈등이 봉합되면 주요 현안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시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금융대책의 성과가 가시화할지와 더불어 당정 협의를 토대로 한 합리적인 세제 개혁

0: 불편한 도출 여부가 첫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1: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0: 주 경제정책을 이끌어온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변화를 주는 방안 역시 하나의 돌파구로 거론됩니다. 분위기를 쇄신하는 건 물론 새 정책의 추진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맞는 자원들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0: 다만 오는 2028년 총선과 맞물려 당내 권력 투쟁이 장기화할 경우 대통령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계파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 당청 관계를 포함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가 향후 지지율의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성과를 위해 정책 하나하나를 챙겨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3: 한미 관세협상에 참여했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교체됐습니다. 산업부 측은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 면직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시 기용돼 농산물 등 미국과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협상을 총괄해왔습니다. 대미통상 현안이 쌓인 상황에서 통상수장을 교체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산업부는 구체적인 배경은 알 수 없다며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청년 취업자는 45개월 연속으로 줄며 경기 회복 흐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5: 정부는 8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긍정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과 취약계층 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부문에선 청년과 제조업, 건설업 일자리 부진을 꼽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10만 명 넘게 증가했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19만 1천 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45개월 연속 줄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늘어난 일자리 상당수가 고령층 일자리인 돌봄 서비스업에 쏠려 청년층의 고용 한파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졸업 후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 비율이 5월 기준 48.6%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내수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 내수 경기가 살아나면은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7: 내수와 가장 연관이 깊은 산업이
6: 건설 산업이거든요. 건설 경기가 좀 부양이 되면은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5: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8: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고
7: 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8: 부진업종에 대해서도 맞춤형 고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5: 2030년까지 첨단 산업과 청년 선호 분야 인력 20만 명과 민간과 공공 일자리, 창업 등 30만 개를 창출하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이르면 이달 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책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온석입니다.
9: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0: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9: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1: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에서도 다시 비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한 지역 내에서도 곳에 따라 내리는 곳도 그친 곳도 있을 텐데요. 계신 지역의 날씨 살펴주시고 오늘 우산 꼭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서 길 미끄럽습니다. 사고 소식도 잦아서 안전운전 해주셔야 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상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 강릉 3차로에서도 사고 수습 중이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칠서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제천터널 부근 2차로와 3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 부근 정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요. 부산 쪽은 남사 진위에서 남사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미사에서 남양주 요금소 구간 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화도에서 서종, 동산 요금소에서 춘천 분기점 구간 정체 꾸준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구간 정체고 조남분기점 갓길에는 고장난 승용차가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양방향 서행 중이고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제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 구간 양방향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와이텐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맹렬했던 한여름 폭염의 고비도 어느덧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조용히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8월 중순입니다. 8월 16일 일요일 어느덧 8월도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데요. 지나고 나면 또 생각나고 아쉬울 올해 이 여름이겠죠. 여름날 휴일 아침 풍경과 잘 어울리는 올드팝 감상해보겠습니다. 첫 곡 바로 띄워드릴게요. 디온 워윅의 I Will Never Fall in Love Again.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3: 낮 동안의 더위는 여전하게 좀 느껴지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서는 선선함이 묻어나는 요즘입니다. YTN 라디오

그 10시 뉴스앤뮤직 시작했는데요. 여름의 열기 서서히 머물다가 가을의 바람으로 교체되는 궤적의 길목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청취자분들 진짜 많으시네요. 그쵸. 변화하는 날씨의 결을 느끼면서 건강하고 편안한 휴일을 함께 보내야겠습니다. 뉴스앤뮤직 이 시간도요. 생방송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신청곡과 사연 문자와 채팅통에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또 함께 편안하게 듣기 좋은 음악 이어가겠습니다. Animals의 The House of the Rising Sun, Dusty Springfield의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YTN 라디오 10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폭우가 내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점에서 오전 9시 23분쯤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규모는 2.2고 발생 깊이는 21km로 관측됩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강의실이 물에 잠겼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해사과학관 강의실과 사무실 등 10여 곳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물에 잠겼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한때 강의실에는 무릎까지 물이 차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해양대는 상습 침수로 인한 누전과 감전 우려로 이미 오래전부터 목포시에 배수시설 개선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경기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창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기숙사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11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와 함께 경위 피해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지나고 나서 아쉬운 건요, 늘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잠 좀 덜 자고 여행할 걸, 그때 그냥 공부 좀 할 걸, 화내지 말 걸. 아, 어젯밤에 좀 더.

나를 좀 힐링시킬 수 있는 건 없을까 생각해보면 라디오만 한게또 없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YTN 라디오에서는 뉴스 앤 뮤직이 쭉 좋은 음악 여러분들 선곡할 걱정 없이 플레이리스트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라디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힐링 휴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음악을 또 들어볼게요. 80년대 발표된 노래, 90년대 발표된 노래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목소리 한번더 들어보네요.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띄워드리고요. Phone on Blonde의 What's Up까지 노래 두곡 만나고 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주전 외야수 이정후가 4경기 만에 안타 생산에 재개했습니다. 이정후는 콜로라도와의 홈경기에 4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에 볼넷 1개, 1득점으로 활약했습니다. 배지환은 밀워키 유니폼을 입은 지 6일 만에 방출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배지환을 영입하려는 팀이 나타나면 곧바로 이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마이너리거로 내려가거나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임성재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 3라운드에서 선두 셰플러와의 격차를 두 타로 좁혔습니다. 임성재는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원 더파 67타를 쳤습니다. 3라운드 합계 11원 더파 159타를 기록한 임성재는 미국의 샘 번스와 함께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4와 오디세이가 각각 700만과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연휴 극장가 쌍끌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4는 연휴 첫날인 어제 하루 29만 명이 관람한 데 이어 오늘 오전 누적 관객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개봉 19일 만으로 왕과 사는 남자보다 5일 빠른 기록입니다. 오디세이도 어제 64만 명을 불러모으며 1일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고 개봉 12일째인 오늘 오전 400만 고지를 밟았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노래 두 곡 전해드릴게요.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록시트의 Listen to Your Heart 띄워드리고요. 저는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여름 막바지에 찾아온 호우가 막강합니다. 전남 해안은 시간당 40mm의 비가 오고 있고요. 내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에 시간당 20mm에서 50mm의 비가 올 텐데 많게는 7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동량이 많지는 않은데 비로 인해서 사고 소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감속 운전해주시고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옆하로 안성나들목부터 4km 정도 밀리고요. 오산 부근 6차로에서도 사고 수습 중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화도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서 서종까지는 13km 정도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상일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고요.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원효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창동교에서 상계교 구간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 차선이 두 개뿐이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잇단 공격으로 예멘의 대표적인 항구이자 요충지인 홍해 연안 모카항이 운영을 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모카항 책임자는 현재 시각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후티의 공격으로 7명이 숨지고 약 1,600만 달러, 227억 원의 손실이 났다며 항구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카항은 15세기 무렵부터 세계 최고급 커피 원두로

0: 커피는 예멘 모카를 수출했던 곳으로 모카 커피는 이 도시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이스라엘 총선 결과에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라면 네타냐후 총리의 패배 가능성이 작지 않은데 막판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선중 기자입니다.
1: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최대 경쟁자는 중도정당 야시아르의 가디 아이젠코트 대표입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줄곧 앞서왔는데 최근에는 10%포인트 가까이 격차를 벌린 조사도 나왔습니다.
2: 안보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안보 전략을 세워 전쟁은 어떻게 끝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가디 아이젠코트 야사르당 대표입니다.
1: 이스라엘 참모총장을 지낸 아이젠코트는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마스와의 전쟁 때는 네타냐후를 향해 전쟁을 불필요하게 오래 끌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들과 조카까지 가자 전쟁에서 전사하면서 개인적인 서사도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2: 그의 사연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대처하는 걸 보면 어떤 인물인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젠코트 지지자입니다.
1: 이대로면 네타냐후의 패배가 확실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소수 정당들이 난립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치 특성상 누구도 단독으로 과반을 넘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궁지에 몰린 네타냐후가 막판에 어떤 무모한 일을 벌일지도 알 수 없습니다.
2: 이스라엘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1: 미국의 요구까지 거부하며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에 질 경우 사법 처리를 피하기 어려운 네타냐후가 중동 상황을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마지막 날, 민주당이 경기와 서울 합동 연설회를 연달아 엽니다.
1: 조금 전 경기 수원에서 합동 연설회에 막이 올랐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2: 네, 민주당 전당대회 경기 합동 연설회장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당원이 살고 있는 경기 지역 합동 연설회답게 열기가 뜨겁다고요?
2: 네, 이곳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에서는 민주당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의 마지막 날을 시작하는 경기 지역 합동 연설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아침 9시쯤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연설회 시작 한참 전부터 체육관 주변에 지지자들이 운집해 팻말을 들고 후보자들의 이름을 연호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인 10시 반이 조금 넘어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뜨거운 함성과 박수 속에 입장했고요. 중앙당 선관위의 개회선언에 이어 지금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의 인사말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후에는 후보자 정견 발표 순으로 합동 연설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설 순서는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먼저, 다음이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명의 당대표 후보입니다. 오후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이번 전국 순회 경선의 마지막인 서울 지역 합동 연설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전국 순회 경선의 마무리를 짓는 서울 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일산에서 발표됩니다.
1: 네, 오늘이 순회 경선 마지막 날인데 현재까지는 김민석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죠.
2: 네, 어제 호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정청래 후보와 치열하게 벌여왔던 박빙 구도가 깨진 모양새입니다. 현재까지 권리당원 누적 투표 집계 결과에서 김 후보는 52.21% 득표율로 정 후보의 14.0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서울은 전국 권리당원의 40% 가까이가 거주하는 최대 승부처인 만큼 이곳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승부의 향방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대전에서 전국 당원대회를 열고 국민 여론조사 30%까지 합산한 최종 결과로 당대표 당선자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호남에서 약진한 박선원 후보가 최민희 후보

0: 후보를 제치고 중간순위 1위로 올라섰는데요. 당선권인 5위 안에 친명계 3명, 친청계 2명인 구도는 유지되고 있는데 오늘 개표를 통해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경기 합동연설회장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1: 네, 아침까지 전남 서해안에 폭우를 쏟아낸 비그룹이 지리산 부근으로 이동했습니다.
2: 밤사이 경남에는 단비만 내렸지만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2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여전히 예보돼 있어 피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봅니다. 맹희정 캐스터.
3: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는 것 같은데 비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밤사이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면서 현재 서울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더 예보되어 있는데요. 5에서 30mm인 만큼 많은 양은 아닙니다. 현재는 비구름이 서쪽은 차츰 빠지면서 동쪽 곳곳을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 곳곳, 제주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특히 전남 영암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영암에는 오전 9시 30분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비구름대는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250mm 이상, 부산과 전남 남해안에도 많게는 200mm 이상 예상되는데요. 특히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최대 70mm에 달하는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어 밤사이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현재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에 강풍특보가,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초속 20m 이상 돌풍이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소 내려갔습니다. 한낮 기온이 광주 28도, 부산 26도로 30도 아래를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 30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대체 공휴일인 내일 낮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더라도 오후 한때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극한호우가 쏟아진 전남 광주 해남에는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맹희정입니다.
1: 호우특보가 발효된 전남 광주 지역에 밤사이 많은 곳에 17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2: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전남 광주 지역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4: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이 국립목포해양대학교입니다. 강의실이 물에 잠긴 모습인데요.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회사과학관 강의실과 사무실 등 10여 곳과 엘리베이터가 물에 잠겼습니다. 새벽 한때에는 이 강의실에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합니다. 대학 측은 상습 침수로 인한 누전과 감전 우려가 오래전부터 있어서 이 목포시의 배수시설 개선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제보 영상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목포시 죽동 지역인데요. 하수구에서 물이 넘쳐흘러 분수처럼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거리 양쪽으로 식당과 가게 등이 자리한 시내 한복판인데 빗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바퀴가 빗물에 잠긴 승용차가 물살을 헤치며 지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목포항 근처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새벽 6시 50분쯤 목포시 산정동 상황입니다. 마을 도로와 주차장이 물에 잠겼고 주민 종아리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에 앞서 새벽 5시 45분쯤에는 목포시 호남동에서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접수해서 당국이 2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호우경보가 내린 전남 영암을 포함해서요, 목포를 비롯한 전남 곳곳에서 주택과 상가, 지하공간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 소방당국에 접수된 호우 관련 신고만 120건이 넘습니다. 광주 전남에는 특히 오전 8시 반을 기준으로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된 상태인데요. 소방당국은 추가 침수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현장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2: 경남 지역 가뭄 대응을 위해 발령됐던 국가소방동원령이 해제됐습니다. 소방청은 경남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가뭄 상황이 점차 완화될 거라 예상되자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앞서 연일 이어진 폭염과 가뭄으로 경남 지역 농업 생활용수 부족이 심각해지자 지난 11일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1: 지난해 8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와 하천 범람 피해를 입었던 지리산 일대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2: 무더위 이후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위험이 커져 이 지역 주민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5: 지난해 7월 무려 793.5mm의 비가 쏟아져 경남 산청군에서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260여 건 발생했습니다. 밀려든 토사에 파묻힌 집들은 아직도 제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골짜기에 돌을 쌓아 물길을 만들고 불어난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지 않게 사방댐도 만들어졌지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옹벽과 다리가 많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6: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상에 지리산 부근에 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그러면은 불안해하는 것 같고.
5: 좁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질수록 산사태 위험은 커집니다.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2020년부터 4년 동안 발생한 산사태가 이전 4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무려 2,600여 건이나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17명에 달해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오거나 연속 강수량이 200mm 이상일 때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경사지가 많고 토양 응집력이 낮아 산사태에 취약한데 폭염 뒤엔 땅의 굳기가 더 약해집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릴 땐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급경사지나 계곡에 접근해선 안 됩니다. 또 대피 장소와 경로를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네, 밤사이 남부지방에 폭우가 예보됐는데요. 주로 전남 서해안 남해안에 집중이 됐고 가뭄이 심한 경남은 폭우 대신 단비가 내렸습니다.
2: 하지만 내일까지 추가로 경남 남해안에 강한 기습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우려는 여전합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현재 가뭄에 이은 호우 상황과 앞으로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1: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밤사이에 보니까 이제 호남 서해안 쪽으로 비가 집중됐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네. 했었는데 일단 어느 지역에 얼만큼 비가 내렸던 건가요?
7: 가장 많이 온 지역이 목포, 그 옆에 진도 지역인데요. 네, 목포에 한 140mm 정도 비가 내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제 침수 피해도 생겼습니다. 그 원인이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가 하층 제트기를 타고 주로 전남 남해안 쪽으로 집중이 됐거든요.
1: 네.
7: 자, 이게 그 폭이 넓지 않아서 매우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 지역도 장마 기간 동안에 비가 적게 내려서 비가 적은 상태였는데 그나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 경상도 영남 지방은 이 서쪽 전남보다는 조금 덜 내렸는데 그나마 그 지역에 지금 소방차로 물을 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 네.
7: 그런데 하늘에서 한 20에서 40mm 정도 비가 내렸으니까 큰 긴급한 그런 해결에는 많이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앞으로 좀 더 자주 여러 차례 내려줘야 이제 완전 해결이 되는데 하여튼 오늘이 일요일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목포와 해남 또 영암엔 재난 문자가 지금 발송됐는데 네. 이 재난 문자 기준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7: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이제 호우특보라고 해서 호우경보 또는 호우주의보를 발령을 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비가 많이 올 겁니다. 그런 호우경보, 호우주의보인데 이 긴급 재난 문자는 예보가 아닙니다. 이미 이 지역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과거 기준은 호우 긴급 재난 문자 기준은 1시간에 50mm 그리고 3시간에 90mm 비가 이미 내렸을 때 또는 1시간에 72mm 비가 내렸을 때 이제 기상청이 그 지역에서 수집되는 휴대폰 번호에 긴급 재난 문자를 내보냅니다.
1: 네.
7: 이미 비가 왔습니다. 오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미 왔습니다. 빨리 대피하시오. 이런 문자인데 올해부터 바뀐 게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라고 해서 강화됐죠. 1시간에 80mm 그리고 15분에 25mm 강수가 왔고 또는 1시간에 100mm 이상 비가 내렸을 때는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발령을 합니다.
1: 네.
7: 자, 그 문자를 받으면 앞으로 비가 그 정도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왔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 낮은 곳에 있는 곳, 지하에 있는 분들 지하 차도에 있는 분들, 지하 주차장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빨리 대피하시고.

0: 지요. 이제 이런 문자인데 그 호우 경보와 주의보와 차별화된 그런 그 기상 정보입니다.
1: 네. 앞서 이제 목포에는 뭐 현재 전남 서부 해안에는 호우 경보가, 그 밖에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호우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는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저녁까지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호우 상황을 비롯한 날씨 전망,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6: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비와 더위가 함께 나타나서 습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위가 이어지는데요.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해주시고 수분 섭취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남양주에서 강원 지역 가는 길이 가장 밀리고, 이외에는 많이 밀려도 10km 미만이라서 큰 부담은 없겠습니다. 다만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길이 미끄러운데요. 안전운전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서하남 4차로와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송파나들목에서 서하남나들목 구간 5km 정도 밀립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덕소 3패에서 서종까지 14km 정도 정체고, 인제 부근에서 살짝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성산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원효대교에서 마포대교 가는 길 3차로에서 도로 보수 공사 중이고요. 동호대교부터 밀립니다. 구리 방향은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 에서 종암분기점 구간 양방향 정체인데, 구리 가는 길이 조금 더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회복을 뜻하는 리커버리와 경제를 말하는 이코노믹스가 합쳐져서 탄생한 말, 리커버리 노믹스. 스트레스와 피로 속에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 소비 흐름을 의미하는데요. 광복절 연휴 이틀째이자 여름 휴가 막바지입니다. 굳이 돈 쓰지 않아도 흐르는 음악 통해 충분히 힐링할 수 있는 시간 뉴스앤뮤직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1시 뉴스앤뮤직이고요. 저는 양수진입니다. 귀에 익숙한 가요 함께 즐겨볼게요. 첫 곡이에요. 아이유의 좋은 날.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11시 뉴스 뮤직. 첫 곡 아이유의 좋은 날 듣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좋은 날, 좋은 여름, 좋은 광복절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피로 그리고 또 번아웃에 지친 현대인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갑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리커버리 노믹스, 이 문화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돼서 진화를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아니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출을 한다는 거야. 조금 서글픈 마음이 드신다면 자 뉴스의 뮤직은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흐르는 음악에 그냥 힐링하시면서 편안한 광복절 연휴 둘째 날 8월 16일 일요일 아침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신청곡이 있으시다면 정말 적은 돈으로 큰 행복을 누리실 수 있어요. 신청곡과 사연을 위한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무료창도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실시간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악동 뮤지션의 다이너스워, 21의 I Don't Care 노래 두 곡 더 만나고 올게요.

11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다자논의를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북한이 이튿날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는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북한의 광복절 기념행사 소식만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열린 광복절 경축실 경축사에서 전쟁

사기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추가 생존자 구조 가능성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재난관리청은 최소 294명이 숨지고 320명이 실종됐으며 4,00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현장들은 안타깝게도 시신 수습 단계에 들어갔다고 현지 소방대는 전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8월 16일 일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11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주말 오전에 새벽에 조금 내린 비에 밭에 심은 콩, 들깨밭이 생기가 돌아 잎이 활력 있게 보이는 주말입니다. 3139번님. 그러니까요. 남부지방에 비의 양이 너무 많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워낙 가물은 상태여가지고 단비가 되어주고 있긴 합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시설물 잘 돌보시고 또 비가 필요한 곳들에는 이렇게 활기와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단비가 되길 바라며 또 이어지는 음악 두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다비치 미워도 사랑하니까 넬의 스테이.

11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확대되고 예보지역이 아닌 곳에도 강한 강수가 내릴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오늘 오전 7시부터 호우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증 치매를 앓는 부모나 발달장애 자녀의 진료 기록을 이제는 가족들이 대신 찾아보는 것이 쉬워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본인 진료 기록 열람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하고 이달 31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과 중증 치매 환자 등의 진료 기록을 가족이 대리 열람할 때 서류 제출 절차를 자동 확인 절차로 대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챗봇인 클로드의 개발사 엔트로픽이 2분기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엔트로픽은 2분기 매출이 1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2천억 원 이상으로 집계돼 1년 전에 14.6배로 늘었다고 투자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1시 뉴스앤뮤직 다양한 가요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어지는 오후 시간에는 뉴스앤트롯 함께합니다. 12시 20분, 1시 20분 두 타임 이어지니까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6번님, 맛있는 커피 내려서 감자 구이와 함께 행복한 음악 함께합니다. 이선희의 라일락이 질 때 신청해요 하셨는데요.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것과 함께 오션의 I wish you까지 띄워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2: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1: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2: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3: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자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0: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의 남녀가 따로 있나. 박완규.
1: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극한의 더위는 물러갔지만 아직 완전히 가시진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덥겠고요. 비로 인해서 습도는 더 높아지겠습니다. 체감 온도가 더 높을 텐데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소나기가 지나고요. 모레는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광화문에서는 오늘도 집회가 열립니다. 다만 보신각과 동아면세점 앞 모두 인도에서 진행됩니다. 보신각 집회는 3시 반에 끝나는데요. 이후 사랑채 동측 건너편까지 행진이 있겠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와 광화문 3거리, 정부 서울청사 교차로를 한개 차로를 통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서하남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송파나들목부터 5km 정도 밀립니다. 계양에서 송내 구간 정체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서천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 구간 5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충청권 정체 늘었는데요. 옥산 분기점 부근에서 청주휴게소까지 정체고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3: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5: 바닷가를 중심으로 전남 남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6: 경남에는 바짝 말라있던 저수지에 오랜만에 빗물이 스며들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차례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기자 어딥니까?
7: 네, 전남 광주 구례군 섬진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5: 네, 차상은 기자 나가 있는 곳은 어디죠?
8: 네, 경남 함안군 운곡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6: 네, 먼저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리산 부근에 연휴 동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는데요. 현재 현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7: 네, 저희 취재진이 6시간 넘게 이곳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 사이 쉼없이 내리던 비가 이제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지리산 주변인 이곳은 내일 오전까지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아직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기상청은 전남 동부와 남해안에도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남 서남해안 인근인 목포와 해남에는 시간당 60mm가 넘는 비가 지속돼 호우 긴급재난문자

0: 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 6시쯤 목포에는 1시간 최대 강수 66.4mm의 세찬 비가 관측됐습니다. 이처럼 많은 비로 목포 해양대 학교 회사 과학관 강의실과 사무실 등 10여 곳과 엘리베이터가 물에 잠기는 등 전남 소방에 들어온 폭우 관련 신고 120여 건 가운데 110건이 목포였습니다. 저는 지금 구례읍과 문천면이 맞닿아 있는 섬진강변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선 6년 전, 2020년 8월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당시 이 일대에는 이틀 동안 4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고, 섬진강댐도 대량 방류를 했습니다. 농경지 700헥타르가 침수됐고, 가축 16,000마리가 폐사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물론, 당시와 지금의 기상 상황은 다르지만,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 하천 주변은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 부근에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는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저지대 주민들도 기상 상황을 계속 확인하셔야겠습니다.
1: 네, 이번에는 경남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내린 겁니까?
2: 네, 어젯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수량이 8%에 불과할 정도로 바짝 말라버린 저수지에도 정말 오랜만에 빗물이 가득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경남 지역은 정말로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이곳 함안을 비롯해 밀양과 창녕, 의령, 거제가 가뭄 심각 단계를 기록했는데요. 경남 전체 저수율만 보더라도 31.8%에 불과해 70% 되었던 평년 기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방의 급수 지원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린 농경지가 많았는데 지금 내리는 비가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11시 기준으로 함안과 의령, 밀양 등 가뭄 심각 지역에 30에서 40mm 안팎의 단비가 내렸고 경남 남해안도 많은 곳은 7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부산과 울산, 경남 중부 남해안과 경남 내륙에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 지역 급수를 위해 내려진 국가소방동원령은 어제 오후 6시에 해제됐습니다. 제법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비 피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남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이 갑자기 불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야영객과 입상객들은 현장에서 미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지금까지 김민성 차상은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둘러봤습니다.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부지방 호우 상황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YTN으로 보내주신 제보 영상들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새벽 6시 50분쯤 전남 광주 목포시 산정동 상황입니다. 마을 도로와 주차장이 물에 잠겨서 마치 저수지 같죠. 승용차 차체 바닥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고 수해 상황을 지켜보는 주민은 종아리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3: 네, 오늘 오전 9시 반쯤 전남 광주 목포시 오감동 상황입니다. 급작스러운 폭우로 중고차 단지 앞 도로가 물에 잠겼는데요. 제보자는 YTN에 해마다 비가 많이 오면 상습 침수되는 지역이라면서 쓰레기가 떠밀려 다니기도 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1: 네, 이번에 보시는 화면은 목포 해양대학교 강의실 화면입니다.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국립 목포 해양대학교 강의실이 물에 잠겼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회사과학관 강의실과 사무실 등 10여 곳,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물에 잠겼다고 밝혔는데요. 새벽 한때 강의실에는 무릎까지 물이 차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해양대는 상습 침수로 인한 누전과 감전 우려로 이미 오래전부터 목포시에 배수시설 개선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메마른 남부지방에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3: 특히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 머물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황보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지난해 7월 경기도 가평, 폭우 뒤덮친 흙더미가 마을을 처참하게 집어삼켰습니다. 때아닌 날벼락에 주민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다리 난간도 힘없이 부서지고 부근 캠핑장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5: 산 바로 아래라든지 공항진 와이틴 재난자문입니다. 길 옆에 조성이 되어 있는 단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건설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지역들은 산사태에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4: 주변에 산이 있는 곳에서는 갑자기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이런 산사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은 주의보, 예비경보, 경보의 3단계 예보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낮은 단계인 산사태 주의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80%일 때 내려지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비경보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최소 1시간의 대피 시간을 벌기 위한 단계입니다. 예비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짐을 챙기고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6: 산사태 예비경보는 토양 함수율이 90%일 때 내려지며 사전 대피 시간을 1시간가량 추가 확보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산사태 경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100%일 때 내려지는 위험한 단계로 지자체 장이 의무적으로 강제 대피를 권고해야 하는 재난 수준입니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산림청장이 직접 지자체 장에게 대피를 권고하거나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의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샘솟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고 땅이 울린다면 산사태 발생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산사태가 일어나면 발생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실시간 산사태 관련 정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나 스마트 산림재해 앱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1: 네,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일까지 남부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더 예보됐습니다.
3: 조금 전 경남 남해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오후까지 경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최대 70mm에 달하는 집중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맹희정 캐스터.
7: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남부랑 다르게 서울은 비의 양이 많아 보이진 않은데요. 현재 서울 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7: 네, 현재 서울 하늘은 잔뜩 흐린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2도로 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살짝 불어서 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자세한 지역별 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동쪽을 중심으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며 경남 곳곳과 전남, 제주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최대 200mm, 제주 산간에는 150mm의 비가 추가로 더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까지 경남 남해안에 시간당 최대 70mm에 달하는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닐하우스와 축대 붕괴 등 호우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대비해야겠습니다. 남해안과 남해상으로는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현재 전남 남해안에 강풍특보가,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고 물결도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막바지 휴가철 바닷가 찾은 분들은 해안가에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와 부산 26도로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비는 대체 공휴일인 내일 낮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연휴가 지난 뒤 화요일부터는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전남 광주 영암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산비탈이나 급경사지 주변에서는 산사태와 함께 낙석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맹희정입니다.
1: 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마지막 날 민주당은 경기와 서울 합동연설회를 연달아 엽니다.
3: 가장 많은 당원이 살고 있는 경기 서울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오늘 저녁 발표될 예정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8: 네, 민주당 전당대회 경기 합동연설회장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당원이 살고 있는 경기 지역 합동 연설회답게 열기가 뜨겁다고요.
8: 네, 이곳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는 민주당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의 마지막 날을 시작하는 경기 지역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아침 9시쯤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연설회 시작 한참 전부터 체육관 주변의 지지자들이 운집해 팻말을 들고 후보자들의 이름을 연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인 10시 반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뜨거운 함성과 박수 속에 입장했고요. 중앙당 선관위 개회선언과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의 인사말 후 후보자 정견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먼저 연설을 진행했고요. 다음에는 추첨 순으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명의 당대표 후보 연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이번 전국순회 경선의 마지막인 서울지역 합동연설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전국순회 경선의 마무리를 짓는 서울 경기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일산에서 발표됩니다.
1: 네, 현재까지 전당대회 진행 상황도 보겠습니다. 어제 호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 승리한 김민석 후보, 현재까지는 앞서 나가는 모습이죠.
8: 네, 어제 호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정청래 후보와 치열하게 벌여왔던 박빙 구도가 깨진 모양새입니다. 현재까지 권리당원 투표 누적 집계에서 김 후보는 52.21% 득표율로 정 후보의 14.0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서울은 전국 권리당원의 40% 가까이가 거주하는 최대 승부처인 만큼 이곳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승부의 향방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대전에서 전국 당원대회를 열고 국민 여론조사 30%까지 합산한 최종 결과로 당대표 당선자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호남에서 약진한 박선원 후보가 최민희 후보를 제치고 중간순위 1위로 올라섰는데요. 당선권인 5위 안에 신명계 3명, 친천계 2명인 구도는 유지되고 있는데 오늘 개표를 통해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경기 합동연설회장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1: 하락세를 이어오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조사에서 급기야 부정평가가 긍정을 앞지르자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3: 민주당 정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분열을 새 지도부가 수습할 수 있을지,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지가 향후 지지율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국 지표조사에 이어 한국 갤럽에서도 직전 조사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4%로 직전인 3주 전보다 7%포인트 급락했고 부정평가는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 취임 이후 최저치이고 부정이 긍정을 역전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데 청와대는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를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새 지도부 진용이 꾸려지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던 당내 갈등이 봉합되면 주요 현안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시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금융대책의 성과가 가시화할지와 더불어 당정 협의를 토대로 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 도출 여부가 첫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10: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9: 주 경제 정책을 이끌어온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 변화를 주는 방안 역시 하나의 돌파구로 거론됩니다. 분위기를 쇄신하는 건 물론 새 정책의 추진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맞는 자원들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9: 다만 오는 2028년 총선과 맞물려 당내 권력 투쟁이 장기화할 경우 대통령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계파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 당청관계를 포함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가 향후 지지율의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성과를 위해 정책 하나하나를 챙겨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1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개요입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한 것으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며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주행요건이 좋지 않은 만큼 무엇보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분당수서로 이용해서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데 탄천 1교 부근 하위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수서에서 탄천 1교 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또한 탄천교 진입로에서도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천대로는 과천시계에서 사당역 쪽으로 4차로에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밀리지는 않지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이 고속도로에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일단 양양 부근과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까지는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리고 있고 강촌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설악 부근과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쪽으로 이동하는데 멀리 대관령 7터널 부근 3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이후로는 경기권 진입해서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교통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양방향 시구간에서 밀리는데요.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서초,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슬램프로
1: 안녕하세요. 와이튼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문 열겠습니다. 박기빈입니다. 밤 사이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면서 아침까지 서울에도 비가 내렸죠. 지금 서울은 비가 조금 잦아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호우주의보 발효돼 있고요. 특히 전남 영암에는 호우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시와 1시 때는 뉴스 앤 트롯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트로트 신청곡 받을게요. 홍지윤의 가리랑 이 시간 첫 곡입니다.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진기는 오토링크.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오늘 8월 16일 일요일이고요. 매시 20분에 뉴스앤뮤직 진행합니다. 12시와 1시 때는 트로트 성인가요 준비하는 뉴스앤트롯이죠. 그래서 뉴스앤트롯 문을 열었고요. 신청곡 받기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돼요. 유료 문자입니다.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예,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가끔 사진 보내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사진 같은 경우도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날씨가 비가 오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잦아들었는데 아직은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호우주의보 내려진 곳이 있고 호우경보 전남 같은 경우 전남 영암 같은 경우는 호우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계시는 분들은 비 피해 없도록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조금 내려간 것 같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28도, 부산 26도, 이렇게 30도 아래를 보일 것 같고요. 서울도 한 30도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너무 더웠기 때문에 이제 30도만 돼도 조금 선선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내일도 공휴일입니다. 광복절 대체 공휴일이어서 8월 17일 월요일도 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매시 20분에 뉴스앤뮤직과 또 12시 1시 때는 뉴스앤트로드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비도 내일까지는 이어집니다. 내일 낮부터는 점차 그친다고 하니까요. 내일까지는 좀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우산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샵0945 50원에 유료 문자로 사용과 신청 후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노래 두곡 보내드립니다. 강문경의 팔자, 류기진의 사랑도 모르면서.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사랑도 모르면서 류기진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는 강문경의 팔자였습니다. 와이튼 라디오 뉴스센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34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8.13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에서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보다 2배 늘려 신규 대출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회의가 이번 주 열립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신규 대출 여력 30조 원을 금융회사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구체적 방식과 기준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을 두고 민심이 던진 경고장이라며 국정운영 방식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보연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심이 돌아섰다며 지난 3월 정점을 찍었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달 만에 20%포인트 넘게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정평가 이후 1위는 부동산 정책이었다며 대선 때는 주택공급을 강조했던 대통령이 취임 뒤에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재건축, 재개발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압승을 거두며 누적 득표율로 과반 득표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김 후보가 57.54% 득표율을 얻어 정청래 후보를 24.89%포인트

네요. 좀더푹 쏟아지면 좋겠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한동안 너무 더웠었기 때문에 좀 비가 쭉쭉 내려줘서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좀비 피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참 적당해야 되는데 이 적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비 많이 내리는 지역도 호우경보 발령된 곳도 있고 그런데 비가 좀 적당히 너무 많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해 없을 정도로 좀 가뭄 있고 그런 곳에 이게 좀 가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만 내려주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을 비가 오면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받을게요. 노래 전해드립니다. 정서주의 우리 어머니 김중현의 사랑의 스위치.

정서주의 우리 어머니, 김중현의 사랑의 스위치 순서대로 듣고 왔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확대되고 예보지역이 아닌 곳에도 강한 강수가 내릴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오늘 오전 7시부터 호우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침수와 산사태 등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하고 경남 지역의 현장 상황관리관을 파견했습니다. 이번 여름 포르투갈 프로축구 명문 FC 포르투에 입단한 황인범이 리그 데뷔전에서부터 번뜩이는 활약을 보여주며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황인범은 포르투갈 프리메이라리가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쐐기골을 도우며 팀의 2-0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달 21일 네덜란드 피에노르트를 떠나 포르투갈 유니폼을 입은 황인범은 이날 공식전 두 번째 출전이자 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괴물 신인이 탄생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새내기 타자 조슈아 바에스는 시카고 컵스와의 빅리그 데뷔전에서 3연타석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신인이 데뷔전에서 3연타석은 물론 홈런 3개를 친 것 또한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에스는 8회 초 마지막 타석에서 좌익수 직선 타구로 잡히며 4타수 3안타 5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첫 번째 간추린 뉴스에서 야당의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어떤 조사를 말한 건지 간략히 안내해드리면 한국갤럽이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자체 조사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이번 시간 트로트 전해드린 시간인데요. 1시 20분에 시작하는 뉴스앤트롯에서도 트로트 성인가요 준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연과 신청곡 보내놓으시면 노래 1시 20분 뉴스앤트롯에서 전해드릴게요. 이번 시간 노래 두 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연아의 외톨이, 최영철의 사랑이 뭐길래 전해드리면서 12시 뉴스앤트롯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1시 20분 뉴스앤트롯 다시 옵니다. 박기빈입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0: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3: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0: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광복절 연휴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서울은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남부를 중심으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전남 남해안과 경남,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날은 선선하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광주 29도, 대구 26도 예상이 됩니다.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강릉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제는 원주에서 새마을까지 12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진부 1터널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4km 구간 더디게 이동합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도 양양 가는 길 남양주유금소에서 서종, 내촌 부근과 인제 부근 일대로 모두 앞에 20km 구간 가까이 정체가 되고 있고 이 반대편 서울 쪽으로도 정체 구간이 다소 늘어나면서 이제는 양양 부근과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내촌 부근과 동홍천에서 춘천, 강촌, 설악, 서종에서 화도 사이로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전 시간에 비해서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정체 구간이 조금 늘어난 상황인데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를 지날 때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아침까지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제 강한 비구름이 경남 남해안으로 옮겨갔습니다.
2: 오늘 오후까지 경남 남해안에 시간당 최대 7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내릴 수 있어 대비가 중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현재 가장 비가 강한 곳은 어디입니까?
3: 네, 아침까지 전남 서해안에 극한 호우가 쏟아졌는데 오후가 되면서 전남에 머물던 비구름은 모두 빠졌습니다. 이제는 경남 남해안 쪽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영남 전체와 강원 일부까지 펼쳐져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경남 남해안에 보랏빛으로 강한 비구름이 들어 있습니다. 앞서 전남에 집중됐던 호우경보는 모두 해제되고 경남 남해에 이어서 사천에도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경남 대부분으로 호우주의보가 확대했습니다. 강풍주의보는 전남 남해안에 이어 경남 남해안에도 내려졌고 풍랑주의보는 남해 먼바다에 주로 내려져 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과 오전까지 전남 광주 목포시와 해남, 영암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잇따라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어제부터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면 12시 30분을 기준으로 제주 산간 진달래밭에 269mm로 가장 많고 전남 해남이 182.5mm, 전남 목포 165mm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남으로 비구름이 넘어오면서 현재 경남 남해가 100.9mm 강수량이 쌓였고요. 경남 하동에는 93mm 등으로 경남에 이제 강수량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조금 줄기는 했지만 내일까지 부산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경남 지역과 제주에는 최대 150mm, 전남 남해안은 100mm입니다. 경남 지역은 현재까지는 가뭄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지만 워낙 메말랐던 터라 약한 지반 위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진다면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가 날 수 있어서 여전히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는 사실상 막바지 여름 휴가철입니다. 계곡이나 해안가, 하천으로 휴가를 떠났다면 특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바다에서는 최고 4m에 달하는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1: 네, 호우특보가 발효된 전남 광주 지역에 밤사이 많은 곳은 17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2: 특히 목포에는 시간당 65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원 기자, 전남 목포 지역 피해가 지금 많다고요?
4: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이게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모습입니다. 강의실이 물에 잠기면서 급하게 물을 빼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 해사과학관 강의실과 사무실, 뭐 연구실, 엘리베이터 등이 물에 잠겼습니다. 새벽 한때 강의실에는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합니다. 대학 측은 이 상습 침수로 인한 누전이나 감점 우려까지 오래전부터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목포시에 이 배수시설 개선을 수없이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재봉우 영상도 속속 들어왔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목포시 죽동인데요. 하수구에서 물이 넘쳐 흘러서 이 분수처럼 솟아오릅니다. 거리 양쪽으로 식당과 가게 등이 자리한 시내 항부판인데 빗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승용차가 물살을 헤치며 지나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네, 목포 항 근처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새벽 6시 50분쯤 목포시 산전동 상황입니다. 마을 도로와 주차장이 물에 잠겼고요. 주민 종아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중고차 단지 앞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오전 9시 반 목포 오감동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주민들은 말하는데 쓰레기가 막 떠다닌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역시나 목포시의 이 대응을 질타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주민 구조도 있었습니다. 새벽 5시 45분쯤 목포시 호남동이었는데요.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당국이 휠체어에 앉은 주민 등 2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이 구조대 차량이 바퀴가 물에 잠겨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전남 곳곳에서 이 주택과 상가, 지하공간 침수 피해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소방당국에 접수된 신고만 오전까지 120건이 넘습니다. 특히 목포의 경우에 1시간 만에 66.4mm의 비가 쏟아지면서 8월 시간당 강수량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광주 전남은 현재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된 상태인데요. 소방당국은 추가 침수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현장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1: 네, 밤사이 남부지방에 폭우가 예보되기도 했는데 주로 전남, 서해안, 남해안에 집중됐습니다.
2: 가뭄이 심한 경남은 폭우 대신 단비가 내렸는데요. 하지만 내일까지 추가로 경남 남해안에 강한 기습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우려는 여전합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현재 가뭄에 이은 호우 상황과 앞으로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1: 일단 저희가 앞서 뭐 피해 상황들도 다 봤습니다만 네. 밤사이 얼마나 많이 온 겁니까?
5: 그렇습니다. 그 남쪽 전라남도의 남해안 쪽에 많이 내렸습니다.
1: 예.
5: 해남이 한 180mm, 목포가 160mm인데 사실은 이 정도 양이 결코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뭐가 겹쳤냐면 1년 중 가장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대조기간과 겹쳤습니다.
1: 예.
5: 자, 비도 저 정도면 제법 많이 왔는데 물 빠짐이 좀 안 좋았던 거죠. 만약 저게 태풍과 겹치면 또 더 큰 침수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장마 때 전라남도 그다음에 경상남도의 비가 다른 지역보다 적게 왔거든요. 자, 어제 내린 이 전남 지방의 강수량 그다음에 앞으로 오늘부터 저녁 사이 내릴 경남 지방의 강수량은 이 지역의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전남 곳곳에 특히 목포와 해남, 영암에 지금 비가 많이 와서요. 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발송이 됐거든요. 네. 이 재난 문자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5: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올여름

0: 왜 바뀐 게 폭염 관련해서 폭염 중대 경보, 열대야 주의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폭염 폭우 관련해서는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발령을 합니다. 그 전에 호우 경보, 호우 주의보라는 그 기상청에 발표하는 정보가 있었는데 호우 주의보 그러니까 3시간에 60mm 또는 12시간에 110mm 이상 비가 올 때는 조심하세요. 앞으로 비가 많이 옵니다라는 호우주의보. 호우경보는 그거보다 더 많은 3시간에 90mm, 12시간에 180mm. 이런 비가 예상이 될때 호우경보, 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런 정보인데, 이거는 현재는 아직 안 왔는데, 앞으로 많이 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정보입니다. 자, 이 호우특보는 선행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12시간 전에 이런 그 비가 많이 온다는 정보를 발령하면 대피를 할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앞으로 많이 오는 때 내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왔을 때 냅니다. 그 기준이 이제 강수량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에 50mm 그리고 3시간에 90mm의 비가 내렸을 때 또는 1시간에 72mm 비가 이미 내렸을 때, 그 지역에서, 그 비가 내린 지역에서 수집되는 휴대폰 전화번호로 강제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내거든요. 자, 올해,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는 1시간에 85mm, 그리고, 15분에 25mm 이상의 비가 이미 내렸거나, 또는 1시간에 100mm 이상의 비가 이미 내렸을 때,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발령을 하는데 이거 역시 앞으로 비가 많이 옵니다라는 정보가 아니고 이미 많이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이런 정보인데 그런 정보가 내려졌다는 얘기거든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그러니까 이미 저 정도 비가 오면 어딘가 이제 침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 저희가 지금 침수 피해 현장도 보여드리고 있고 재난 문자 발송됐다는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단비인가 싶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전남 지역 그리고 오늘 밤까지 올 경남 지역에 가뭄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가뭄을 해갈할 수 있는 정도의 단비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저 굉장히 고마운 단비죠. 소방 동원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소방차. 전국에 있는 소방차, 저 경남 지역으로 모여주세요. 이렇게 소방차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지금 가뭄 극복을 하는 마당인데, 이 정도 비가 하늘에서 내렸으니까 그 비교할 수 없는 고마운 비죠.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매우 고마운 비인데, 그런데 아까 목포에서 봤듯이 저런 피해가 또꼭 납니다. 자연현상은 딱 인간에게 알맞게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태풍이 오건, 태풍이 만약 여름에 안 오면 진짜 가뭄 때문에 강수량 부족, 절대 강수량 부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피해는 재난 대비를 해서 잘해서 피해는 줄이고 물은 받는 게 태풍이건 이런 그 집중호우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특히 전라도와 경상남도는 큰그 가뭄에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차로 물 공급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매우 고마운 저는 단비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럼 또한 가지 궁금한 게요. 특히 호남과 서해안, 남해안 중심으로 비가 좀 집중이 됐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0: 그렇습니다. 넓은 지역에, 그러니까 태풍급의 그런 정도 규모는 아니었거든요. 자, 남쪽에서 지금 우리나라 지난 13호 태풍 돌핀이 돌이켜보면 중국으로 상륙해서 열대저압부, 또 열대저압부에서 한 단계 낮은 온대저기압으로 약해져서 그 사이에서 그냥 흐지부지 소멸하지 않고 그 막강한 그 태풍에서 변질된 그 열대저기압이라 그런지 우리가 썩어도 준치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태풍에서 약해진 열대저기압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때 남쪽의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강하게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을 시켰거든요. 그때 약 1.5km 상층에 강한 하층 제트기류가 고온다습한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퍼올렸고 이때 북쪽에서 찬 공기들이 내려오면서 한반도에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수 있는 그런 그 구조가 갖춰진 것이죠. 그게 전라남도 해안 쪽에 걸린 겁니다. 그게 폭이 넓었으면 이제 넓은 지역에서 많이 오는데 그 폭이 매우 좁았기 때문에 해남, 목포 이쪽에 집중이 됐고, 제가 그 강수 구역이 지금은 저 경상도 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1: 예.
0: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앞으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구름대가 세력을 줄이지 않고 경남으로 간 거죠? 그만큼은 이제 밤사이 더울 수 있다는 얘기죠?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한번 비를 많이 뿌리면 강한 비구름대도 이제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다시 또 비구름을 만들어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전남 지방에 유지됐던 그 강한 비구름대가 그대로 수평 이동해서 오른쪽으로 간 건 아니고요.
1: 예.
0: 계속해서 남쪽 제주도 밑에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그 원료가 계속 그 공급이 됐던 거죠.
1: 예.
0: 우리가 난로 안에 계속 나무나 석탄을 집어넣듯이 이 그 좁은 띠 모양의 그 강수대에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수적이 됐고 그 강수 구역이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서쪽 지역은 지금 그쳤습니다. 서울 경기도. 예. 그런데 완전히 그친 건 아니고 남쪽에서 또 오늘 밤 계속해서 남쪽에서 지금 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청 예보를 보면 비가 강수량이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을 겁니다.
2: 네.
0: 이게 지금 내린 만큼은 아니지만 또 앞으로 더 많이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올 가능성이 지금 있는데 그 지점이 이제 이 경상남도 지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2: 그렇군요. 오늘 밤 사이에 강한 기습호우가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피해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메마른 땅이 이제 호우에는 더 위험한 건가요?
0: 그러니까 강수량이 부족해서 메말랐기 때문에
2: 네.
0: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안 오는 것보다 비가 많이 오면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워낙 메말랐을 때 땅이 다 말라 있을 때는 한꺼번에 많이 쏟아붓는 한 시간에 100mm 이런 비보다는 하루에 100mm 이렇게 조용한 비가 많이 와줘야 땅속으로 그 내리 하늘에서 떨어진 비가 그대로 스며들어서 도움이 되죠. 그런데 한 시간에 100mm 비가 이 메마른 땅에 그대로 내리면 마치 시멘트 위에 퍼붓는 것처럼 그대로 유출돼서 흘러버리는 그 아까운 비가 많은 거죠. 그래서
1: 예.
0: 이렇게 메마른 때는 좀 그 잔잔한 비가 여러 번 내리는 것을 이제 바라는데 그나마 하여튼 이번에 저 정도의 비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1: 예. 최근에 했던 기상 상황을 보면은 중간이 없지 않습니까?
0: 네.
1: 비도 극한, 뭐 가뭄도 극한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긴급 재난 문자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0: 네.
1: 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더 강화한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발송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지역에 요즘은 그 IT 기술이 발달해서 예를 들면 목포 지역에서 수집되는 휴대폰 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목포에 비가 많이 이미 내린 걸 강수량을 통해서 기상청이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1: 예.
0: 자, 그거를 전에처럼 행정안전부에다 이 지역에 문자로 통보해 주세요. 이 사이가 또 한 5분, 1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이 바로 그 관측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자동으로 그
1: 예.
0: 지역에 그런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냅니다. 빨리 대피하시오. 지하 공간에 있는 분들은 특히 그런 문자 받으면 빨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왜냐, 금방 물이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네. 무엇보다 철저한 호우 대비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급 호우 재난 문자를 받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0: 그렇습니다. 우선 지하 공간에 있는 분들은 빨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우선 낮과 밤이 상황이 다를 텐데 낮에는 이제 어찌됐건 눈에 보이니까 지하실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반지하 주택이라거나
2: 네.
0: 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머물러 있다거나 지하 차도를 지금 들어가고 있다거나 들어가기 전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즉각 거기에 대해서 그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선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은 높은 곳으로 옮겨야죠. 폭염 얘기할 때 빨리 그 시원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그러듯이
2: 네.
0: 낮은 곳에서 지하에 있는 분들은 1층만 올라가도 그런 피해는 나지 않거든요.
3: 밤사이 전남 서해안 남해안에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가뭄이 심한 경남은 단비가 내렸는데 내일까지 추가로 경남 남해안에 강한 기습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우려됩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현재 호우 상황과 앞으로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보통 일요일이면 나들이 갔다가 집으로 되돌아가는 고속도로 상행선 중심으로 정체가 되기 마련인데요. 광복절 연휴 가운데 둘째 날인 오늘은 하루에 여유가 남아있는 터라 고속도로 상행선 일부 구간도 정체가 이어집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이용해서 양양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인제 부근 일대로 18km 구간에서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서울 쪽으로도 36km 구간이 밀리는데요. 설악에서 화도 사이 정체가 두드러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역시 강릉 쪽 하행선으로도 정체가 되는데 원주에서 새말, 평창휴게소에서 진부 1터널 사이로 13km 구간 주춤하고 인천 쪽으로는 둔내터널 부근, 이천 부근, 양지 부근 일대로 밀리는데요. 양지 진출로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사고 고가 발생을 했는데 현재 양재나들목 부근 2, 3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잠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밀립니다. 서울 쪽으로는 옥산에서 독립기념관 부근까지 정체가 되는데 옥산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대형 버스 관련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서울 다 가서 양재에서 반포 사이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한시 뉴스앤트롯 박규빈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있습니다. 생방송 주말 뉴스앤뮤직 12시와 1시 때 2시간은 뉴스앤트롯입니다. 트로트 성인가요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신청곡도 받겠습니다. 문자와 앱 이용하시면 되죠. 손태진의 노래하는 곳에 이 시간 첫 곡입니다.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1시 뉴스앤트롯 문 열었습니다.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음악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트로트 성인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5732번님, 제주 애월은 비가 억수같이 와요. 창문 닫고 구름을 가린 한라산 뷰와 애월 바다 보면서 숙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빗소리가 정겹네요. 제주에서 YTN 라디오 듣고 계신데요. 아마도 스마트폰 YTN 라디오 앱으로 듣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겠군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주말 같은 경우엔 저희가 실시간 듣는 라디오로 유튜브 영상 없이 유튜브를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거든요. 뭐로 듣고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아, 그렇군요. 숙소에서 일하시면서 눈에 그려지네요. 한라산 뷰와 애월바다. 제주도 가고 싶네요. 3784번님, 기다리던 주말, 주말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라디오, 신나는 트롯과 따뜻한 목소리로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세요. 오늘도 기분 좋아지는 선곡 기다릴게요. 와이튼 라디오, 아, 뉴스앤트롯 항상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732번님, 앞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군요. 예, 6481번님은요. 저는 슬라생 애청자입니다. 오늘 휴일에 만나니 더욱더 반갑습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자분이신데 주말에도 이렇게 YTN 라디오를 들어주시다니요. 고맙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YTN 라디오 항상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노래 두곡 전합니다. 소명의 최고의 사랑, LPG의 사랑의 초인종 듣고 옵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소미영의 최고의 사랑이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 LPG의 사랑의 초인종이었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1시 뉴스센트로신데요. 지금 시각 1시 34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친일재산 최소 325억 원 이상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인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국립 목포해양대학교 강의실이 물에 잠겼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해사과학관 강의실과 사무실 등 10여 곳과 엘리베이터가 물에 잠겼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한때 강의실에는 무릎까지 물이 차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해양대는 상습 침수로 인한 누전과 감전 우려로 이미 오래전부터 목포시의 배수시설 개선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스위스에서 열린 제79회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신작 눈둘 데가 없네로 나란히 수상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영화제 측은 폐막일인 현지 시간으로 15일 홍 감독에게 감독상을, 김민희와 이탈리아 배우 모니카 벨루치에게 연기상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권혜효, 신석호, 박미소, 최명길이 연기한 눈둘 데 없네는 이혼 가정의 딸이 10년 전 마지막으로 본 엄마를 찾아 제주도로 향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홍 감독은 35번째 장편인 이 영화로 국제 경쟁 부문에 다섯 번째 초청됐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공구사오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숙라이프님이요. 폭우 지역에 비 피해 없기를 이렇게 앱으로 찾아오셨어요. 앱으로 문자를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비가 소강 상태인데 전남 지역, 지금 남부 지역에는 아직도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고 내일까지 많은 비가 지금 예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노래 이번에는 세 곡 준비했습니다. 김태현의 세월강, 저구의 잃어버린 정, 류지광의 비로소 세 곡 듣고 오시죠.

1시 49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사진에서는 다소 냉랭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도 많고 김정은과 나는 아주 잘 지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식 외교 채널보다는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고리로 한 인적관계 중심의 톱다운 외교를 펼치며 언제든지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어제 오전 규모 7.7의 강력한 지진이 덮쳐 적어도 47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가재난관리청장은 주택 200채 가까이가 무너지거나 파손되고 학교와 의료센터, 교회 등 공공시설 100개 이상이 파괴돼 주민 2천여 명이 임시대피소로 피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지진에 따른 산사태로 플로레스 섬 6개 지역의 여러 외딴 마을이 매몰고립돼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일부 지역은 중장비 부족 등으로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정전 등으로 통신이 끊기고 플로레스 섬을 가로지르는 약 700km 길이 산악 포장도로가 차단돼 피해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수색 구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 뉴스앤트롯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아, 2시 20분에는 뉴스앤뮤직 계속 이어갈 거고요.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시면 2시 20분 뉴스앤뮤직에서 돌아와서 노래 전해드릴게요. 박주희의 소문 좀 내주세요. 또 2+1의 나율의 2+1. 네, 이렇게 두 곡으로 뉴스 앤트롯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30분 후에 다시 올게요. 박기빈입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2: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1: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2: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0: 전략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이들 지역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남 지역에는 10에서 최고 80mm, 경북에 많게는 100mm 이상, 경남 지역에도 200mm 이상, 제주 산지에도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는데요.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대구는 26도로 선선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가장 길게 밀리는 곳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 상황인데요. 모두 앞에 38km 구간에서 차량이 밀립니다.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내촌 부근과 동홍천에서 춘천, 강촌 부근과 설악에서 화도, 덕수산패에서 강일 사이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양양 쪽으로도 남양주금소에서 서종, 인제 부근 일대로 14km 구간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사고가 있는데요. 양재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는 계속해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뒤쪽으로 한남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도 시속 2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3: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가뭄이 극심했던 경남 지역에 제법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단비라는 말이 가장 적절해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7: 네, 경남 함안군의 한 논앞에 나와 있습니다.
6: 네, 그곳은 비가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7: 네, 어젯밤부터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제법 굵은 빗줄기가 꾸준히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쉬지 않고 계속 내린 덕분에 여름 내내 말라가던 논은 빗물로 가득 찼습니다. 당분간은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 경남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이곳 함안을 비롯해 밀양과 창녕, 의령, 거제가 가뭄 심각 단계를 기록했는데요. 경남 전체 저수율만 보더라도 31.8%에 불과해 70% 되었던 평년 기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방의 급수 지원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린 농경지가 많았는데 지금 내리는 비가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1시 기준 함안의 누적 강수량이 42mm를 넘어섰고 가뭄이 심했던 의령과 밀양에도 30에서 50mm의 비가 내렸고 경남 남해와 삼천포의 강수량이 130mm가 넘는 듯 해안 지역에 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부산과 울산, 경남 중부 남해안과 경남 내륙에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릴 것으로 봤습니다. 경남 지역 급수를 위해 내려진 국가소방동원령은 어제 오후 6시에 해제됐습니다. 제법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비 피해 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남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이 갑자기 불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야영객과 입상객들은 현장에서 미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남 함안에서 YTN 차상입니다.
6: 남부지방 호우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분들이 YTN으로 보내주신 제보 영상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6시 50분쯤 전남 광주 목포시 산정동 상황입니다. 마을 도로와 주차장이 물에 잠겨서 마치 저수지 같은데요. 승용차 차체 바닥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고 수해 상황을 지켜보는 주민은 종아리까지 물이 잠겼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전남 광주 목포시 오감동 상황입니다. 급작스러운 폭우로 중고차 단지 앞 도로가 물에 잠겼는데요. 제보자는 YTN에 해마다 비가 많이 오면 상습 침수되는 지역이라면서 쓰레기가 떠밀려 다니기도 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7분쯤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느릅제 터널 인근에서 영월 방향으로 운행하던 관광버스가 옹벽과 충돌한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자 18명 가운데 2명이 팔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16명은 경상 또는 비응급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충북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으며 오전 9시 반쯤 탑승객 18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버스는 경기도 안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빗길을 주행 중이던 버스가 끼어드는 다른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남부지방에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 머물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황보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 지난해 7월 경기도 가평, 폭우 뒤덮친 흙더미가 마을을 처참하게 집어삼켰습니다. 때아닌 날벼락에 주민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다리 난간도 힘없이 부서지고 부근 캠핑장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9: 산 바로 아래라든지 또는 계곡 옆이라든지 이렇게 물길 옆에
4: 공항진 와이텐 재난 자문위원입니다.
9: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건설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지역들은 산사태에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8: 주변에 산이 있는 곳에서는 갑자기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이런 산사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은 주의보, 예비경보, 경보의 3단계 예보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낮은 단계인 산사태 주의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80%일 때 내려지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비경보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최소 1시간의 대피 시간을 벌기 위한 단계입니다. 예비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짐을 챙기고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10: 산사태 예비경보는 토양 함수율이 90%일 때 내려지며 사전 대피 시간을 1시간가량 추가 확보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8: 산사태 경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100%일 때 내려지는 위험한 단계로 지자체 장이 의무적으로 강제 대피를 권고해야 하는 재난 수준입니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산림청장이 직접 지자체 장에게 대피를 권고하거나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의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샘솟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고 땅이 울린다면 산사태 발생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산사태가 일어나면 발생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실시간 산사태 관련 정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나 스마트 산림재해 앱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6: 이제 극한 호우 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오전에는 비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내렸는데 이제는 경남이 비상인데요. 특히 경남 사천에 폭우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맹희전 캐스터.
11: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6: 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어딘가요?
11: 네, 경남 사천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시간당 5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며 조금 전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곳 서울 청계천에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다가 현재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지역별 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까지 전남 남해안에 극한 호우를 내리던 강한 비구름은 어느 정도 빠져나갔는데요. 강한 비구름이 경남 남해안으로 옮겨가면서 이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남해와 사천, 고성에는 시간당 40mm 안팎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며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경남 남해안에 시간당 최대 7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앞으로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최대 200mm, 경남 내륙과 제주 산간에는 150mm의 비가 추가로 더 내리겠고요. 반면 수도권과 강원에는 5에서 40mm로 추가 강수량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후 2시에 가까운 한낮인데도 서울이 25.5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시각과 비교하면 무려 7도 가까이 낮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24도, 광주와 부산 24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 28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아 더위가 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진 탓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모레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남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내리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큰데요. 뭐 침수 위험이 큰 해안가 저지대와 하천이나 계곡에는 접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맹희정입니다.
6: 다음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마지막 날인데요. 최대 승부처 경기권 순회 경선이 끝났고 이제 오후 서울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경기 지역 합동연설회가 끝났는데 막바지 열기가 뜨거웠다고요?
12: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경기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 마지막 날을 여는 경기권 합동연설회가 진행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시작 한참 전부터 체육관 주변에 지지자들이 운집했고요. 좌석을 가득 메운 채 후보자들의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는 서로에 대한 공격 수위는 조금 낮추었고 자신이 왜 당대표가 돼야 하는지 경기권 당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바로 순서대로 들어보시죠.
13: 그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1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13: 김민석과 새로운 민주당이 열겠습니다. 개혁하고 또
1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13: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정청래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 한반도 평화 우주를 만드는
1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13: 이재명과 함께해 나갈 HBM 송영길 GPO 이재명 기호 1번 부탁합니다.
12: 네, 이어서 오후 4시부터는 일산 킨텍스에서 이번 순회 경선 마지막 순서 서울 지역 합동연설회가 열립니다. 연설을 마치면 서울 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발표되고요. 내일 전당대회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6: 네, 현재까지 전당대회 진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호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 승리한 김민석 후보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12: 그렇습니다. 어제 호남지역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정청래 후보와 치열하게 벌여왔던 박빙 구도가 깨진 모양새입니다. 현재까지 권리당원 투표 누적 집계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52.21% 득표로 정청래 후보의 14.0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서울은 전국 권리당원의 40% 가까이가 거주하는 최대 승부처인 만큼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승부의 향방이 바뀔 가능성 남아있습니다. 또 내일 전당대회 당일에는요, 국민 여론조사 30%까지 합산한 최종 결과로 당대표 당선자를 선출하는데요. 일단 호남 대승으로 김민석 후보가 격차는 크게 벌렸지만 정청래 후보로서는 남은 서울과 경기 경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까지 토대로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호남에서 약진한 박선원 후보가 최민희 후보를 제치고 중간순위 1위로 올라섰습니다. 당선권인 5위 안에 친명계 3명, 친청계 2명 구도는 유지되고 있는데 오늘 개표를 통해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6: 하락세를 이어오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급기야 부정평가가 긍정을 앞지르자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분열을 새 지도부가 수습할 수 있을지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지가 향후 지지율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5: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국 지표조사에 이어 한국 갤럽에서도 직전 조사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4%로 직전인 3주 전보다 7%포인트 급락했고 부정평가는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 취임 이후 최저치이고 부정이 긍정을 역전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데 청와대는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를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새 지도부 진용이 꾸려지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던 당내 갈등이 봉합되면 주요 현안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시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금융대책의 성과가 가시화할지와 더불어 당정 협의를 토대로 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 도출 여부가 첫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16: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17: 지난 13일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입니다.
16: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15: 주 경제정책을 이끌어온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변화를 주는 방안 역시 하나의 돌파구로 거론됩니다. 분위기를 쇄신하는 건 물론 새 정책의 추진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17: 지난
18: 기간이
17: 6월
18: 되지 않을까 싶고요.
17: 유럽 결과 브리핑입니다.
18: 거기에 맞는 자원들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15: 다만 오는 2028년 총선과 맞물려 당내 권력 투쟁이 장기화할 경우 대통령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계파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 당청 관계를 포함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가 향후 지지율의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성과를 위해 정책 하나하나를 챙겨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6: 국민의힘은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을 두고 민심이 던진 경고장이라며 국정 운영 방식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심이 돌아섰다며 지난 3월 정점을 찍었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달 만에 20%포인트 넘게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정평가 이후 1위는 부동산 정책이었다며 대선 때는 주택 공급을 강조했던 대통령이 취임 뒤에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재건축, 재개발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 대변인은 널뛰기 증시와 보안수사권 폐지 추진, 청년 실업급증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대책 발표가 아니라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성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전에 사활을 걸었지만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순조로운 토지 보상과 원만한 지자체 협의, 신속한 입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9: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논란에 대한 정부 대책은 공공택지 착공기간 절반 단축입니다. 행정 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하겠다고는 발표했지만 실제 사업 현장 여건을 보면 녹록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암초는 토지 보상. 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에만 2년이 걸렸는데 보상금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20: 적절한 보상이 나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적절하게 보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19: 정부 계획이 순순히 협조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현장 조사 거부 시 다른 자료로 감정평가를 강행하겠다는 당근과 채찍 전법인데 서류 등으로만 산정한 보상금을 통보할 경우 법적 소송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와의 불협화음도 문제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승인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긴 하지만 도로나 학교 같은 기반시설과 주변 개발계획 조정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 협의는 사실상 필수. 그러나 발표 직후 서울시는 협의가 충분치 않다고 반박했고 착공 목표가 당겨진 경마공원 부지 주택 추진에 대해 과천시도 즉각 발끈하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21: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이라든지 용도지역 조정과 관련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19: 법 개정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구지정 절차 단축 일환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간략하게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앞선 공급대책 후속법안조차 상당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관련 법안 처리가 순조로울지 미지수입니다.
0: 전략 환경 평가 그 절차를 일부 좀 단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법 공공주택법이 통과가 되어야지 이제 거기에 단축이 돼서 실제 37개월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법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44개월.
19: 야심찬 공급 속도전에 대한 불안한 시선도 적잖은 가운데 정부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6: 합성 목재 예스팀바
25: 경동산업 주식회사
2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7: 건강해
2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8: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9: 건강기능식품
30: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개요입니다.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요. 또 앞으로도 내일 오전까지 집중호우가 더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전남 광주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이 됐는데요. 급경사지나 계곡에 접근해서는 안 되겠고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행선을 비롯해서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도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조금 더 늘어나 상황인데요. 일단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는 하월곡에서 신내까지 반대편으로 종암분기점에서 묵동 쪽으로 시속 2,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는 내부순환로도 이 홍은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사이로 양방향 정체 서행이 되는데요. 이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연희 진출램프 그리고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이 하위차로에서는 서행 정도로 이동을 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월드컵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쭉 밀리는데요. 이 구간 올림픽대로는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남 쪽으로 가는데 한강대교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주춤한데요. 반포대교 이후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편 공항 쪽으로도 영동대교에서 여의교,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강변북로도 비슷하게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2시 뉴스 앤 뮤직이고요. 저는 박규빈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있는 시간이죠. 생방송 주말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최신 가요입니다. 최신 가요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에이티즈의 Bad. 이 시간 첫 곡입니다.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2시 뉴스 앤 뮤직 문 열었습니다.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요. 또 음악 준비하고 있는데요. 2시 뉴스 앤 뮤직은 최신가요입니다. 최신가요. 최신가요 듣고 싶으신 분들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는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신청곡 기다리면서 노래 두 곡 보내겠습니다. 미아오의 Hands Up 들으시고요. 코르티스의 Red Red 두 곡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 코르티스의 레드레드였습니다. 그 전에는 미아오의 핸즈업이었습니다. 와이튼 라디오 2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2시 32분 막 됐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북한이 이튿날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는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의 광복절 기념행사 소식만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광복절을 맞아 전국에서 펼쳐진 다양한 기념행사

행사 소식을 전하고 우호국 정상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광복절 축전을 보도했습니다. 최근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MD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몇 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이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당시 순찰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고사격 이후 북상했고 다른 특이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의 MDL 침범에 따른 우리 군의 경고사격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학교수 A씨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9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 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로 감경받은 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이후 다시 한번 징계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앞선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62번님이요. 남부에 내리는 비야 서울로 좀 올라오니라. 서울은 아직 목마르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그렇죠. 서울은 비가 내렸다가 아침부터 소강 상태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비가 안 내리는 것 같죠? 지금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보까지 지금 발령된 곳이 있는데요. 사실 남부지방에 지금 가뭄이 심각한 곳이 많아서 가뭄 지역에는 비가 좀 많이 내려주면 좋죠. 물론 그 양이 딱 가뭄을 해소하기에 적당한 양 정도로 내려주면 좋겠고요. 피해까지 있게 하면은 안 되고요. 서울도 조금 더 내려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0622번님 말씀처럼. 그래도 모든 게 적당히 내렸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번 비를 통해서 가뭄이 좀 해소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뭄이 진짜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경남 지방 이런데.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습니다. 2시 뉴스 앤 뮤직은 최신가요 보내드리고 있어요. 노래 세 곡 준비했습니다. 아일릿의 It's Me 전해드리고요. 리센드의 Love Attack 최예나의 너만 아니면 돼 세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세 곡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들으신 곡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아일리스의 It's Me 먼저 들으셨고요. 리센의 Love Attack, 최예나의 너만 아니면 돼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2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청소년이 일주일에 부모와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등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정신건강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와 식사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 늘어날 때마다 심한 스트레스는 12%, 우울감은 9%, 높은 불안감은 8%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식사 횟수가 주 4회 미만인 청소년 집단은 주 4회 이상인 집단에 비해 학업, 가정, 친구, 경제, 외모, 미래 등 6개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부모와 함께하는 식사가 청소년 정신건강을 지지하는 일상적 생활환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시정보기업 진학사와 스타트업 텐덤이 대학 리뷰 서비스 개발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진학사의 성과 무단 사용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진학사가 낸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와 텐덤이 낸 부정경쟁 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반소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학 리뷰 서비스를 운영하던 팬덤은 지난 2018년 진학사와 관련 업무 협력을 맺었는데 진학사가 다음 해 별도 대학 리뷰 서비스를 출시하자 부정 경쟁 행위로 특허청에 신고했습니다. 특허청은 지난 2021년 진학사의 리뷰 데이터 무단 사용 관련 부정 경쟁 행위를 인정해 사용료 지급을 권고했지만 진학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냈고 팬덤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한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추가 생존자 구조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재난관리청은 최소 294명이 숨지고 320여 명이 실종됐으며 약 4천 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소방대는 생존 신호가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며 다른 현장들은 안타깝게도 시신 수습 단계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2시 45분 넘었네요. 이번 시간도 이제 노래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332번님, 뉴스앤뮤직은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가 오니 기분이 참 좋은데 단비만 내렸으면 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올데이 프로젝트의 위키드, 투어스의 소다 소다, 방탄소년단의 방탄소년단, BTS의 소우주 이렇게 세 곡 보내면서 2시 뉴스앤뮤직 마무리하고요. 저는 3시 20분 뉴스앤뮤직으로 다시 옵니다. 박규빈입니다.

0: 교통안전 1분 터.
1: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해서 강원 영동과 영남, 전남 해안,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현재는 경남 지역에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반이 약해지면서 전남 광주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이 됐는데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가 되면서 차츰 그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잠원에서 양재까지 시구간에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70 물류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주감휴게소에서 청주, 옥산에서 독립기념관, 다시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모두 앞에 27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기름램프를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현재 사고 차량이 2차로에 그대로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뒤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도 밀리고요. 이후로 다시 홍제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7: 오늘 뭐 미쳤다.
8: 미쳤다.
9: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0: 미쳤다. 오, 오.
11: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 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 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전남 서해안에 폭우를 쏟아낸 비구름이 이제 가뭄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경남, 특히 남해안으로 옮겨갔습니다. 남해와 사천, 통영, 거제 등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까지 최대 200mm에 달하는 폭우가 더 내릴 수 있어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현재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14: 네, 지금은 경남 통영에 시간당 50mm를 넘는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과 사천, 거제에도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으로 살펴보면 현재 비구름이 경남 전체와 경북까지 걸쳐있는 모습인데요. 경북에는 비의 양이 약하고요. 경남 남해안, 특히 통영과 거제, 마산 등지에 보랏빛으로 강한 비구름이 들어있습니다. 밀양과 김해까지도 다소 강한 구름이 뒤덮여 있어서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전까지 전남에 집중됐던 호우경보는 모두 해제됐고 경남 남해와 사천, 고성 그리고 통영과 거제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부산을 비롯해서 경남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확대했습니다. 강풍주의보는 전남 남해안에 이어 경남 남해안에도 내려졌고 풍랑주의보는 남해 먼바다에 주로 내려져 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과 오전에는 전남 광주 목포시와 해남, 영남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잇따라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면 오후 2시 30분을 기준으로 전남 해남에 182.5mm, 전남 목포는 166.2mm이고 경남으로 비구름이 넘어온 이후에는 경남의 강수량이 빠르게 늘면서 경남 사천 175mm, 경남 남해 162.6mm 등에 달합니다. 예상 강수량은 이제부터 조금 줄기는 했지만 내일까지 부산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에 달하는 폭우가 더 예보가 됐습니다. 경남 내륙과 제주에는 최대 150mm, 전남 남해안은 100mm입니다. 경남 지역은 현재까지는 가뭄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지만 워낙에 메말랐던 터라 약한 지반 위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진다면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가 날 수 있어서 여전히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는 사실상 막바지 여름 휴가 기간이기도 해서 계곡이나 해안가, 하천으로 휴가를 떠났다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더불어 대조기가 겹치면서 바다에서는 최고 4m에 달하는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올 수 있으니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13: 네, 전해드린 것처럼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된 전남 광주 지역, 많은 곳은 17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 목포에는 시간당 65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지환 기자, 전남 목포 지역 피해가 많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 이제 나올 텐데요. 여기가 대학교입니다. 오늘 아침 국립 목포 해양대학교 모습인데요. 강의실이 잠기며 급하게 물을 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과학관 강의실과 사무실 등 10여 곳과 엘리베이터가 물에 잠겼습니다. 새벽 한때 강의실에는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합니다. 대학 측은 상습 침수로 인한 누전과 감전 우려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목포시에 이 배수시설 개선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제보 영상도 저희 YTN에 속속 들어왔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목포시 죽동인데요. 하수구에서 물이 넘쳐 흘러 분수처럼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거리 양쪽으로 식당과 가게 등이 자리한 시내 한복판인데 빗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승용차가 물살을 헤치며 지나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네, 목포 항 근처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새벽 6시 50분쯤 목포시 산전동 상황인데요. 마을 도로와 주차장이 물에 잠겼고 주민 종아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중고차 단지 앞도 비슷합니다. 오전 9시 반 목포 오감동인데요.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이곳이 하는데 이 하천이 역류하면서 도로가 침수됐고 주민들은 이 쓰레기가 도로에 떠다닌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네, 주민 구조도 있었습니다. 새벽 5시 45분쯤 목포시 호남동이었는데요.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당국이 휠체어에 앉은 주민 등 2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네, 현재 전남 곳곳에서 주택, 상가, 지하공간 침수 등 여러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당국에 접수된 신고만 120건이 넘습니다. 특히 목포의 경우에 1시간 만에 66.4mm의 비가 쏟아지면서 8월 시간당 강수량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광주 전남은 현재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된 상태인데요. 소방당국은 추가 침수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현장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0: 네, 오늘 오전 8시 57분쯤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느릅제 터널 인근에서 영월 방향으로 운행하던 관광버스가 옹벽과 충돌한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자 18명 가운데 2명이 팔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16명은 경상 또는 비응급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충북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으며 오전 9시 반쯤 탑승객 18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네, 앞서 기상 상황 연결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밤사이 전남 지역 그리고 지금 경남으로 이동한 호우 상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밤사이에는 이제 남부 중에서도 서해안 쪽으로 비가 좀 집중이 네. 됐었는데 얼마나 온 겁니까?
2: 많은 곳은 뭐 100mm 이상 왔고요. 네. 지금 또 계속 오고 있는 중이니까 네. 지금이 얼마 왔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더 올 것인가 예. 그게 더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0: 예, 근데 또 특히나 목포와 해남, 영암, 뭐 경남 사천도 그렇고 예. 그 호우 재난 문자도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 지금 재난 문자가는 기준은 얼마나 되고 또 재난 문자를 받았다면 위험은 어느 정도 위험한 겁니까?
2: 예, 그 기상청에서는 그 호우주의보 그래서 3시간에 60mm 이상 예. 우리가 소나기가 접어본다고 할 때 호우주의보가 납니다.
0: 예.
2: 그 다음에 3시간에 90mm 이상이 되면 호우 경보를 갖다가 예상이 될 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전남 지방에 계속 주의보됐다가 경보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거기에 있는 비구름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예보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0: 오늘 아침에는 예보보다는 조금 비가 적게 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2: 네. 그 이런 집중 호우가 오고 이럴 때는 예. 비가 거절이 우리 떡시루처럼 이루어오는 게 아니고
0: 예.
2: 비구름이 쭉 가는데 군데군데에 소나기 구름들이 있습니다. 비를 많이 품은.
0: 예, 예.
2: 그것들이 우리가 저 레이더 자료에 보면 붉은색으로 난다든가 진한 주황색으로 난 그런 구름들인데 이게 전체로 퍼진 게 아니고 군데군데 있어서 이 구름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곳은 뭐 170mm도 올 때 있고 그 옆은 또 보면 20mm 올 때도 있고 그렇게 차별이 많습니다.
0: 전남 광주 그러니까 특히나 또 그 해안 지역으로 지금 비가 집중되긴 했는데 네. 반대로 지금 오늘은 경남 쪽으로 지금 비구름대가 지금 이동하긴 했습니다만 경남 지역은 아직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2: 예, 지금 오는 비가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그 저기 중국에 상륙했던 13호 태풍 돌핀
0: 예.
2: 개들이 중국에 상륙하고 그 잔재가 온대 저기별로 바뀌면서 중국으로부터 이제 비구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아마 오는 그 과정에서 그 목포나 저 전라남도 쪽이 먼저 오면서 다음에 경남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0: 그 지금 저희가 그 피해 상황들도 조금 있고 또 예. 침수된 곳도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다 가뭄에 해갈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재난 수준인 건지 좀 분별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워낙 가뭄이 극심했다 보니까 해갈에는 분명히 도움이 된 거죠?
2: 예, 도움되는데 충분치 못하지만은요. 그 우리가 보통 가뭄을 이야기할 때는 광역으로 나타납니다.
0: 예.
2: 이번처럼 전라남도 또 경상도 영남 지방이 가뭄으로 나타나는데 호우는 동네 단위입니다. 작아서 그러니까
0: 예.
2: 그 기상청에서는 그 호우 주의보나 경보 낼 때는 재난 때문에 많이 오는 것을 중심으로 내는데 그 많이 오는 숫자가 평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뭄으로 와서 영남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400mm 정도 왔으면 참 좋은데 지금은 뭐 거기에는 조금 많이 못 미치지만
0: 예.
2: 그래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간절히 바라던 비가 돼서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0: 앞서 교수님 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지금 비구름대가 좀 우리나라 쪽으로 왔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2: 예.
0: 특히 이제 호남 서해안 남해안 쪽으로 이렇게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2: 네네.
0: 그게 돌핀의 영향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바닷물이 좀 올라가면서 수위가 좀 올라간 부분도
2: 뭐
0: 있다고 하더라고요.
2: 특히 그 목포 같은 경우에는 저지대거든요.
0: 예.
2: 그 비가 안 와도 이 바닷물이 이렇게 만조가 되면
0: 예.
2: 침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이 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내린 비는 못 빠져나가고 또 바닷물 수위가 높으면 이게 침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0: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중 도움 현상이라고 해서 지금 태풍의 경로가 들어오지 못하는 정도로
2: 네.
0: 우리나라에 막혀 있지 않았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0: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태풍의 잔재라도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길이 좀 열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2: 네, 그게 이제 그 13호 태풍 그 돌핀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보통 태풍의 수명이 일주일에서 열흘인데
0: 예.
2: 얘는 2주 정도 끌었습니다.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계속 그 우리가 많은 이중 고기압에 막혀가지고 이 북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밀려서 서쪽까지 천천히 가다 보니까
0: 예.
2: 중국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 이후에 14호, 15호 태풍이 동시에 여기저기 발생하면서 이게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국에 갔던 애가 온대저기압으로 변해서 우리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0: 예.
2: 시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그 이야기했던 그 고기압 등이 완전히 없어지지 갈지는 않고요.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나면 한번 다시 활성화돼서 또 장벽을 한번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0: 그 장벽을 친다는 거는
2: 고기압
0: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까?
2: 예, 그렇죠. 예, 더위도 되고 또 예. 추가로 태풍이 생겨도 또 서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0: 더위 전망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예, 이야기 예, 나눠보도록 하고요. 원래 이제 전남 지역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으니까
2: 네.
0: 그리고 나면은 그 비구름의 세력이 좀 줄 텐데
2: 예.
0: 줄지 않고 경남 지역에도 비슷한 양의 비 예보가 있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된 겁니까?
2: 그 우리가 보면 구름을 보면 구름이 이렇게 물동이에서 그 따르면서 이렇게 내리면서 오면 물이 고갈되지 않을까
0: 예.
2: 한데 지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분이 또 이렇게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공급을 받아가면서 내리기 때문에 그 기압 배치가 어떻게 됐냐, 구조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뭐 비는 계속 올 수가 있습니다.
0: 예. 그럼 경남 지역도 지금 이렇게 전남 지역 내린 것처럼 충분한 양
2: 예, 가능성이...
0: 혹은 폭우 이상의 뭐 어떤 침수가 날 정도의 예, 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2: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2: 뭐 전남 지방이 내린 거하고 큰 차이는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0: 최대 170mm까지 내린 것도
2: 예,
0: 있다고
2: 왜냐하면
0: 하는데.
2: 거기 그 레이더 사진에 보면 이렇게 붉은 반점들이 이렇게 있는 그것들은 그 정도 비를 내릴 수 있는 그 양을 가진 구름들인데 문제는 이제 걔들이 어디로 얼마나 갔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평균이 아니고
0: 예.
2: 많은 곳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0: 예. 앞서 저희가 그 취재 기자의 그 취재 내용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땅이 워낙 메말라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피해를 키울 수도 있다라는 관측들이 있는데 이거는
2: 예,
0: 왜 그런 겁니까?
2: 예, 사실은 뭐 땅이 메말라 있으면 그 비가 온다고 해서 이 지하로 바로 흡수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많이 오면 지표로 흐를 수밖에 없고
0: 예.
2: 텀체로 가고 이러면 이제 그 비가 그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땅 같으면 그 텀체로 물도 빠지고 이런 게 보이는데 가물에 있으면 그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 물이 많아지면 이제 그게 뭐 축대가 무너진다든가 산사태 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0: 예.
2: 됩니다.
0: 요즘 뭐 장마도 그렇고 또 이게 가뭄도 그렇고 중간이 없지 않습니까?
2: 네.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혹은 기상청에서 내리는 그 긴급 재난 문자에 더욱더 유의해야 될 텐데 네. 특히나 이번에 그 강화한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이거 어떤 기준으로 발령되고 그 받으면 어떻게 좀 행동해야 되는 건가요? 예,
2: 그 뭐 저 용어에 나온 것처럼 긴급 재난 문자니까요.
0: 예.
2: 이건 들으면 즉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아. 그 전에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는 비가 많이 오니까 참고하시고 예. 준비하세요.
0: 예.
2: 그런 경보였다면 긴급성 호우 문자는 시간당 100mm 이상 오니까 지금 거기에 그 지역에 해당되면 즉시 안전지대로 가십시오. 예, 그런 행동을 옮기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0: 예. 그 즉시 안전지대라고 하는 게 그 즉시 떠오르진 않지 않습니까?
2: 보통 이제 조금은 고지대라든가 예. 물이기 때문에 아니면 관공서라든가 그 대피소들이 비교적 안전한데 그러니까 계곡이 아니고 예. 또 물이 모이는 곳이 아닌 그런 쪽으로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잠시 이동하시면 뭐 예. 괜찮을 걸 보고 있습니다.
0: 저희가 지금 간밤에 전남 그리고 오늘 경남 비 소식 전해드렸는데 수도권에도 아침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2: 네네.
0: 지금 소강 상태인 거죠? 아니면 더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2: 뭐 더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이 구름띠가 예. 남쪽으로 치우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0: 예.
2: 그렇다고 해서 저 수도권 쪽에서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거기도 이게 구름띠가 또 위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0: 최근에 그 우리나라가 태풍의 간접 영향이라든지 그 남은 비구름의 영향을 좀 자주 받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2: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그 우리가 돌핀 있을 때도 일부 예. 전문가들은 이 북쪽으로 와서 우리가 피해 나지 않을까. 또 일부 사람들 너무 가뭄이니까 피해 나도 좋으니까 좀 비라도 예. 해달라 그런 바람도 있었는데 그 앞에 말씀드린 좀 고기압 능이 이렇게 강하게 버티고 있어서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0: 예.
2: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계절이 가을로 넘어가는 이제 준비하는 계절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이제 점차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11월 고기압 세력이 점점 커가고 그런 과정에서 그 이런 기압 능이 서도 이제 조만간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태풍이 또 발생하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0: 예, 지금 뉴스 보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경남 쪽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비가 꽤 오고 있고 또 예. 밤사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더 어떤 침수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침수 대비나 그 지금 집중호우에 대해서 좀 행동 요령 같은 것들이 있다면
2: 예, 우선은 뭐 저지대에 있으면 침수가 우리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빗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뽑아내는 예. 것보다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예. 물이 넘치는데 대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래 저기 우리 맨홀 같은 데 보면
0: 예.
2: 비닐로 이래 냄새 난다고 덮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0: 예.
2: 초기에 이 집중호우는 비를 잡아서 우수관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맨홀로 그게 덮여 있으면 그걸 못 하고 그냥 저 길 위로 이래 흘러버리는 수가 많은데 예. 이게 모이면 이제 저지대로 몰려가서
0: 침수가 되는군요.
2: 예. 예, 그래서 그런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뭐 그 우리가 운전할 때 그 지하차도라든가 지하공간 예. 이럴 때는 주의해서 이제 하고
0: 예.
2: 그 하나 꼭 우리가 연대에 될 때 그런 우리는 지금 아파트라든가 또 이런 단체 거주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데는 그 지하공간을 갖다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가 기계실로 이용하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그 비가 많이 오면 펌프로 이렇게 퍼올려서 다 외부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0: 예.
2: 그런데 이제 간혹 그게 고장 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가 올 때는 점검이 안 되거든요.
0: 그쵸.
2: 그래서 이제 거기 관리자들은 이제 이런 호우 문자라든가 이런 게 오면 즉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또 예. 가능하면 물이 고여 있으면 가늠 그 지역을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0: 경남 남해안 계신 분들은 특히나 이제 지하 주차장에 차량 주차하셨다면 차량도 좀 이동시켜 놓고
2: 예,
0: 만약에라도 이제 긴급 문자에 대비해서 문자 왔을 때 이동하려면 좀 늦으니까 그럴 그렇죠. 때에는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예. 것들도 미리 좀 숙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 예.
0: 이번 그 폭우 이후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더위가 또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2: 예.
0: 워낙 극한 폭염을 겪다 보니까 예. 또 그런 폭염 오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2: 네.
0: 또 올까요?
2: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뭐 폭염 저기 긴급 재난 문자나고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폭염 주의보 33도에서 35도 사이가 간혹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0: 예.
2: 지난 8월 초만큼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더위 이야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0: 언제까지 그럼 더위가 가는 겁니까?
2: 저
0: 이제
2: 장남은,
0: 초선데.
2: 예, 장남 원하지만은
0: 예.
2: 그 8월 말까지는 그런 일이 계속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0: 예, 8월 말까지는 또 더위도 잘 또 대비해 주시고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중심으로 정체 구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게다가 매시간 사고 소식도 끊이지 않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인제에서 상남 3터널, 내촌 부근, 그리고 동홍천에서 춘천, 강촌 부근 일대로 밀리는데요. 강촌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후로 다시 설악에 에서 화도, 덕소 삼패에서 강일 사이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북대구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근에서 1km 구간 주춤하고 주감휴게소에서 청주,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양재에서 반포 사이도 교통량 때문에 차량이 밀립니다. 이 서울 시내에서도 계속해서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요.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외곽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신내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뒤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부터 신내를 지날 때까지 시속 2, 3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 반대편 종암분기점 쪽으로도 묵동에서 하월곡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전 시간에 비해서 분당수서로 정체 구간이 늘었는데요.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데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차간거리 좁히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3시 뉴스 앤 뮤직 박규빈입니다. 여전히 낮에는 덥지만 이미 가을 옷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가을 준비 시작한 거죠. 입추매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가을 옷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 무언가 달라졌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신 것 같아요. 8월도 계속 무더위로 막 달려가는 것 같더니만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기온도 서서히 낮아지고 있죠. 아마 이번 연휴 동안 비 내리고 나면 바람도 확실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아직 8월입니다. 남은 더위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 팝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곡 패셔보이즈의 Go West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YTN 라디오입니다. 주파수 FM94.5MHz입니다. 3시 뉴스 앤 뮤직이에요. 뉴스도 전해드리고 음악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이번 시간 팝송

신청곡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그럼 신청곡 준비해 드릴게요. 위저의 Island in the Sun 전해드리고요. 맨하탄 트랜스퍼의 Raise Rock House 두곡 이어갑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위저의 Island in the Sun 먼저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 맨하탄 트랜스퍼의 Raise Rock House였습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3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데 주목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 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개별적 역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며 호전된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이 국익을 중시하는 실용외교를 내세워 일본과도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역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노력을 촉구하면서도 협력 확대 노선을 계속해 나갈 방침을 재차 밝힌 것으로 평했습니다. 도쿄신문도 양호한 한일 관계를 반영해 지난해에 이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집권자민당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 회장이 오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고바야시 정조 회장은 취재진에 자신의 조부가 전사했다면서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참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강요들의 참배

과 기준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별 신규 대출 여력 규모는 지난달까지 각사의 가계부채 관리 성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9849번님 노래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휴일에도 주말에도 YTN 라디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래 두 곡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탐 존스의 딜라일라 전해드리고요. 보니엠의 브라운 걸 인 더 링 두 곡 이어갑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3시 47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전기 이륜차 배터리 화재 실험 결과를 관련 기관에 공유해 6천여 대 리콜을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10월 전기 이륜자동차 리튬 배터리에 실내 충전을 가정한 화재 실험을 벌인 결과입니다. 소방본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동차 안전연구원은 결함 여부 확인에 나섰고 A사 3,600여 대와 B사 2,500여 대에 대해 리콜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7분쯤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느릅제 터널 인근에서 영월 방향으로 운행하던 관광버스가 옹벽과 충돌한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자 18명 가운데 2명이 팔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16명은 경상 또는 비응급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충북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으며 오전 9시 반쯤 탑승객 18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서울 가양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이 내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서울 강서경찰서와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은 내일 정확한 발화 지점과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 감식을 이어갑니다. 합동감식팀은 그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창고방을 중심으로 3시간가량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고요. 6635번님 오늘 낚시 가서 오랜만에 제대로 손맛 봤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 남겨주셨는데요. 우와 잉어인가요? 붕어로서는 너무 큰 것 같아서 어유 기분 좋으시겠네요. 예, 사진 잘 봤습니다. 8616번님은 연휴 중간인 오늘 좋은 노래와 함께하는 느긋한 이 시간이 너무 좋네요. 방송 감사합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예, 이렇게 연휴에도 YTN 라디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3025번님도 반갑습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마무리하겠습니다. 4시 20분에는 굿모닝 굿라이프가 방송되고요. 5시 20분 뉴스 앤 뮤직부터는 이태연 아나운서가 이어갑니다.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 질 스콧의 자레이 메코파솔라 두 곡으로 3시 뉴스 앤 뮤직 마무리하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박기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는데요. 내일까지 부산과 경남 해안에 최대 200mm, 제주 산간에는 1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산사태 및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선선한 편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광주 29도, 부산 26도 예상이 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대명터널에서 동서천 사이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당진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당진에서 포승까지 15km 구간에서 쭉 밀리고 이후로는 경기권 진입해서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팔탄 부근,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리는데 매송 부근 4차로에서 도 고장차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지겠습니다. 다시 서울 다가서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울 시내 자동

0: 자동차 전용 도로에도 사고가 있는데요. 부평해선도로 구리 쪽으로 전 시간 묵동 부근에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지금도 종암부기점 부근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4: 가뭄이 극심했던 경남 지역에 제법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5: 단비라는 말이 가장 적절해 보이는데 현장에 나간 취재 기자 연결해서 기상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6: 네, 경남 함안군에 있는 논 앞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비가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6: 네, 어젯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지금은 제법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내린 덕분에 여름 내내 메말라가던 논에는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당분간은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 경남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이곳 함안을 비롯해 밀양과 창녕, 의령, 거제가 가뭄 심각 단계를 기록했는데요. 경남 전체의 저수율만 보더라도 31.8%에 불과해 70% 되었던 평년 기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방의 급수 지원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린 농경지가 많았는데 지금 내리는 비가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3시 기준으로 함안의 누적 강수량이 50mm를 넘어섰고 가뭄이 심했던 의령과 밀양에도 40에서 6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경남 삼천포시의 강수량이 200mm가 넘는 등 해안 지역에 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00에서 2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부산과 울산, 경남 중부 남해안과 경남 내륙에도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릴 것으로 봤습니다. 경남 지역의 급수를 위해 내려진 국가소방동원령은 어제 오후 6시에 해제됐습니다. 제법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비 피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남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이 갑자기 불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야영객과 입산객들은 현장에서 미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남 함안에서 YTN 최상훈입니다.
4: 전남 광주 지역에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5: 특히 짧은 시간 엄청난 비가 쏟아진 목포의 피해가 집중됐는데 여기저기 주민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7: 건물 내에 흙탕물이 들어섰습니다. 다름 아닌 대학교 강의실. 새벽 한때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연구실과 실험실 자재는 흠뻑 젖었고 건물 누전까지 우려됐습니다. 목포 유달산 자락에 내린 빗물이 한 줄기로 합쳐져 학교 건물로 쏟아진 상황. 우수관 분리 등 배수시설 개선을 수없이 요구했지만 목포시는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8: 유달산에 있는
9: 모든 목포해양대 사무국장
8: 직무들이 학교를 쏟아야 돼요. 밖으로 빼달라. 네. 관로 자체를 학교로, 학교는 학교껏 처리하기도 바쁜데.
10: 예.
8: 지금 목포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안 해주는 거예요.
7: 골목길에 무릎까지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새벽 시간 목포 도심은 곳곳이 잠겼습니다. 수압을 못 버틴 하수구는 튀어오르고 승용차는 물살을 헤집고 지나갑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 차량, 바퀴까지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방에 물이 새고 있다고 신고한 어르신, 휠체어에 앉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은 이번에도 잠겼습니다. 자동차 중고차 단지 앞, 밀물 때 비가 오면 매번 하천이 역류하는데 역시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11: 이제 역류가 되더라고요. 예, 그럼 도로로 이게 한강이 돼요. 도로.
10: 아, 매번 그러는 곳이군요.
11: 네, 매번 그래요. 시에서도 이렇게 뭐 비용 마련해서 예산을 해서 한다는데 벌써 한 수십 년 됐네요.
7: 66.4mm, 8월 시간당 역대 최고 기록 폭우가 쏟아진 목포. 새벽녘 바다에서 밀려온 짙은 비구름에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4: 오늘 오전 8시 57분쯤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느릅제 터널 인근에서 영월 방향으로 운행하던 관광버스가 옹벽과 충돌한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자 18명 가운데 2명이 팔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16명은 경상 또는 비응급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충북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으며 오전 9시 반쯤 탑승객 18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버스는 경기도 안성에서 출발한 거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빗길을 주행 중이던 버스가 끼어드는 다른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사천은 시간당 4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5: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200mm까지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되겠지만 집중되는 지역은 피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맹희정 캐스터.
12: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서울은 비가 그친 것 같은데 현재 비 상황 어떻습니까?
12: 네, 현재 이곳 청계천에는 얇은 빗줄기가 오락가락 이어지다가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호우가 비상입니다. 현재 경남 통영과 거제를 비롯해 경남 지역 다섯 곳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비구름 때는 현재 영남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극한호우 구름은 여전히 경남 남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사천에는 현재 시간당 4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보된 비의 양은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최대 200mm, 경남 내륙과 제주 산간에는 150mm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5.5도에 그치며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인 22.6도와 3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24도, 전주와 부산 24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부산 27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이번 비는 대체 공휴일인 내일 낮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진 탓에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모레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안과 남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비와 함께 초속 20m 안팎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는 피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맹희정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마지막 날. 민주당은 경기에 이어 서울 합동연설회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5: 가장 많은 당원이 거주하는 서울 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잠시 뒤 발표될 예정인데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13: 네, 민주당 전당대회 서울 합동연설회장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드디어 전국 순회 경선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서울 합동연설회군요.
13: 네, 이곳 일산 킨텍스에서는 민주당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서울 지역 합동연설회가 열립니다. 중앙당 선관위의 개회 선언과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의 인사말 후 최고위원과 당대표 후보자 순으로 정견 발표가 진행되고요. 이후 오후 6시를 조금 넘겨 전국 순회 경선의 마침표를 찍을 서울과 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오전에는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경기 지역 합동연설회도 열렸는데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는 서로에 대한 공격 수위는 조금 낮춘 채 자신이 왜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를 경기 당원들에 호소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4: 그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시대를
15: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14: 김민석과 새로운 민주당이 열겠습니다.
16: 개혁하고 또
15: 개혁하겠습니다.
16: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정청래와 함께해 주십시오.
14: 이 한반도 평화 우주를 만드는데
15: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14: 이재명과 함께해 나갈 HBM 송영길, GPO 이재명, 기호 1번 부탁합니다.
5: 네, 지금까지 진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호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승리하면서 앞서 나가게 된 모습이죠.
13: 네, 어제 호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정청래 후보와 치열하게 벌여왔던 박빙 구도가 깨진 모양새입니다. 현재까지 권리당원 투표 누적 집계에서 김 후보는 52.21% 득표율로 정 후보의 14.0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서울은 전국 권리당원의 40% 가까이가 거주하는 최대 승부처인 만큼 이곳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승부의 향방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대전에서 전국당원 대회를 열고 국민 여론조사 30%까지 합산한 최종 결과로 당대표 당선자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호남에서 약진한 박선원 후보가 최민희 후보를 제치고 중간순위 1위로 올라섰는데요. 당선권인 5위 안에 친명계 3명, 친청계 2명인 구도는 유지되고 있는데 오늘 개표를 통해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서울 합동연설회장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4: 하락세를 이어가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까지 나타난 가운데 특히 청년층의 지지 이탈 기류가 선명합니다.
5: 이 대통령은 연일 청년층을 겨냥한 민생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면 돌파에 나섰는데 피부로 느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민심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17: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정평가에 뒤처지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한 건 취임 후 1년 2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눈에 띄는 건 청년층의 지지 이탈입니다. 20대 이하 긍정평가는 30%, 30대는 37%에 그치며 모두 40% 선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60대는 물론 70대 이상보다 낮게 형성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청년층 이탈 배경에는 체감경기 악화와 주거 불안 등 청년층이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민심 이탈 기류 속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 8일 SNS를 통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를 언급한 데 이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선택형 모병제를 주문했고 이튿날엔 청년 현장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는 등 접점도 넓히고 있습니다.
18: 지금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뺨맞게 돼 있죠. 요새.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습니다.
17: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미래와 성장을 강조하며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9: 청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두터운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17: 다만 고물가 속 취업난과 집값 상승 등 구조적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이 이 같은 정책 메시지만으로 마음을 돌릴지는 불투명합니다. 결국 메시지나 이벤트성 행보를 넘어 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에서 얼마나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느냐가 청년 민심을 다시 돌려세울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5: 광복절 당일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공원이 참정권 수호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광복절 올림픽공원은 애국시민 그 자체였다면서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어제 올공이 그 모든 것을 증명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70일 넘게 현장을 지킨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집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같은 날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립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20: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이번 주 금요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 씨가 여론조사 58차례를 실시해 결과를 무상으로 줬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1심 재판부는 14차례를 유죄로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묵시적 의사합치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힘썼다고 판단한 겁니다. 같은 사건으로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김건희 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루고 있는데 정반대 결론이 난 윤 전 대통령 재판이 김 씨 사건의 최종 결론에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명태균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도 같은 날 시작합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오랜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부담시킨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가 만든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자신은 전달받지 못했다며 의뢰 자체를 부인하는 항소 이유서를 최근 재판부에 냈습니다. 오 시장은 1심 내내 명 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는데 판결을 뒤집을 논리를 제시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3: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6: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25: 건강해.
2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7: 건강기능식품.
28: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기호입니다.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2: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33: YTN is a friend.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남, 전남 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주행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무엇보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신월여의 지하도로 서울 쪽으로 지하도로 한 1차로에서는 충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청담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남단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북단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는데 이어지는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가 가장 길게 밀립니다. 서울 쪽으로 45km 구간 주춤한데 상서 하이패스에서 주감휴게소,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부근, 천안에서 북천안, 양재에서 반포 사이 더디게 이동을 하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총 41km 구간 밀리는데요. 양양 부근과 인제에서 상남 3터널, 동홍천에서 춘천, 설악에서 화도 사이와 덕소 산패에서 강일 사이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폭염에 채소값도 뛰고 가공식품 가격도 잇따라 인상되면서 이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달 새 배추는 한 포기에 3,509원으로 28%가 올랐고요. 깻잎도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41%나 올랐습니다. 이번 여름 30도를 훌쩍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고온에 따른 수정 불량과 과실이 터지는 열과 현상 등이 발생해 생산에 차질을 빚은 건데요. 이렇게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는 어느새 빠듯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채소값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가공식품, 외식비, 각종 고정지출까지 조금씩 오르다 보면 우리 집 통장에서 새는 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물가 오르는 걸 막을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집 통장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지 재무설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그러니까요, 막 히트플레이션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폭염 때문에 물가 상승하는 거 연일 뉴스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2: 맞아요.
0: 잎 채소들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채소 먹는 거 진짜
2: 좋아하세요?
0: 좋아하는데 네. 너무 비싸서 네. 먹을 수가 없어요.
2: 어제 제가 좀 외식을 좀 했었어요. 외식을 했는데 혼자서 와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요즘 많아요.
2: 그래서 보니까 약간 채소 위주로 또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0: 그게 비싸서
2: 채소값이 비싸서 오히려 따로 사 먹는 것보다 그렇게 먹는 게 오히려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어서 맞아요. 오히려 요즘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0: 저도 예전에 막 사과가 폭등했을 때 네네. 뷔페 가가지고 네. 사과만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1: 그럴 땐 더 먹고 싶지 않아요?
0: 맞아요.
2: 네. 망고 많이 먹고 과일 먹어야죠 또.
0: 그러니까요.
2: 비싸니까.
0: 어떻게 하면은 마음 놓고 우리 그냥 먹고 싶은 거 조금은 수월하게 먹을 수 있는지 오늘 가정경제 문제점들 잘 짚어보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보겠습니다. 방송 내용 함께 짚어드릴게요.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은퇴 빨라지고 있는데 국민연금 수령 늦어지면은 생길 수 있는 이 소득 공백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2: 네, 두 번째 코너는 군 라이프 상담소에서는 화물차 한 대로 두 딸을 키워오신 아버님의 사연을 통하여 나 홀로 가장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보장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도너리 상담소에서는 갑작스레 가장이 떠나게 되면서 남은 보험금을 가족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와 안보험 면책기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청취자의 궁금증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 잘 청취하시다가 아우 나도 오늘은 정말 상담 신청을 해야겠다. 전문가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과 오픈마켓, 숙박 관련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들어갑니다. 공정위는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거래 현황과 불공정 거래 사례 실태 조사를 위해 연구 용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 임차인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신의 전세 계약의 확정일자가 제대로 부여됐는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우선 변제권이 언제 발생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소득 크레바스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싶어도 점점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늦춰지면서 이 사이에 소득이 뚝 끊기는 공백기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최소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회사를 나오게 되는 분들 역시 많으신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1969년생 이후부터 65세에 받게 됩니다. 자, 그럼 60세 은퇴를 하게 될 경우 65세까지면 최소 5년은 공백이 생기는 건데 오늘은 이 소득 공백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소득 크레바스라는 말을 예전에 들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빙하가 갈라진 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은퇴하고 연금이 나올 때까지 그 기다리는 몇 년이 힘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네. 노후 연령기를 맞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균열, 소득이 아주 뚝 끊기는 상황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일단 비유와 표현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1: 네. 적절합니다.
0: 그렇죠.
1: 아, 뭐 법적으로는 정년을 최소 60세로 규정은 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너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국민연금은 갈수록 수령이 늦게 나오게 되니까 수입 단절로 이어지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문제는 뭐 생활비나 고정 비용들은 여전히 나가던 건 그대로 나갈 거니까 그렇게 나가는 게 부담이 되는 시기가 생기죠. 그래서 통계청 2024년에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2인 기준 336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소득은 0원인데 나갈 돈은 그대로라는 말이 되겠죠.
0: 그렇죠. 근데 적정 생활비 366만 원이면
2: 336만 원.
0: 그렇죠. 이게 이제 부부 기준인 거잖아요.
2: 맞아요.
0: 일단은 어느 정도는 국민연금으로 좀 대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2: 그렇죠. 뭐 국민연금 사실 직장을 오랫동안 두 분이서 똑같이 뭐 다니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한데요. 저희가 2026년 5월 기준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이 12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0: 두 분이 합쳐서
2: 받는 연금액이 120만 원이에요.
0: 너무 그러면, 좋게요.
2: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336만 원과 비교하더라도 최소 매달 뭐 200만 원 혹은 최저 생계비가 아까 240만 원 했잖아요. 그래도 12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65세부터 받는 거잖아요.
0: 아,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네. 매달 200만 원씩이 부족하다? 5년이면은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한 1억 정도 되는 그쵸. 돈인데 이게 지금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1: 네. 네. 그래서 크레바스가 무섭다는 거예요. 만약에 60세에 은퇴를 하고 65세에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면 5년의 공백이 생기고 그 오롯이 내 돈으로 그 기간을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런데 만약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에 모아둔 자금을 모두 그 시기에 사용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정작 진짜 노후가 왔을 때는 더 상황이 심각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0: 그럼요. 어차피 뭐 언제든 받을 국민연금 네네네. 이걸 조금 수령 시기를 앞당겨서 미리 받는 방법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아,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데 조기연금이라고 하거든요.
0: 네.
2: 대신에 1년마다 땡겼을 때는 6%씩 내 연금이 깎이는 거예요. 그럼 5년을 깎이면 어떻게 30%가 깎이죠. 즉 내가 원래 받게 되는 금액의 70% 만 받게 되는데 이게 당장 받을 때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산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20년, 30년 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30%가 깎인 금액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결정 자체가.
0: 하긴 그렇죠. 뭐 아까 부부 적정 생활비로 336만 원인데 네. 그거 국민연금으로 뭔가 상쇄하기도 어려운 와중에 내가 연금액이 30%가 또 준다면 이 또한 방법이 될 수는 없겠어요.
2: 보세요. 120만 원에 아까 70% 계산하면요. 84만 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평생 받는 거니까 120을 어쨌든 평생 받는 거랑 비교 차이하면 꽤 크거든요.
1: 너무 크죠.
0: 그러면은 빨리 당겨서 조기연금 받는 것도 무조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없겠어요.
2: 네네네.
1: 그렇죠.
0: 자, 그럼요. 이 공백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2: 아,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사실 은퇴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거의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어떻게 미리 좀 대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요 크레바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게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 연금을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생토록 나올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연말정산 같은 거 받으려고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거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5년 또는 10년 동안 나눠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내가 계산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 50이에요. 60대 은퇴를 할 거예요. 10년 동안 내가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난 5년, 10년 동안 그 크레바스 기간을 나는 메꿀 거야. 이런 계산을 좀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1: 만약에 중요한 건 가정마다 그 상황마다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몇 살에 은퇴를 하는지, 국민연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퇴직금을 어떻게 굴리는지에 따라서 이 공백기한 대한 대비도 필요한 준비도 모두가 상황이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번 계기로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이 한 번씩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크레바스가 몇 년이고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야 사실 지출 통제도 되면서 경제적 상황을 잘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2: 이게 또 보세요. 연금 저축, 그다음에 뭐 연금 보험. 이게 같은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내가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하고 있고 내가 필요한 금액 혹은 내가 은퇴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계산해가지고 정말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솔루션을 한번 제공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혹시 나는 은퇴 후에 몇 년을 내 돈으로 버텨야 하는지 제대로 계산을 해본 적이 없다. 그냥 무턱대고 무방비로 노후를 맞이해야만 한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전문가의 꼼꼼한 노후 설계와 그리고 맞춤 재무상담 굿모닝 굿나이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연금 보험, 소득공제를 위한 연금 저축, IRP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노란우산 공제까지 네. 탄탄하게 노후 대비를 위해 목돈 마련이 돼가고 있는지 무료 상담 통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나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굿라이프 상담소로 어떤 고민 사연이 도착했을지 최성진 팀장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에 살면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50대 남성입니다. 저는 홀로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딸들이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제 눈에는 어리게만 느껴지는데요. 최근 친했던 형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0: 혹시 운전하다 저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게 없다는 생각에 용기 내 상담 신청합니다.
1: 최성진 팀장님의 목소리로 오늘의 사연을 만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사연을 일단 종합해 본다면 네. 단순한 우리가 뭐 보험 점검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딸을 지키고 싶은 아버지의 이야기,
0: 네. 삶의 이야기.
1: 그렇죠.
0: 네.
1: 아쉽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녀에게 내가 사망했을 때 혹시라도 남겨줄 목돈으로 자녀가 좀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네.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고 싶으신가 봐요.
0: 네. 제가 기존의 고객들은 만약에 사망보험금이 크게 있었던 시기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되면 그걸 줄이거나 정리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번에 이제 사연자님은 왜 굳이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려 할까 하고 저도 사연자님을 만나 뵙고서야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되면서도 살짝 마음이 울컥했는데요. 세상에 안 힘든 일은 없겠지만 운전을 업으로 하시다 보니 아무래도 특히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니까 피로도가 상당히 높으시잖아요. 그런데 1년에 365일 중에서 일을 안 하시고 쉬는 날이 단 며칠밖에는 안 된다고 하셔서 그때가 언제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돌아온 답이 사실 조금 의외였어요.
1: 1년에 쉬는 날이 며칠 안 된다. 보통 게 명절 때 그렇죠. 쉬시겠죠. 저. 명절에 쉬시는 게 맞았을까요?
0: 보통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두 따님의 생일 날 그때서야 비로소 쉬신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에도 살짝 이유는 있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 아내분하고 이혼을 하시면서 그날부터 화물차 운전을 쉴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23, 21가 된 자녀분들이 어느덧 성인이 되었지만 큰 따님이 아빠의 마음이 더 아팠던 건 대학을 포기하고 현재 아르바이트를 세 가지나 하면서 동생의 학비도 보태고 생활비도 보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연 있고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 참 울컥울컥 계속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별개의 일이지만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 혼자 학비랑 생활비랑 다 벌고 제가 대학비 그런 것들 다 해서 혼자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 보면서 사실 지금도 눈물이 살짝 좀 나는 것 같아요.
1: 일단은 네. 굉장히 경제적으로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지만 그래도 따님 너무 잘 크셨고요.
2: 그러니까요.
1: 아우. 그리고 우리 청취자님도 이렇게 자녀 생각하는 마음이 네.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 이 가족은 전문가 두 분의 솔루션 거쳐서 경제적으로도 네. 웃음꽃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네. 도와주셨겠죠?
2: 네. 그렇게 네. 도와주셨습니다. 네, 일단 착하게 일단 잘해준 자녀들이 너무나도 고마운 사연이기 때문에 사실 화물차 운전하다가 혹시라도 제 청취자님께서 교통사고로 나면 갑자기 자녀가 어쨌든 뭐 부모가 없이 이렇게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겁이 많이 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매일 운전을 하면서 좀 뭐 운전하다 보면 끼니를 뭐 거르는 경우도 있고 빵이나 이런 것들로 대충 뭐 챙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목에 이물감이 생겨서 혹시나 암이 아닐까라는 이제 두려움에 암보험을 좀 급하게 가입을 했고 다행히 검사 결과는 역류성 식도염이었다고 합니다.
1: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도 운전을 네. 업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네. 식사를 그냥 차 안에서 하시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아요.
2: 네.
1: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불편감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렇다 보면은 쉽게 또 가입할 수 있는 게 보험인지라 네. 점검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청취자님 가입하신 보험 현황은 좀 어떠셨을까요?
0: 보험이 몇 건 되지 않으셨고요. 15년 전에 가입한 실손보험 한 건, 상해보험 한 건과 최근에 이제 겁이 나서 급하게 가입을 하신 암보험 한 건 딱 이렇게가 전부였고요. 총 보험료는 12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는데요. 종일 화물차 운전을 하시는데 도로 위를 지켜줄 가장 중요한 운전자 보험이 아예 없었다는 게 저는 조금 너무 의외였고
1: 네네.
0: 사연자님이 준비하시려고 했던 사망보험금은 기존의 상해 사망 시 2천만 원 보장이 전부였어서 모든 사망이 또 다 되는 내용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하시는 필요한 보장이 있어야겠다 싶었고 아쉽게도 사연자님을 위한 보장은 현재 너무 비어있는 상태라서 먼저 2세대 실손보험은 기존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15년 갱신형 상해보험 한 건과 최근에 가입한 10년 갱신형 암보험은 60대가 되면 보험료 인상이 있는지라 두 건은 모두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1: 아, 그렇군요. 보험료 수준은 과하지 않았지만 네. 보장이 굉장히 부실한
0: 네,
1: 상태였다.
0: 빈약했어요.
1: 자녀분들 보험 점검도 해주셨겠죠?
2: 그렇죠. 두 따님도 보험을 다행히 체크를 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두 따님 보험 모두 치료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0: 세팅을 했고요. 여기에 39,000원, 뭐 35,000원 합쳐서 한 74,000원 정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큰 따님께서 아르바이트를 세 가지나 아까 하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좀
1: 맞아요.
0: 대견한 것 같아요, 진짜. 주방에서 이제 보조무도 하고 있고 약간 움직임이 또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상해 관련된 부분들로 만 원을 추가해서 모두 합산하게 되면 10만 원으로 이제 두 따님을 이제 마무리해드렸습니다.
1: 다행히 자녀분들은 아직 많이 젊으시고, 그리고 특히 작은 따님은 아직 공부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면 기존처럼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이신 사연자님과 큰 따님 두 분의 수입이 또 일반 직장인들처럼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어서 최대한 고정 지출을 좀 차분하게 가자. 이렇게 해서 줄여드렸고, 보장은 그래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년 갱신형으로 자녀들의 보험은 현실적인 대비를 해드렸는데, 갱신형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상황에 맞춰서 본인들이 인지하고 낼수 있는 금액의 최대한의 보장을 끌어가는 게 중요하다면 그런 선택도 또 이번 경우는 맞는 케이스였습니다.
2: 그렇군요.
0: 맞아요.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뭐 갱신형이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보통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비갱신형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이 가정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혹시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 본인들이 자녀가 성장해서 본인들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됐을 때 그때 보험 재정비를 새로 세팅하면 되니까요. 그냥 혹시나를 위해서 일부 준비했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은 그래서 부족한 보장을 어떻게 채웠는지 나머지 이야기도 마저 들어볼까요?
1: 네. 사연자님이 본래 상담을 신청하신 이유가 두 자녀분에게 사망보험금을 남기고 싶다 이거였는데요.
2: 맞아요.
1: 예, 그런데 막상 확인해 보니까 상해로 돌아가셨을 때만 2천만 원 나오는 게 전부였어서 아무래도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이 사고로 인한 사망을 최근에도 이제 친한 형님께서 돌아가시고 하니 그걸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질병으로 돌아가시게 된다면 이 사연자님이 채우고 싶어 하셨던 사망보험금은 자녀들에게 전혀 남겨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앞으로 자리를 잡고 살아갈 날들까지 넉넉 잡아 20년을 제가 계산을 해서 질병이든 상해든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사망으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훨씬 크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번, 정해진 기간만 보장받는 정기보험으로 준비한다. 2번, 평생 보장되는 종신보험으로 준비한다. 3번, 둘다 보장은 똑같다.
2: 오늘은 사연이 사연인지라 진중하게 맞춰볼게요.
0: 네, 너무
2: 자.
0: 쉽죠?
2: 맞아요. 정해진 기간만 보장받는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셔야 경제적 부담 줄일 수 있습니다. 1번.
0: 네, 정답은
1: 역시
2: 정기보험.
0: 네, 정기보험입니다.
2: 네.
0: 저도 역시나 정기보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
2: 몰래
0: 아,
2: 까먹었어요.
0: 네, 까먹으세요.
2: 정기보험으로 우리 김현철 팀장님은 보험금을 얼마나 대비하셨어요?
0: 저는 이제 20년 동안 이제 보장받는 걸로 하고요. 이 대신에 사망보험금은 3억 나오게 세팅을 했는데 보험료가 33,000원입니다.
1: 와, 가성비.
0: 저렴하죠.
2: 그러게요.
0: 아무래도 네, 제가 병력도 없고 다행히 생긴 거와 다르게 병력도 없고 그리고 아직은 제가 이제 사이트 초반이다 보니까 요 정도로 세팅이 됐었어요. 그래서 청취자님의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뭐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싸잖아요. 왜 언제든 사망해도 무조건 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100% 지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정기보험으로 뭐 10년, 20년 요렇게 정해진 기간까지만 보장받게 되면 아무래도 적은 보험료로 보장을 어쨌든 크게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취자님, 오늘 사연자님의 경우에 상황에 딱 맞는 그런 게 바로 정기보험으로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2: 그렇죠. 나머지 건강보험이랑 청취자님이 운전자 보험이 지금 없으셨단
1: 네,
2: 말이에요.
1: 맞아요. 중요한데
2: 그것도 그렇죠.
1: 없으셨어요.
2: 도와주셨겠죠?
1: 당연합니다. 사연자님이 본래 자녀들을 위한 사망보험금으로 상담 신청을 해주긴 하셨지만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 가장 시급했던 보험이 바로 말씀하신 운전자 보험이었습니다. 사실 사고 중에서 만약에 크게 날라치면 그런 사고가 자동차 사고와 화재 사고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형사적인 보상을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들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 중요 구성으로 운전자 보험을 2만 원에 새로 가입을 해드렸고요. 최근에 준비하신 10년 갱신형 암보험, 15년 갱신형 상해보험 두건 역시도 정리를 하면서 암, 뇌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암에 따른 비급여 주요 치료비와 간병인에 대한 보장은 꼭 챙겼어야 돼서 비갱신으로 설계를 하면서 13만 원의 착한 보험료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납입 기간을 조금 길게 설정하면서 현실적인 대비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2: 그렇군요. 납입 기간 조정.

0: 보장도 사실 되게 중요한 그쵸, 부분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 보험을 유지하려면 그쵸. 운전자 보험까지 깔끔하게 다 챙기실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보장은 또 어떻게 정리해 주셨을까요?
1: 특히 암 진단비 보장 범위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에 소외감 보장이 일부 10% 20%밖에 안 되는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뭐 여기에 전립선 암이나 뭐 비침습 방광암도 일반 암으로 다 보장이 가능한 회사로 찾아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더니 사망보험금 1억을 정기보험으로 설계를 하니까 5만 원대로 가능하고요. 기존의 실비랑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유지를 하고요. 그래서 앞서 추가했던 한 13만 원 정도를 합산하게 되면 약 한 25만 원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청취자님께서 건강상 이상신호가 크게 뭐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좀 세팅이 가능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결과론적인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연 자체가 우리가 보험을 많이 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많이 안 내고 있고 적게 내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 진짜 최소한의 보험료로 가성비 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운전자가 없었다라는 거와 청취자님께서 원하셨던 두 딸을 위한 사망보험금까지 이제 준비를 해드렸기 때문에 청취자님께서 매우 만족하신 그런 사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렇죠. 자녀 사랑하는 마음에 자녀 앞으로는 뭐 많이 해주면서 정작 나 못 돌볼 때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가족 사랑이 결국 나를 돌보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보험 점검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소개해드리고 고민 사연 시원하게 해결해보겠습니다. 노후, 은퇴 등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도너리 상담소 이어갑니다. 샵 0945번으로 도착한 첫 번째 문자 사연 2071번님. 최근에 암보험 알아보다가 마침 사연을 듣고 문자 보냅니다. 가입하고 바로 아프면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면책기간 도대체 이게 뭔가요?
1: 물어보시네요. 네, 면책기간 의외로 문의 또 많이 하시는데요. 회사가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정식의 기간을 말합니다. 단순 감기처럼 암은 가볍게 넘어가는 질병도 아니고 적어도 이제 오래전부터 몸속에서 잔재하고 자리 잡고 사이즈가 갈수록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90일은 지나야 암 보장이 시작되는 게 맞고요. 90일 이내에 진단이 되는 일이 생기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2: 물론 이제 뭐 90일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100% 보장받는 내용도 물론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1년이 지나야 100% 보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감액 기간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암보험이 왜 면책 기간이 있는지를 보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에 이제 가입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실제 사례인데 제 지인이에요. 남성분 지인인데 대학 동기인데 어머님께서 목 쪽에 뭔가 볼록 튀어나온 것 같다라고 해서 야, 뭐야? 너 병원 가봐. 했더니 갑상선 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티가 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그럼 보험을 최대로 가입을 하고 병원 가서 암 진단 받으면 사실 보험사에서는 한 달치 보험료만 받고 뭐 5천만 원 1억 그 이상을 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책 기간이 존재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혈관 쪽 관련된 부분들은요. 나 당장 나는 내일 쓰러질 거야. 알 수 있나요?
1: 모르죠.
2: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도의 면책 기간이 없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2: 네.
0: 치과보험도 가입하고 바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치과보험은 그렇죠. 그럼 면책이 아니라 감액 기간이던가요?
2: 면책 기간도 있고요. 90일이 기반적으로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치료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감액, 2년 미만의 감액 그렇게 또 있습니다.
0: 그렇죠. 가입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면책 기간과 감액
1: 네.
0: 기간이니까
2: 맞습니다.
0: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요. 하나 더 살펴볼게요. 1647번님. 저도 가장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되면 남은 가족은 제 보험을 어떻게 찾나요? 제가 혼자 가입해둔 건데요.
1: 모르겠어요? 네. 보통은 보험을 가족분들하고 의논하시는 경우보다는 본인도 혼자서 모르게 가입하시는 비율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질문도 오늘 질문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는 두 가지인데요. 이 유족이 되면 고인의 보험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이걸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참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잡하지 않으니까 요 정도만 살짝 기억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이렇게 들어가시면 내 보험 찾아줌 이런 조회하기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회를 하시면 한 번에 모두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2: 특히나 이제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망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는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자님처럼 지켜야 할 가족분들이 있으면 수익자를 지정해 둬야 확실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가입을 할 때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세팅이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인으로 수익자가 보통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정 상속인은 아시다시피 뭐 이제 가족들 중에서 내가 있으면 뭐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그렇게 수익자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나는 혹시나 이런 것들 법정 상속인 말고 나는 조금 더 누군가 내 딸 혹은 내 자녀한테 딱 무조건 해주고 싶어라고 하시면 수익자를 지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런데다가 계약자와
1: 네.
0: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1: 네.
0: 이게 또 증여냐 상속이냐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 그대로 보험금 나중에 잘 수령하실 수 있게끔 가입하는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 진짜 나한테 꼭 맞는 커스터마이징 보험 필요하겠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하고 전문가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문자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 함께 유익한 정보들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 늦어지면 생기는 소득 공백기, 나 홀로 가장에게 도움이 되는 보장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까지 짚어봤는데요. 전문가와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 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에 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이무진의 에피소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m not a bird.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북부, 전남 해안과 영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특히 경남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중부지방은 5에서 40mm, 남부지방에 50에서 최대 20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이 저지대 침수 및 산사태 등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더위는 심하 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2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대구 28도 예상이 됩니다. 오후 내내 고속도로 상행선 중심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또 매시간 사고 소식도 끊이지 않는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인제에서 상남 3터널, 설악에서 화도까지 31km 구간이 밀리는 가운데 서종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쪽으로 이제는 강원권에서는 평창에서 둔내터널 사이로 밀리고 경기권 진입해서도 15km 구간이 더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가 일산 쪽으로 동작대교 진안 지점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성수대교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가뭄으로 몸살을 앓던 영남 지역에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광복절 연휴 동안 제법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보여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2: 저수량이 8%에 불과했던 바짝 말라버린 저수지에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갈라져 거북이 등껍질처럼 변한 바닥도 빗물이 스며듭니다. 장마 기간은 물론 최근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가뭄 심각 단계까지 올랐던 영남지방.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가 논에 물을 댈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지만 때마침 내린 비에 농민도 한시름 놓습니다.
3: 하루 날 기분이죠. 몇 개월로 비 안 오다가 이렇게 단비가 내니까 진짜 마음이 한 구석이 더 밝고 더 좋습니다.
2: 가수 농가도 내리는 비가 더없이 반갑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동안 미국 수출용 조생종배는 크기가 작아지고 수확량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배가 출하되는 추석과 가을을 앞두고 걱정이 컸지만 이번에 내린 비는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가 됐습니다.
4: 늦게 수확하는 배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울산 운영원산 지역 영농회 회장입니다.
4: 영양제를 아무리 주는 것보다 요 비가 오물 해가지고 배 성숙 과정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까지 경남 지역에는 최대 200mm 비가 예보됐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온 영남 지역민들은 피해 없이 더 많은 비가 내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1: 올여름 극심한 가뭄을 겪은 경남 지역에 해갈을 도와줄 단비가 내렸지만 저수율은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용수 종합정보 시스템 자료를 보면 경남 지역의 현재 저수율을 전날 31.2%보다 1%포인트가량 오른 데 그쳤습니다. 이는 평년 7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입니다. 한반도 주변 바다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고 기압계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까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어떤 날씨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혜윤 기자가 짚어보았습니다.
5: 한반도 남쪽 먼 해상,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29도에 육박합니다. 뜨거운 바다가 거대한 열대 저기압 공장이 되면서 먼 남쪽 열대 해상에서 태풍과 열대 저압부가 연이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상륙해 소멸한 13호 태풍 돌핀과 일본을 관통한 뒤 약화한 15호 태풍 차놈, 이어 해상에서 생을 마감한 16호 페이러우와 17호 태풍 낭카까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다발성 태풍들이 한반도 주변 기압계를 심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 퍼올린 막대한 양의 열대 수증기가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부딪히면 한반도 상공에 거대한 대기 불안정 통로가 형성됩니다. 태풍은 비껴갔지만 남은 비구름이 한반도로 밀려들어 곳곳에서 국지성 기습호우로 이어지는 겁니다.
6: 먼 남쪽 해상에서 태풍과 열대저압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무척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수증기를 품고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5: 비가 그친 이후도 문제입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호우를 쏟은 뒤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에 축적되고 다시 기압계가 재정비되면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재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7: 보통 태풍이 북상하면 주변 기압계가 심하게 흔들렸다가 다시 재정비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최근 태풍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연휴 뒤에는 흔들렸던 기압계가 조금씩 다시 정상을 되찾으며 폭염과 열대야, 소낙성 강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따라서 광복절 연휴가 끝난 뒤엔 다시 찜통더위와 강한 소나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이번 광복절 연휴를 맞아 가족과 나들이 나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날씨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실내 식물원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8: 네, 서울 식물원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그곳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많이 있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날씨 걱정 없는 이곳에서 연휴 보내는 분들 많은데요. 시민들은 평소 보기 힘든 이색 식물들과 함께 사진도 찰칵 남기고 있고요. 또 피톤치드를 마시며 싱그러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문객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9: 지중해관이나 각양각색의 나라 관들을 가보면서 다양한 식물들 볼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롭고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시간 보내는 거여서 너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8: 열대관과 지중해관으로 구성된 이곳에선 멀리 가지 않고도 세계 각국의 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모처럼의 연휴를 맞아 이곳에서 초록 휴식 즐기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국적인 풍경 속을 천천히 거닐며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만끽하고 있는데요. 평소 쉽게 보기 힘든 열대 식물들을 구경하며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책에서 보던 희귀 식물을 마주하자 눈이 휘둥그레진 모습이고요. 어른들도 식물의 이름과 특징을 설명해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연휴 이곳에서 초록 휴식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서울식물원에서 YTN 문상합니다.
10: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오늘 경기도 합동연설회에서 지역경제발전 등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경기도가 반도체로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며 메가 프로젝트는 경기도 역시 살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접경 지역을 정상화하겠다며 K-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호남권에서 김 후보에게 패배한 것에 대해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며 단결하면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아무리 경제 발전을 해도 남북관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단을 극복하는 열정을 가지고 전직 대통령이 못다 이룬 역할을 이 대통령과 함께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당일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공원이 참정권 수호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광복절 올림픽공원은 애국심인 그 자체였다면서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어제 올공이 그 모든 것을 증명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70일 넘게 현장을 지킨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집회는 계속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급기야 부정평가가 긍정을 앞지르자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분열을 새 지도부가 수습할 수 있을지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지가 향후 지지율의 최대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1: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국 지표조사에 이어 한국 갤럽에서도 직전 조사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4%로 직전인 3주 전보다 7%포인트 급락했고 부정평가는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 취임 이후 최저치이고 부정이 긍정을 역전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데 청와대는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를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새 지도부 진용이 꾸려지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던 당내 갈등이 봉합되면 주요 현안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시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금융대책의 성과가 가시화할지와 더불어 당정 협의를 토대로 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 도출 여부가 첫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12: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11: 주 경제정책을 이끌어온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변화를 주는 방안 역시 하나의 돌파구로 거론됩니다. 분위기를 쇄신하는 건 물론 새 정책의 추진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맞는 자원들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11: 다만 오는 2028년 총선과 맞물려 당내 권력 투쟁이 장기화할 경우 대통령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계파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 당청 관계를 포함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가 향후 지지율의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성과를 위해 정책 하나하나를 챙겨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10: 국민의힘은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을 두고 민심이 던진 경고장이라며 국정 운영 방식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심이 돌아섰다며 지난 3월 정점을 찍었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달 만에 20%포인트 넘게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정평가 이후 1위는 부동산 정책이었다며 대선 때는 주택 공급을 강조했던 대통령이 취임 뒤에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재건축 재개발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 대변인은 널뛰기 증시와 보안수사권 폐지 추진, 청년 실업 급증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대책 발표가 아니라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성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 전에 사활을 걸었지만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1: 순조로운 토지 보상과 원만한 지자체 협의, 신속한 입법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4: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논란에 대한 정부 대책은 공공택지 착공 기간 절반 단축입니다. 행정 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하겠다고는 발표했지만 실제 사업 현장 여건을 보면 녹록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암초는 토지 보상. 참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에만 2년이 걸렸는데 보상금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15: 적절한 보상이 나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적절하게 보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14: 정부 계획이 순순히 협조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현장 조사 거부 시 다른 자료로 감정평가를 강행하겠다는 당근과 채찍 전법인데 서류 등으로만 산정한 보상금을 통보할 경우 법적 소송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와의 불협화음도 문제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승인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긴 하지만 도로나 학교 같은 기반시설과 주변 개발계획 조정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 협의는 사실상 필수. 그러나 발표 직후 서울시는 협의가 충분치 않다고 반박했고 착공 목표가 당겨진 경마공원 부지 주택 추진에 대해 과천시도 즉각 발끈하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16: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이라든지 인도지역 조정과 관련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14: 법 개정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구지정 절차 단축 일환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간략하게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앞선 공급대책 후속법안조차 상당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관련 법안 처리가 순조로울지 미지수입니다.
17: 전략 환경 평가
18: 정우진 주택 공급 추진 본부장입니다.
17: 그게 법 공공주택법이 통과가 되어야지 이제 거기에 단축이 돼서 실제 37개월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법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44개월.
14: 야심찬 공급 속도전에 대한 불안한 시선도 적잖은 가운데 정부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정부가 8.13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에서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보다 2배 늘려 신규 대출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회의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19일 금융권을 소집해서 신규 대출 여력 30조 원을 금융회사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구체적인 방식과 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10: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서울 가양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이 내일 오전 11시 진행됩니다. 서울강서경찰서와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은 내일 정확한 발화 지점과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 감식을 이어갑니다. 합동감식팀은 그제 불이 시작된 거로 추정되는 창고방을 중심으로 3시간가량 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서울 가양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맨 위층에서 불이 났고 30대 아들과 뇌병변 장애인 60대 어머니가 베란다 아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 최근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MDA를 침범해서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몇 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이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당시 순찰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고 사격 이후 북상했고 다른 특이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의 MDL 침범에 따른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앞서 북한군은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른 MDL 국경선화 일환으로 불모지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MDL을 자주 침범했습니다.
19: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PET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PET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개요입니다.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아, 드디어 그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3: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2: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3: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꾸준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51km 구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40km 구간이 밀리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34km 구간,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가는데 31km 구간이 밀립니다. 가장 긴 구간 정체를 보이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상서 하이패스에서 주감휴게소,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부근, 천안에서 북천안 사이 정체가 두드러지는 편이고요. 또 안성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는데 이 지점에서도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강원권에서 평창에서 둔내터널 사이로만 밀리고 있는데 이

경기권 진입해서 여주 부근 1차로에서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에 있는데요. 여주에서 이천까지 11km 구간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는 30분 사이에 정체 구간이 조금 더 줄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는 정체가 대부분 풀린 상황이고 이 반대편으로만 신내에서 하울곶까지 종암분기점 쪽으로 정체가 남아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의정부 쪽으로 이제는 중랑교 부근 그리고 창동교 부근에서만 잠깐 밀릴 뿐 전반적인 교통 흐름에 여유가 생긴 상황입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분당 수서로는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and music for weekend.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8월 16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광복절 연휴 둘째 날도 이제 저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꾸준히 내리고 있는데요. 주말 나들이 워낙 가뭄이 심했던 터라 이번 비를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빗줄기가 메마른 땅을 충분히 적셔줬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다만 비 피해 없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연휴도 이제 하루만 남게 되죠. 아직 아무것도 못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비 오는 주말 그냥 느긋하게 쉬는 것도 꽤 괜찮은 연휴를 보내는 방법이니까요. 일요일 오후 저와 함께 천천히 가보시죠.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익스포즈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Point of No Return.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FM 94.5MHz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Point of No Return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익스포즈의 목소리로 출발해봤고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이죠. 특히 이번 시간 팝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채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상암동은요. 창밖을 보니까 우산을 쓰고 다니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지역은 비가 그쳤나 보다 싶은데 지금 기상청 정보를 보면 서울 지역이 비가 약하게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외출하시는 분들 작은 우산 하나 정도는 챙겨서 나가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비가 와서 기온이 최근에는 계속 높았지만 오늘 좀 낮게 형성됐구나 싶었는데 확실히 비 때문인지 습도가 높아서 체감 기온은 더 높습니다. 한 27도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습해서 아유 텁지근하다 좀 짜증이 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불쾌지수가 높은 그런 기온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쾌적하게 온도 유지하시면서 서로의 짜증을 자극하지 않게끔 배려하는 그런 태도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어두운 밤 시간을 향해서 달려갈 텐데요. 좋은 노래들로 함께 보겠습니다. 팝으로 채우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먼저 신디 로퍼가 부른 Girls Just Wanna Have Fun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비지스가 부릅니다. You Win Again까지 만나고 올게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배우 하영 증조부의 친일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자신의 가문에 친일 인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등장해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친일파 스캐너는 성씨와 본관을 입력하면 같은 본관의 독립유공자와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측은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정보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결정 명단을 활용하고 본관 정보는 위키백과 등 공개 자료를 결합해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배경에는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 선고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여 9년 넘게 이어진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상고기 아닌 그제까지 현금 9,440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고 이에 노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서 목표를 현저하게 축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16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서 내세웠던 강경한 목표들이 전쟁 장기와 함께 눈에 띄게 쪼그라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최근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목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전쟁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신호로 풀이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만끽할 수 있는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5시 39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리오 세이어의 More Than I Can Say, 데미스 루소스 Goodbye My Love Goodbye까지 두 곡 만나볼게요.

Leo Sayer, More Than I Can Say. 이어서 데미스 루소스의 Goodbye My Love, Goodbye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47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올여름 극심한 가뭄을 겪은 경남 지역 해가를 도와줄 단비가 내렸지만 저수율은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용수 종합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경남 지역 현재 저수율은 전날 31.2%보다 1%포인트가량 오른 데 그쳤습니다. 이는 평년 7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입니다. 경남 함안을 비롯해 밀양과 창녕, 의령, 거제는 농업용수 가뭄 정도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와 관세 등 미국과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오늘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건 지난달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후 3주 정도만으로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금속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2차 전국 공동 행동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나쁜 계약 철회, 노조할 권리 쟁취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이주노동자의 재계약 문제와 기본급 차별, 부당한 대우를 규탄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지금 밖을 보니까 조금씩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릴 때는 또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잖아요. 운전하시면서 저희 YTN 라디오 청취하시는 가족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평소보다 속도 줄이시고 이제 곧 또 일몰이 찾아오면서 어두워질 텐데 꼭 전조등 켜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로드 스튜어트의 영 턱스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다음에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지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0: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2: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조원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로 부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광복절 연휴 둘째 날인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리고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거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200mm 넘는 극한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에는 최대 60mm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전남과 경남, 부산과 울산에는 산사 산사태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 한낮의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과 광주 32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북대구 나들목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뒤로는 차량들 많이 정체되는 모습인데요. 빗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지금 대구 방향 북현풍 하이패스 2,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1km 구간 정체입니다. 한편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게 설악에서 화도 나들목까지 아직은 20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않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금 1위에서 2위로 떨어졌지만 2위에서 3위 사이로 가는 것들은 가장 서울 경기가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저는 그런
1: 소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입니다.
0: 김영 후보는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을 했던 정치인이죠. 저는 김영 후보에게 많은 표가 쏟아진다면 또 순위 변동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 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 네, 그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5위 싸움 중인 거잖아요.
3: 맞습니다.
2: 4, 5, 6위 간의 1% 차이도 채 나지 않는 상황인데 변수가 좀 있을까요?
3: 그것도 호남에서 이미 승부가 갈렸기 때문에 결국 이제 흔히 생각하는 김민석 후보 측 최고위원 후보냐, 정청래 후보 측 최고위원 후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뭐 사실상 거의 결론이 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예. 원영석 변호사입니다.
3: 현재 뭐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 결국 여론조사인데 최고위원에서는 워낙 촘촘히 간격이 붙어 있다 보니까 여론조사 변수는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대표는 이미 여론조사도 좀 그 변수에서 멀어진 것 같고 워낙 좀 격차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최고위원에서는 어떻게 뭐 지금이라도 캠페인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론조사에 어필하는 그런 요소 그런 건 남아 있다고 봅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예.
4: 일단 오늘 결과는 아까 논평을 해주셨지만 네. 여기에 더해서 국민들의 투표 결과 30%가 여기 합산이 되잖아요. 그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세요?
0: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 이게 17일 날 예,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죠.
2: 그쵸.
0: 이게 어제 그제죠. 금토 양일간에 거쳐서 조사가 됐는데 후보가 3명이기 때문에 이게 한 후보에게 이렇게 막 예, 몰리는 그런 결과는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당대회가 있기 전에 수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돌렸죠.
4: 네.
0: 그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이게 30%의 국민 여론조사는 이번 선거 결과에는 어떤 뭐 이 판을 뒤집을 만한 요소로 작용하기 힘들 것이다. 사실 70% 당원들의 투표의 결정이 결국에는 사실상 당대표의 게임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호남에서 이미 저는 게임 끝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일단 투표 결과 곧 나오겠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최고위원들은 치열하죠. 최고위원들은 1, 2, 3, 4, 5, 5명을 뽑는데 1, 2의 격차가 뭐 몇천 표 차이입니다. 물론 3위와 2위 격차는 한 만 5천 표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3위부터 6위까지 보면 다 3천 표에서 2천 표, 1천 표 차이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약간의 그 일부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면 순위는 금방 바뀔 수 있습니다.
2: 예.
0: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들에 있어서는 대의원이 저희가 17일에 투표를 하는데 그게 17,000명 정도 됩니다. 아.
2: 예.
0: 17,000명의 대의원들의 표에 따라서도 마지막 최고위원 순위도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보시는 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2: 그러니까 아직은 최고위원이 친명계 3명, 친청계 2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0: 네네.
2: 이 부분이 뭐 맞바뀌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당내 화합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도 좀 남거든요.
0: 네. 이게 이제 뭐 사실상 너무 뜨겁게 붙다 보니까 예. 이게 다시 얼굴 보고 살겠어?
2: 그러니까요.
0: 이런 네. 말들 많이 해요.
2: 예.
0: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정치라는 것들이 사실 전당대회는 뜨겁게 붙고 하더라도 돌아서면 본인들도 이제 당에서 같은 식구니까 정치를 해야 돼요.
2: 예.
0: 그럼 여기서 등 돌리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집을 나갈 겁니까? 또 집을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집을 나갈 여건도 안 돼요.
4: 네.
0: 왜 집을 나가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가 만약에 선거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당에서 있어야지 지금 사실상 본인을 지지하던 지원해준다고 판단했던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나 이런 분들이 지금 옆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당 바깥에서 뭔가 본인의 세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저는 혹자들이 뭐 다른만 먹고 나가서 딴 어떤 그런 정당이나 세력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처럼 이렇게 사실상 뭐 이 당선 가능권에 있는 친명 그룹의 지도부에서는 저는 삼합을 해야 된다. 예, 봉합을 해야죠 일단
2: 예.
0: 싸웠으니까 그다음 봉합한 다음에 통합을 해야죠. 통합만 하면 뭐 합니까? 서로 이제 안아주고 화합을 해야 된다.
4: 네.
0: 그래서 봉합

0: 통합, 화합 이 세 가지를 가져가면 사실 한 3, 4개월 안에는 다시 또 정상을 찾을 것이다.
1: 네,
0: 그래 봅니다.
1: 어쨌든 뭐 봉합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 사이에 갈등은 어느 정도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갈등 상황이 국민의힘 쪽에는 어떤 식으로 좀 작용할까요?
2: 근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갈등을 뭐 활용하거나 이용하기에는 내부 문제가 많아가지고 내부를 이렇게 잘그 갈무리하는 게더큰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당대회가 끝나면 민주당의 내부 문제는 어느 정도 언론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고, 국민의힘의 내부 문제 조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명이 될 때, 당의 지도부나 아니면 그 어떤 당내외 여러 그 세력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부분이 중요하지, 지금 뭐 지금 당장은 민주당이 어떻다 이런 거를 신경 쓸 겨를은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3: 예. 자, 지금 굉장히 뜨거운 전당대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화합으로 가는
1: 네.
3: 길목 중에 변수로 꼽히는 것중 하나가 또 선호투표제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후보가 없어서 선호투표제로 후보가 이제 정해진다면, 당선자가 정해진다면, 이 부분이 또 화합으로 과연 갈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선호투표제를 따지는 사람은 말하자면 우리 민주당 내에서 정한 룰을 부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스스로 이 민주당의 구성원임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선호투표제가 뭐 동의 없이 만들어진 건가요? 세 후보 다 동의했던 것이고 당의 조직 교육인 전준위에서 준비했던 것인데, 그럼 이걸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결국에는 이랬을 때만 인정할 수 없어요. 1위가 김민석 후보가 아니고 정청래 후보인데, 2위가 김문수 후보가 돼서 3위인 송일 후보 표로 2위인 김민석 후보가 되면 이런 부분에서 저는 뭐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논리가 성립되지만, 과반이 아닌 1위 김민석 후보, 2위, 3위 송영길 후보 표로 김민석 후보가 1위였던 있었는데 과반이 됐다. 그러면 이건 사실상 선호투표가 없어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애초부터 처음에 선호투표제를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게 기본이고,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1위 김민석 후보가 뭐 46%, 7%로 해서 선호투표 됐다 하더라도 1위는 1위인 거잖아요.
3: 근데 이제 규칙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제 1, 2위 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석패를 한 쪽의 지지자들이라면 그 마음이 굉장히 치유받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지지자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지자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은 당 지도부로 출마한 사람이라면 그거를 바로 잡고 갈등을 조정해야죠. 그냥 그거를 즐기고 지지자들이 인정 못한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자양분을 삼는다면 그거는 정치할 자격이 없죠. 그런 건 선동 정치 하는 사람들이라서 저는 제도권 정치권에서 그런 분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민주당이 필요한가라는 비판이 더 크게 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1: 아까 변호사님께서는 국민의힘 내부 싸움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민주당 쪽을 신경 쓰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실 김민석 후보가 될지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될지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2: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민주당도 누가 되더라도 분란은 피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김민석 후보가 되면 뭐 당정청 일체화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움직임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그 전당대회가 지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로 그 정청래 지지로 지금 그 의사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일종의 이삭줍기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청래 쪽으로 이렇게 붙었던 그런 당원들과 세력들이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될때 정청래라는 구심점이 빠지고, 그러면 그 대한 구심점으로 추미애 지사가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로 읽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뭐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된 거나 김민석 후보가 대표가 되고 추미애 지사가 그런 그 반대쪽의 구심점이 되는 거나 사실은 분열 양상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러면 그런 분열을 이제 그 정계 개편에 준하는 분열까지 갈 거냐. 근데 사실은 그 국민...

0: 국민의힘이 이제 내부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국민의힘도 내부 분열이 생겨서 정계 개편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거를 뭐 오히려 민주당이 정계 개편이 돼서 거의 분당 수준까지 가면 국민의힘도 우리도 뭐 어떻게 해서 이 정계 개편 상황에서 한마디로 이제 사당 경쟁 체제까지 될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만약에 정말 그 통합을 잘하면 민주당은 분열이 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분열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통합의 리더십을 어디까지 구현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그 국민의힘의 어떤 그 관건이 될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일단 내부적인 문제가 뭐 있고, 그리고 그 내부적인 문제를 아마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 모든 포커싱이 옮겨갈 때 그때 하나로 그게 힘이든 대화든 그걸 만들어가는 게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1: 예. 자, 지금 민주당의 오늘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의 개표가 종료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장 화면 함께
2: 바로 이어서
1: 보시겠습니다.
2: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개표 결과지 전달은 오세희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께서 진행하겠습니다.
3: 네, 오세희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께서 개표 결과지를 가지고 단상으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이미 결과는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개표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소병훈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 경기 서울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경기 서울 순서로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득표수와 득표율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입니다. 투표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 33만 1,876명, 투표자 수 18만 804명, 투표율 54.48%입니다. 당대표 후보자 개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송영길 후보 12,530표 6.93%,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83,832표 46.37%,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84,442표 46.70%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경기 지역의 순회 경선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6.93%, 정청래 후보가 46.37%, 김민석 후보가 46.7%를 획득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확한 득표율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3: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너

0: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6: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 수력원자력.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 곳곳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남 거제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에 최대 150mm 이상, 영남 내륙에는 많게는 70mm, 충북과 호남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영남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31도, 전주와 광주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도심 세문안 5길 세문안 교회에서 서울역 역사 박물관 구간 하위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행사로 청계광장에서 3일교 구간 일대는 오늘 밤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겠습니다. 한편 한강을 따라 강변 북로 구리 방향 아직은 방화대교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양화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지나 한강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나라는 올림픽대로 한남 방향 한강대교에서 반포 일대까지도 아직은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026년 8월 16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애니메이션 영화 인어공주 중에서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콰르텟 샌프란시스코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8월 14일 말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날 닭은 드셨나요? 요즘에 근데 너무 더워서 웬만한 닭 요리들이 뜨겁잖아요. 차가운 닭 요리는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 너무 더우니까 뭐 이게 삼계탕이랄지 이런 것들도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정도의 더위여서. 그래도 아 진짜 한참 더울 때는 40도가 되니까 너무 웃긴 게한 33도 되니까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살만하다. 인간이 참 이렇게 아니 이게 그냥 30몇 도씩만 줬을 때는 뜨거워 죽겠다 했다가 한 40도를 줬다 30몇 도를 주니까 감사합니다 나오던데. 더군다나 습기까지 많이 품은 40도였잖아. 근데 전 너무 좋았던 건 있어요. 왜냐면 이번 여름이 굉장히 뜨겁긴 했지만 제가 좋았던 이유는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우리가 봄이랑 초여름엔 그래도 굉장히 선선한, 우리 걱정했잖아요. 근데 평소보다도 더 선선한 날씨로 맞이를 했고, 태풍이 정말 그리 크게 지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또 가을에는 얼마나, 요즘에 미세먼지 없는 것만 해도 전 덥더라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엔 진짜 뚜렷한 사계절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 겨울은

엄청 추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행복한 마음으로 어떤 날씨든 이겨냅시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곡 들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니모를 찾아서에서 나온 곡입니다. Beyond the Sea, 킹싱어즈의 노래입니다. 이어서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 발리에서 생긴 일보다 피서지에서 생긴 일. 주제곡 A Summer Place, 하우저의 첼로 연주입니다.

Beyond the Sea, 킹즈 싱어즈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A Summer Place, 하우저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280님입니다. 테디, 생일 잘 보냈나요? 저는 테디 덕분에 행복한 날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건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이든 음악이든 음식이든 또 다른 것이더라도 생각보다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그냥 사소한 무언가라도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테디가 좋아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우선 공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뮤지컬하는 거 좋아하고 뭐 연습까지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수영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엔 일주일에 한 번은 수영을 했던 것 같고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골프 치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골프하면서 웬만하면 카트 안 타고 걸어 다니려고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저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술 마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살이 잘 찌니까 최대한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서 많이 걸어 다니려고 하고 싫어하는 걸 찾아볼까? 싫어하는 걸 생각해봤더니 진득히 한 군데 앉아있는 걸 잘 못하네요. 그러면 계속 움직여야 되는 그런 느낌이네. 그리고 바람 솔솔 불 때 아주 시원한 바람 창문가로 싹 들어올 때 그 바람 냄새 맡으면서 잠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 듀더클 또 애청자들과 이렇게 제가 사연 읽는 시간도 좋아합니다. 떼끼로님입니다. 테디 오늘은 8월 9일 기쁜 날 생일을 온전히 축하합니다. 이 더운 날에 고생하신 어머님께 효도 많이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케이크에 촛불 불며 빈 소원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해주셨어요. 이거 지금 8월 9일에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읽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엄청 더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군대에 계셔서 어머니는 혼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 있는 경기도 연천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어머니와 그래서 이제 경기도 연천에 뭐 그런 출산하는 병원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산하시는 분들은 다 보건소에서 그래서 저 연천 보건소에서 제가 나왔다고 하고 연천 보건소에서 제가 나왔을 때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절 늦게 보신 거죠. 왜냐면은 이북에 계시다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내려가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내려가라고 했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내려오셔서 이산가족이 되셨고 여기 남한에 내려와서 군인 대장을 하시다가 할머니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미 아버지가 나왔을 때가 마흔 중반? 그래서 제가 나올 때가 할아버지의 60대 후반? 그때 당시 60대 후반은 엄청 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그때 그 집에 있는 옥수수를 죄다 따갖고 보건소 직원들에게 다막 나눠줬다고. 아,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다고 고맙다고 옥수수를 갖다주고 거기 사람들도 너무 고마워서 받아주는 그런 게참 재밌더라고요. 그쵸? 전 아무튼 저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으니까 이 출생의 비밀은 다들 예, 비밀로 해주십시오. 4323님입니다. 테디가 러닝과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심인 모습을 보면서 건강은 물론 배역을 향한 열정이 참 프로답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좋은 영향력 덕분에 저도 얼마 전 PT를 등록하고 일주일째 헬스장을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사흘 운동했을 뿐인데 몸 상태는 설악산 대청봉이라도 다녀온 것 같아요. 근육통 때문에 지금 사연을 쓰는 순간에도 팔이 후들거릴 정도입니다. 제발 운동이랑 절친 되게 해주세요. 듀에토의 드림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아 이거 운동이 힘들어요. PT 등록하고 헬스 하실 때좀 그런 방법을 쓰면 좋아요. 왜 괜히 헬스장 가면 여자들이 잠깐 저 배도 올려갖고 이렇게 레깅스 입고 싹 잡아보고 남자들은 막 이렇게 중간중간 저기 가갖고 팔 근육 잡아보고 이거 해보고 가슴 근육 해보고 막등 근육 막 거울로 해서 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변화한다라는 느낌을 자신의 눈으로 맞이했을 때 이게 운동을 하러 가고 싶다보다 어떠한 자기가 예를 들면 오늘 나 엉덩이 근육을 진짜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서 엉덩이를 했어. 그날 샤워하면서 딱 봤는데 살짝 볼록해진 거지. 그러면 그때 약간 헬스장을 안 가면 이내 그간의 노력이 없어질 것 같은 억울함. 거기서부터 이제 운동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부위를 위주로 좀 처음에는 재밌게 하시고 예, 그 부위가 있어. 우리 소고기도 좋아하는 부위 있잖아. 막 저는 치맛살 좋아하는데 예. 특수부위 뭐 이렇게 자기 배 옆구리 뭐 여기가 안창살인가 하면서 내 안창살 근육은 어떻지? 뭐 이렇게 보거나 내 등심은 어떻지? 이러면서 삼겹살은 어떤가? 이렇게 2055님입니다. 테디, 저의 첫 혼자 여행은 19세 때 청량리 밤 기차 타고 겨울바다 보러 간게 시작이었습니다. 노래와 책에서 보고 상상만 했던 밤 기차 플러스 겨울바다 여행. 피곤해 찌든 밤샘 여행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으며 낭만은 글로 읽을 때가 제일 좋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엄청 추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두세 시간쯤 걸어 다니다 해장국 먹고 고속버스 타고 집에 온 기억이 있네요. 테디의 혼자 여행 경험은 어땠나요? 제가 혼자 여행했던 적이 있던가? 보통 뭐 그럴 때 있겠다. 지방 공연이나 그런 거 갔을 때 제가 하루 먼저 갔을 때. 근데 그걸 여행이라고 할수 있나? 출장? 출장에 온갖 곳을 돌아다닌다?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출장을 가서 골프 연습장을 가거나 수영장을 간다. 그리고 돌아와서 물한 모금을 먹지 않고 아주 목마른 상태에서 시원한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킨다. 넷플릭스를 본다. 잔다. 그 다음날 일을 한다. 이랬던 것 같은데. 아, 그리고 19세 때 청량리 밤기차를 탄것 자체가 저한테는 말이 안 되는 게 저희 어머니는 제가 대학 가기 전까지는 제가 너무 삐뚤어질까 봐 그냥 진짜 부재중 전화 막 50통씩 오고 그랬어요. 대학 가곤 한 번도 안 그러셨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하게 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는 19세 때 혼자 여행을 아예 안 시켜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왠지 경찰에 신고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위험하지.
룬님입니다. 에어팟 분실해서 줄 이어폰 꺼내 사용 중인데 문명이 10년은 퇴보한 느낌이네요. 줄 자체가 너무 불편해요.

0: 그리 용이하지 않다.
1: 퓨어보이스님입니다. 테디, 저는 오늘 좀 우울해서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장장 10일간 이어진 여름 휴가가 오늘 끝나거든요. 진짜 먹고 자고 놀고를 아주 충실히 했더니 어찌나 시간이 잘 가던지요. 행복했던 휴가가 오늘로 끝나고 내일부터는 출근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몸이 천근만근이네요. 기분 탓인가? 흐흐. 테디가 열심히 일하라고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출근 화이팅 곡으로 백인태 서승원님의 은밀하게 위대하게 신청합니다. 이 곡 사이렌소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윙! 5446 부대 전원 집합하라! 5446 부대 전원 집합하라! 네, 퓨어보이스님 화이팅! 네, 다 그런 거죠 뭐. 저도 나트랑 갔다 와서 뮤지컬 연습이 그렇게 나가기 싫더라고요. 아, 좀 더 쉬고 싶던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 마리안나님입니다. 절기는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입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 공기가 확 바뀌네요. 아, 진짜 이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그 노하우로 오늘은 입추다, 바람이 좀 바뀌었구나, 이렇게 다. 네, 뒤에 도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엣 오의 드림, 백인태 서승원의 은밀하게 위대하게 듣겠습니다.

5446 부대 조장급들은 드러나 지금 즉시 훈련소로 집합한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 5446 부대 조장급들은 지금 즉시 훈련소로 집합한다.

0: 98-007호 원류환.
1: 네, 98-007.
0: 이 시간 이후로 다시 나에게 대답할 필요 없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경우는 두 가지뿐이다. 조국의 통일을 이루고 얼싸하는 형제가 되거나 서로의 맞박에 총구를 겨누는 원수가 되거나 9년 동안 동물을 훈련시킨 교관으로서 한마디 하겠다. 죽지 말라.

0: 모니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모터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모터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모터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8월 16일 일요일 인테데일 문 여기까지입니다. 2023년 8월 16일 이탈리아의 소프라노 레나타 스코토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전설적인 소프라노죠. 레나타 스코토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정상급 소프라노로 활동했습니다. 라트라비아타, 나비부인 등의 오페라가 주요 레파토리였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일막 마지막 부분, 비올레타 장면입니다. 소프라노 레나타 스코토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할게요.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 일부 지역과 전남 동부 그리고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호남 지역에는 최대 80mm, 경북에 100mm 이상, 경남 지역에도 최고 150mm, 경남 남해안 지역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 되면서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인제 나들목에서 상남 3터널까지 8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설악에서 화도 나들목까지는 아직은 20km 구간 밀리고 있고 이전 서양양 나들목 1차로의 승용차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 분기점에서 강일 나들목까지가 빗길인데요. 이 일대 감속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 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14km 구간 밀리는 가운데 입장 거봉 포도 휴게소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아직은 13km 구간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마지막이자 최대 승부처 서울과 경기도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2: 김 후보는 지금까지의 표를 합산한 누적 득표율에서도 8.4%포인트 격차로 선두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취재기자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원 기자, 서울과 경기도 권리당원 투표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3: 네, 전국 권리당원의 40% 가까이 밀집한 최대 승부처 서울과 경기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전체 투표

0: 표 31만 7,693표 가운데 14만 8,245표를 얻어 46.66%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14만 7,038표, 46.28%의 득표율로 0.38%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김 후보에게 뒤쳐졌습니다. 3위 송영길 후보는 2만 2,410표, 7.05%를 얻었습니다. 김인석 후보는 호남권 압승에 이어 서울과 경기에서도 승리하면서 누적 득표율 49.91%로 선두를 이어갔습니다. 2위 정청래 후보는 41.51%로 8.4%포인트 뒤쳐졌고요. 송영길 후보는 8.58%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단순 합산한 수치로 최종 경선 결과에 적용되는 지역별 가중치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 네, 이렇게 권리당원 투표가 막을 내렸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남았지만 판세는 굳어진 분위기죠?
0: 네, 그렇습니다. 김인석 후보가 전체 투표의 70%를 차지하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비교적 여유 있는 승리를 거두며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석 후보는 그동안 정청래 후보를 1.48%포인트 차이로 소폭 앞서다가 어제 호남권에서 압승하면서 박빙 구도를 우위 구도로 재편했죠. 오늘 서울과 경기 경선에서도 승리를 따내면서 선두자리를 한층 굳혔습니다. 정청래 후보로서는 남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마지막 관전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데 단순 승리를 넘어 압승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과제입니다. 호남과 서울 경기 경선을 지나면서 최고위원 후보들의 순위도 뒤바뀌었습니다. 최민희 후보가 누적 득표율 16.91%로 선두를 탈환했고요. 신천계 이성윤 한민수 후보도 당선권에 안착한 반면 친명계 김용 후보가 6위로 밀려났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1: 하락세를 이어가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까지 나타난 가운데 특히 청년층의 지지 이탈 기류가 선명합니다.
2: 이 대통령은 연일 청년층을 겨냥한 민생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면 돌파에 나섰는데 피부로 느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민심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3: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정평가에 뒤처지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한 건 취임 후 1년 2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눈에 띄는 건 청년층의 지지 이탈입니다. 20대 이하 긍정평가는 30%, 30대는 37%에 그치며 모두 40% 선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60대는 물론 70대 이상보다 낮게 형성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청년층 이탈 배경에는 체감경기 악화와 주거 불안 등 청년층이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민심 이탈 기류 속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 8일 SNS를 통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를 언급한 데 이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선택형 모병제를 주문했고 이튿날엔 청년 현장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는 등 접점도 넓히고 있습니다.
4: 지금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뺨맞게 돼 있죠. 요새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습니다.
3: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미래와 성장을 강조하며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5: 청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두터운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3: 다만 고물가 속 취업난과 집값 상승 등 구조적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이 이 같은 정책 메시지만으로 마음을 돌릴지는 불투명합니다. 결국 메시지나 이벤트성 행보를 넘어 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에서 얼마나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느냐가 청년 민심을 다시 돌려세울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1: 광복절 당일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공원이 참정권 수호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광복절 올림픽공원은 애국심인 그 자체였다면서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어제 올공이 그 모든 것을 증명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70일 넘게 현장을 지킨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집회는 계속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전에 사활을 걸었지만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2: 순조로운 토지 보상과 원만한 지자체와의 협의, 신속한 입법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0: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논란에 대한 정부 대책은 공공택지 착공 기간 절반 단축입니다. 행정 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하겠다고는 발표했지만 실제 사업 현장 여건을 보면 녹록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암초는 토지 보상. 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에만 2년이 걸렸는데 보상금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1: 적절한 보상이 나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2: 나량주
1: 적절하게
2: 신규
1: 보상이
2: 택지
1: 나오고, 그
2: 주민입니다.
1: 다음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0: 정부 계획이 순순히 협조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현장 조사 거부 시 다른 자료로 감정평가를 강행하겠다는 당근과 채찍 전법인데 서류 등으로만 산정한 보상금을 통보할 경우 법적 소송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와의 불협화음도 문제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승인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긴 하지만 도로나 학교 같은 기반시설과 주변 개발계획 조정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 협의는 사실상 필수. 그러나 발표 직후 서울시는 협의가 충분치 않다고 반박했고, 착공 목표가 당겨진 경마공원 부지 주택 추진에 대해 과천시도 즉각 발끈하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3: 해당 지자체
2: 함영진
3: 도시계획이라든지
2: 우리은행 부동산
3: 신도시로
2: 리서치
3: 조정과
2: 랩창입니다.
3: 관련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0: 법 개정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구 지정 절차 단축 일환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간략하게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앞선 공급 대책 후속 법안조차 상당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관련 법안 처리가 순조로울지 미지수입니다.
4: 전략 환경 평가
2: 정호진
4: 절차를
2: 국토부
4: 좀
2: 주택 공급
4: 단축하는
2: 추진
4: 부분에 있습니다. 그게
2: 본부장입니다.
4: 공공주택법이 통과가 되어야지 이제 거기에 단축이 돼서 실제 37개월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법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44개월.
0: 야심찬 공급 속도전에 대한 불안한 시선도 적잖은 가운데 정부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5: 정부가 주택 공급 촉진 차원에서 금융권 대출을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출 증가분을 배분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립니다.
6: 은행권의 대출 축소로 초래된 이른바 대출 오픈런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7: 올해 남은 기간 늘어날 신규 대출 여력은 30조 원 규모입니다. 8.13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에서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치가 2배 늘어난 결과입니다.
8: 3% 수준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2: 신진창
8: 이주비
2: 금융위원회
8: 소요,
2: 사무처장입니다.
8: 잔금 소요에 대한 올해 말까지의 추정, 전망치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실거주 목적에 이주하시려는 분들의 불편함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 30조 원을 금융권에 어떻게 배분할지 협의하는 회의가 이번 주에 처음 열립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배분 방식과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30조 원의 상당 부분은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발표 이후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주택 관련 대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대출 한도 축소로 빚어진 이른바 대출 오픈런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9: 일부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대출
2: 석병훈
9: 오픈런을 해결할
2: 이화여대
9: 수는
2: 경제학과
9: 없다고 봅니다.
2: 교수입니다.
9: 대출 수요가 폭증할 경우에 조기 소진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7: 총량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8: 총량 관리 자체를 안
2: 신진창
8: 한다라는 결정을
2: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8: 하기에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전반적인 가계부채의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 30조 원으로 기존 아파트 매매 실수요자의 대출 부족 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매수자의 대출 한도에 매도자의 대출 상환분까지 고려하면 가능할 거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집단 대출과 각종 정책 대출에 비중이 쏠리면 기존 주택 매수자에게 돌아갈 여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6: 대미 투자와 관세 등 미국과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오늘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건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후 3주 정도만으로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0: 시작됩니다. 같은 날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립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이번 주 금요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 씨가 여론조사 58차례를 실시해 결과를 무상으로 줬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1심 재판부는 14차례를 유죄로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묵시적 의사합치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힘썼다고 판단한 겁니다. 같은 사건으로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김건희 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루고 있는데 정반대 결론이 난 윤 전 대통령 재판이 김 씨 사건의 최종 결론에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명태균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도 같은 날 시작합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오랜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부담시킨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가 만든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자신은 전달받지 못했다며 의뢰 자체를 부인하는 항소 이유서를 최근 재판부에 냈습니다. 오 시장은 1심 내내 명 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는데 판결을 뒤집을 논리를 제시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계속된 거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에 내란특검은 계엄 해제가 곧 내란 종료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라며 반박했는데요.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2: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시간표를 재구성했습니다. 내란 행위가 계엄을 해제한 2024년 12월 4일 새벽에 끝난 게 아니라
3: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4: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3: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2: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같은 달 14일까지 열흘 더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5: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우원식 전 국회의장입니다.
2: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고도 내란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국내외에 퍼뜨리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는 게 논리의 뼈대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앞서 내란 사건 수사를 담당한 내란특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란 사건은 과거 5.17 사건 법리가 기준일 수밖에 없다며 계엄 해제를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본 대법원 판례를 강조했습니다.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재판들 역시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두 특검이 같은 사건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의 공소기각 주장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계엄 해제 이후 사건에 내란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이견도 변수입니다. 비상계엄 다음 날 오후 열린 당정대회의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1차 탄핵안 표결불참 사유에 대한 수사 시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종합특검법에는 3대 특검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시간표를 둔 특검 간의 논의는 없었습니다. 앞서 두 특검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등 계엄 내부 고발자의 내란 혐의 적용 여부와 박성재 전 장관의 김건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앞서 한현희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0: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교통안전 1분 터.
2: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 곳곳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남 거제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에 최대 150mm 이상, 영남 내륙에는 많게는 70mm, 충북과 호남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영남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31도, 전주와 광주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 행사로 연세로 신촌 전철역에서 연세대학교 약 550m 구간이 오늘 밤 10시까지 통제됩니다. 그리고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행사로 인해서 청계광장에서 3일교 구간도 오늘 밤 10시까지 통제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Can't Help Falling in Love 안드레아 보첼리와 캐서린 맥피가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이었습니다. 1977년 8월 16일 엘비스 프레슬리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인테 오페라 극장 시간입니다. 올해는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 연작이 초연한 지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76년 8월 독일의 바이로이트 극장이 문을 열고 니벨룽겐의 반지가 초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니벨룽겐의 반지 연작을 차례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들을 작품은 라인의 황금입니다. 니벨룽겐의 반지는 모두 네 작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작품인 라인의 황금은 전체의 배경 설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니벨룽겐의 반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반지의 저주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1991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실황으로 준비했습니다. 보탄 역의 존 톰린슨, 프리카 역의 리나 피니, 로게 역의 그레이엄 클라크, 알베리히 역의 귄터 폰 카넨, 파졸트 역의 마티아스 휠레, 파프너 역의 강병훈,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의 아버지입니다. 이 안에 음반에 있는 것 자체가 진짜 레전드라는 거죠.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라인의 황금 시작합니다.

1장 라인강의 강바닥입니다. 헤엄치고 있는 아름다운 세 명의 라인 처녀가 보입니다. 강바닥에 놓여 있는 라인의 황금 덩어리를 지키는 임무를 받았지만 지금은 한가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때 지하 세계에 사는 흉측한 난쟁이 알베리히가 강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알베리히는 처녀들의 모습에 매료되어 함께 놀자고 하지만 처녀들은 더럽고 못생긴 그를 놀릴 뿐입니다. 그때 이 수면이 밝아지면서 햇빛이 들어와 바닥에 황금을 비춥니다. 처녀들은 황금을 바라보면서 라인 처녀들의 노래 보라 자매들이여 를 부릅니다. 눈부신 광채, 화려한 모습, 너의 불타는 빛은 영광의 색이다.

노래를 들은 난쟁이 알베리히는 황금에 대해 묻자 처녀들이 설명해 줍니다. 이 황금을 가지고 반지를 만들어 끼는 자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거의 반지의 제왕과 비슷하네요. 하지만 사랑을 영원히 이거 그럼 제가 좀 영화 그 처음에 오프닝 반지의 제왕 같은데 그런 것처럼 해줄까요? 이 황금을 가지고 반지를 만들어 끼는 자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랑을 영원히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그래서 아직 황금이 아직 지켜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랑도 할 수 없는 세계 지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알베리히의 눈빛이 빛납니다. 그는 사랑을 할 수 없는 끔찍한 외모의 소유자이기 때문이죠. 그는 재빨리 강바닥에 있는 황금을 잡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사랑 대신에 세상을 가지리라! 난 사랑을 저주한다! 외치고는 당황하는 처녀들을 뒤로하고 사라집니다. 자기 못생겼으니까 어차피 여잔 못 만나 세상을 가질 거야! 이 장입니다. 산 위 공터 뒤로 발할라 성이 보입니다. 성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보탄과는 달리 그의 아내 프리카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바로 저 성을 짓기 위해 보탄은 거인 파졸트와 파프너 형제와 계약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을 다 지으면 프리카 여동생이자 보탄의 처제인 미모와 젊음의 여신 프라이아를 준다고 한 것입니다. 거인 형제가 등장해 약속대로 프라이아를 줘라! 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보탄은 딴청을 피우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준다고 한 거예요. 아, 혹시 다른 걸 받으면 안 되겠어? 라고 말합니다. 거인들이 화를 내면서 강제로 무슨 소리냐? 난 거짓을 하고 있다. 나에게 프라이아를 내놓겠다고 했다. 하면서 강제로 프라이아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행복의 신 프로와 천둥의 신 토너가 아니고 더너가 나타나면서 거인 형제를 제지합니다. 쾅! 그때 보탄의 모사꾼인 로게가 등장합니다. 그는 세상을 지배한다는 라인의 황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한 난쟁이 알베리히가 사랑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져갔습니다. 그 정도라면 프라이아를 대신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거인 파졸트도 황금의 욕심을 보이면서 그렇다면 그 황금을 저녁까지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프라이아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탄은 르게와 함께 황금을 가지러 지하세계로 출발합니다. 보탄과 로게가 니벨하임이라고 불리는 지하세계로 내려가 있는 동안 무대는 지상에서 지하로 바뀌고 난쟁이들이 쾅쾅 망치를 두드리면서 황금을 가공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깡! 깡! 깡! 우리 드워프족이라고 하잖아. 전설 속에 나오는 난쟁이들.

3장입니다. 지하세계 니벨하임입니다. 이 드워프족 같아요. 난쟁이족의 우두머리인 알베리히는 동생 미메에게 반지와 변신 투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알베리히는 그 투구를 쓰고 반지도 지키고 세상을 지배할 생각이었습니다. 이 미메는 형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했나 봐. 이걸로 투구랑 반지를 만들어. 어? 확! 씨! 안 만들어? 그래서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 동생이 어디 봐. 투구만 완성되면 그걸 가지고 형에게서 도망가서 내가 세상을 지배할 거야. 이때 보탄과 로게가 등장합니다. 난쟁이 알베리히는 이들에게 나는 라인의 반지로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라고 자랑합니다. 그러자 로게가 누가 그 반지를 훔쳐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글을 떠보자 나는 변신 투구를 쓰고 커다란 구렁이로 변신해 있을 것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구렁이로 콩 변신했다가 다시 팡 난쟁이 라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자 로게와 보탄이 어이구 놀라는 척을 하고 난쟁이 알베리히에게 로게는 큰 것으로 변하는 건 할 수 있어도 작은 것으로 변하는 건 어려울 거겠죠? 라고 물어봅니다. 역시 모사꾼이에요. 그 말에 난쟁이 알베리히는 무슨 소리입니까? 의기양양하게 변신! 퐁! 작은 두꺼비로 변신합니다. 플락 플락 플락 그때를 놓치지 않고 로게가 요롱! 하고 두꺼비를 잡습니다. 속아 넘어간 난쟁이 알베리히는 놀라서 개굴개굴 개굴개굴 바둥거리지만 이미 몸은 꽁꽁 묶여있습니다. 보탄과 로게가 알베리히를 끌고 다시 지상세계로 올라옵니다.

4장 다시 지상입니다. 보탄과 로게가 난쟁이 알베리히를 끌고 등장합니다. 이들은 황금을 내놓으면 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알베리히는 하는 수 없이 니벨룽겐들에게 두꺼비에서 다시 난쟁이로 돌아온 거구나.

에베리히는 하는 수 없이 니벨룽족들에게 황금을 모두 가져와 큰일 났어 형령합니다. 난쟁이들이 황금을 지고 등장해 무대 한쪽에 모두 쌓아놓습니다. 황금이 다 운반되자 로게는 알베리히에게 그 손에 낀 반지도 내놔! 라고 합니다. 난쟁이 알베리히는 안 돼! 이건 안 돼! 저항하지만 보탄이 그의 손에서 반지를 억지로 빼냅니다. 신들은 알베리히에게 넌 이제 자유다. 꺼져! 라고 말합니다. 풀려난 알베리히는 자유라고 이게 진정 자유로운 것인가? 라고 하면서 유명한 난쟁이의 저주를 탄식하며 외칩니다. 내가 탈취를 했다면 그건 나만의 범죄지만 질서와 계약을 수호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보탄 네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이제 앞으로 누구든 이 반지를 소유하는 자는 반지의 저주를 받아 파멸에 이르리라! 라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지하로 쿵쿵쿵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 신들이 모여들고 거인 형제도 등장합니다. 보탄이 거인 형제에게 황금을 얼마나 원하십니까? 라고 묻자 거인 피졸트는 아름다운 프라이어를 포기하는 것이니만큼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정도로 황금을 쌓아라 라고 말합니다. 아, 요즘 시세로 따지면 떼부자 됐어요. 황금이 쌓이자 신들이 이제 다 된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파졸트는 아직 프라이어의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는가 저 투구도 그 위에 쌓아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난다 싶은데 파졸트가 다시 저 황금 더미 사이로 프라이어의 아름다운 눈빛이 보이지 않는가 하면서 보탄의 손에 낀 저 반지로 거기를 막아 하는데 보탄은 반지를 포기할 수 없어 망설입니다. 이때 땅이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아, 이 거인족들이 엄청나게 욕심꾸러기네. 저 황금과 황금 사이를 네가 낀 반지로도 막아 이럴 정도니까 그죠? 이때 땅이 갈라지면서 땅속에 있는 지혜의 여신 에르다가 나타납니다. 미래를 다 아는 에르다의 예언은 포기하시오 보탄!으로 시작됩니다. 반지에는 저주가 내렸으니 이것을 가진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소! 라고 말하고는 쿠우 다시 사라집니다. 오 재밌어. 지금 영화 보는 것 같아.

포탄은 마침내 반지를 내어주고 거인 형제들에게 잡혀있던 프라이어는 다시 보탄의 아내 프리카 품에 안깁니다. 그러니까 언니의 품에 다시 안기는 거죠. 거인 형제는 황금을 자루에 주워 담는데 서로 황금을 더 많이 챙기려고 하다가 형제가 서로 싸우게 되고 결국 동생 파프너가 형을 지팡이로 때려 죽입니다. 반지에 내린 저주가 눈앞에 벌어진 것을 보고 다들 충격을 받습니다. 어쨌든 공사 대금도 지불되었고 처제인 프라이아도 돌아왔습니다. 이제 보탄은 바랄라 성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황금으로 그 거인 형제가 지어준 바랄라 성을 갖게 된 거예요. 천둥의 신 도너가 해다! 해다! 해더! 라고 주문을 외우며 구름을 부릅니다. 구름이 우르르르 몰려들자 도너가 온 힘을 다해 망치를 쾅 내리칩니다. 그러자 구름이 갈라지면서 선명한 무지개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신들이 바랄라 성으로 입주합니다.

그러나 보탄의 모사꾼 로게는 바랄라로 향하는 신들을 못마땅해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독백합니다. 저들은 신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족속들처럼 종말을 향해 서두른다. 로게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어느 편에 속해 있지 않은 소외감을 드러내면서 이게 총 4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이 4부작이 끝날 때까지도 해설자와 같은 역할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같이 맡은 거지.

0: und denken will ich's.
1: Wer weiß, was ich.
2: 멀리 라인강에는 라인의 처녀들이 빼앗긴 황금을 돌려달라는 부르는 삼중창 라인의 황금이여 안까 그 노을이 질 때 그 황금과 같이 빛났었나 봐 라인의 황금이여를 들려옵니다. 보타는 잠시 그들을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만 이내 무시하고 다시 바랄라성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신들이 바랄라성으로 입성하는 가운데 막이 내립니다. 오 재밌어 재밌어!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0: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인테어 오페라 극장, 오늘은 바그너 니벨룽겐 반지 4부작 중에서 첫 번째 작품인 라인의 황금을 들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는 4부작을 저희가 다 들려드릴 건데 발퀴레로 이어집니다.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는 유니버셜 발레단 백조의 호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 모음곡 두 번째 곡 왈츠,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8월 16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전 듀에토 백인태였고요. 내일은 대체 공휴일이라 쉬고 슬기 씨와 함께 화요일 뿌띠 뒤덕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에는 최대 15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200mm 넘는 극한의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중부지방에는 최대 60mm의 비가 예보됩니다. 전남과 경남, 부산과 울산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좀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대전과 광주 32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옥산 하이패스 부근 1, 2차로에서 대형 버스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로 1km 구간 정체되고 있는데요. 빗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일대 각별히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지금 신갈 쪽으로는 양산 나들목 2, 3차로에서 장애물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 이동하는데 아직은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는 3km 구간 밀리고 있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아직은 설악 부근부터 화도 나들목까지 14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3: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4: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비구름이 전남, 광주, 목포와 해남 등 서해안 쪽에 머물면서 극한 호우를 쏟아내더니 오후부터는 경남 남해안으로 옮겨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남에 최대 200mm까지 많은 비를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7: 새벽에 강해진 비구름은 전남 광주 서해안과 남해안에 머물렀습니다. 새벽 6시쯤 목포에서 시간당 66mm를 넘어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더니 아침 7시 20분쯤 해남에, 오전 9시 30분쯤에는 영암에 재난 문자가 잇따라 보내졌습니다. 전국을 비구름이 뒤덮었지만 유달리 이들 지역에만 송곳 폭우를 쏟아낸 겁니다. 만 하루 동안 누적 강수량이 150에서 200mm에 달했습니다. 오후에는 비구름이 경남 남해안으로 옮겨갔습니다. 다천, 거제, 통영, 고성 등 역시 바다와 맞닿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를 뿌렸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메마른 영남. 오후까지 사천은 누적 강수량 250mm 안팎이었지만 같은 경남이어도 양산은 40mm에 못 미칠 정도로 편차가 컸습니다. 경북 지역은 10에서 20mm의 불...

0: 불과해 해갈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서쪽의 저기압과 동쪽 고기압 사이에서 생겨난 강한 하층 제트를 타고 유입된 수증기가 해안선에 부딪혀 비를 국지적으로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1: 해안의 지형의 영향도
2: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1: 집중되면서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요.
0: 밤 사이에도 비구름은 내륙으로 깊게 올라오지 못하고 부산, 울산 등 경남 남해안으로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일부 피해를 낳기도 했지만 영남에는 기다리던 단비가 된 이번 호우는 연휴 마지막 날 오후에 대부분 그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3: 전남 광주 지역에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 엄청난 비가 쏟아진 목포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여기저기 주민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4: 건물 내에 흙탕물이 들어찼습니다. 다름 아닌 대학교 강의실. 새벽 한때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연구실과 실험실 자재는 흠뻑 젖었고 건물 누전까지 우려됐습니다. 목포 유달산 자락에 내린 빗물이 한 줄기로 합쳐져 학교 건물로 쏟아진 상황. 우수관, 분리 등 배수시설 개선을 수없이 요구했지만 목포시는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5: 유달산에 있는 모든 우수들이 학교를
2: 이재용 국립 목포해양대 사무국장 직무대리입니다.
5: 학교는 학교꽃 처리하기도 바쁜데 지금 목포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안 해주는 거예요.
4: 골목길에 무릎까지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새벽 시간 목포 도심은 곳곳이 잠겼습니다. 수압을 못 버틴 하수구는 튀어오르고 승용차는 물살을 헤집고 지나갑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 차량. 바퀴까지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방에 물이 새고 있다고 신고한 어르신, 휠체어에 앉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은 이번에도 잠겼습니다. 자동차 중고차 단지 앞. 밀물 때 비가 오면 매번 하천이 역류하는데 역시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6: 이제 역류가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도로로 이게 한강이 돼요.
7: 아, 매번 그러는 곳이군요.
6: 네, 매번 그래요.
2: 목포 오감동 주민입니다.
6: 비용 마련해서 예산을 해서 한다는데 벌써 한 10년 됐네요.
4: 66.4mm, 8월 시간당 역대 최고 기록 폭우가 쏟아진 목포. 새벽녘 바다에서 밀려온 짙은 비구름에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3: 가뭄으로 몸살을 앓던 영남 지역에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광복절 연휴 동안 제법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8: 저수량이 8%에 불과했던 바짝 말라버린 저수지에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갈라져 거북이 등껍질처럼 변한 바닥도 빗물이 스며듭니다. 장마 기간은 물론 최근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가뭄 심각 단계까지 올랐던 영남 지방.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가 논에 물을 댈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지만 때마침 내린 비에 농민도 한시를 놓습니다.
2: 경남 함안군 변홍사 농민입니다.
9: 몇 개월로 비 안 오다가 이렇게 담비가 내니까 진짜 마음이 한 구석이 더 밝고 더 좋습니다.
8: 가수 농가도 내리는 비가 더없이 반갑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동안 미국 수출용 조생종매는 크기가 작아지고 수확량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배가 출하되는 추석과 가을을 앞두고 걱정이 컸지만 이번에 내린 비는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가 됐습니다.
2: 늦게 수확하는 노동열 울산 온양온산 지역 영농회 회장입니다.
10: 영양제를 아무리 주는 것보다 요 비가 오물해 가지고 배 성숙 과정에서는 상당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8: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까지 경남 지역에는 최대 200mm 비가 예보됐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온 영남 지역민들은 피해 없이 더 많은 비가 내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3: 올여름 극심한 가뭄을 겪은 경남 지역 해갈을 도와줄 단비가 내렸지만 저수율은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용수 종합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경남 지역 현재 저수율은 전날 31.2%에서 다소 오른 데 그쳤습니다. 이는 평년 70.4%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양입니다. 경남 함안을 비롯해서 밀양

0: 과 창녕, 의령, 거제에는 농업용수 가뭄 정도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바다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고 기압계에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까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궂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어떤 날씨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반도 남쪽 먼 해상,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29도에 육박합니다. 뜨거운 바다가 거대한 열대저기압 공장이 되면서 먼 남쪽 열대해상에서 태풍과 열대저압부가 연이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상륙해 소멸한 13호 태풍 돌핀과 일본을 관통한 뒤 약화한 15호 태풍 차놈, 이어 해상에서 생을 마감한 16호 페이러우와 17호 태풍 낭카까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다발성 태풍들이 한반도 주변 기압계를 심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 퍼올린 막대한 양의 열대 수증기가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부딪히면 한반도 상공에 거대한 대기 불안정 통로가 형성됩니다. 태풍은 비껴갔지만 남은 비구름이 한반도로 밀려들어 곳곳에서 국지성 기습호우로 이어지는 겁니다.
2: 먼 남쪽 해상에서 태풍과 열대저압부가 기상청기 예보 분석관입니다.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무척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수증기를 품고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1: 비가 그친 이후도 문제입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호우를 쏟은 뒤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에 축적되고 다시 기압계가 재정비되면 찜통 더위와 열대야가 재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보통 태풍이 북상하면 주변 기압계가 심하게 흔들렸다가 다시 재정비되는
4: 이재정 K웨더 예보팀장입니다.
3: 최근 태풍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연휴 뒤에는 흔들렸던 기압계가 조금씩 다시 정상을 되찾으며 폭염과 열대야, 소낙성 강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따라서 광복절 연휴가 끝난 뒤엔 다시 찜통 더위와 강한 소나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마지막이자 최대 승부처 서울과 경기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의 표를 합산한 누적 득표율에서도 8.4%포인트 격차로 선두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서울과 경기도 권리당원 투표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5: 네, 전국 권리당원의 40% 가까이 밀집한 최대 승부처 서울과 경기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전체 투표 31만 7,693표 가운데 14만 8,245표를 얻으며 46.66%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14만 7,038표, 46.28% 득표율을 기록했고 0.38%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김민석 후보에게 뒤쳐졌습니다. 3위 송영길 후보는 2만 2,410표, 7.05%를 얻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호남권 압승에 이어 서울과 경기에서도 승리하면서 누적 득표율 49.91%로 선두를 이어갔습니다. 2위 정청래 후보는 41.51%로 8.4%포인트 뒤쳐졌고요. 송영길 후보는 8.58%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단순 합산한 수치로 최종 경선 결과에 적용되는 지역별 가중치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0: 예, 이렇게 권리당원 투표가 막을 내렸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남았는데 판세는 굳어진 분위기죠?
5: 그렇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전체 투표의 70%를 차지하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비교적 여유 있는 승리를 거두며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그동안 정청래 후보를 1.48%포인트 차이로 소폭 앞서다가 어제 호남권에서 압승하면서 박빙 구도를 우위 구도로 재편했고요. 오늘 서울과 경기 경선에서도 승리를 따내며 선두 자리를 한층 굳혔습니다. 정청래 후보로선 남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마지막 반전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데 단순 승리를 넘어 압승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과제입니다. 호남과 서울, 경기 경선을 지나면서 최고위원 후보들의 순위도 뒤바뀌었는데요. 최민희 후보가 누적 득표율 16.91%로 선두를 탈환했고요. 신청계 이성윤, 한민수 후보도 당선권에 안착한 반면 원조 친명 김용 후보가 6위로 밀려났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근무

0: 호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교통안전 1분 터.
10: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 곳곳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남 교주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에 최대 15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남 내륙에 많게는 70mm, 충북과 호남에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 영남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비 피해가 없도록 각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 서울 31도, 광주와 전주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다시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지금 교통량이 많은 가운데 대구 부산고속도로 사고 여파로 1km 정도 청도 부근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입니다. 폭염이 한풀 꺾이긴 했지만 도심을 걷다 보면 나무 그늘 하나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실제로 가로수와 도시숲, 하천 같은 자연 환경이 도심의 온도를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기분 탓인지 아니면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건지 잠시 후 팩트체크 시간에 선정수 팩트체커와 짚어보겠습니다. 드라마 속 화려한 액션 장면, 이젠 배우가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최근 인기 드라마 김부장에서는 3분가량의 액션 장면을 100% AI로 제작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AI로 영화를 만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좋은 시나리오만 있으면 나도 AI로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 계시죠? 정확한 제작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잠시 후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조영신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0: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자연으로 폭염을 이긴다입니다. 역대급 폭염에 도시 속 자연 환경의 냉각 효과에 대한 보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일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새 길을 걷다가 작은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 있으면 열기가 훨씬 좀 덜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관련된 연구 데이터가 나왔다고요.
2: 네, 이 서울의 가로숲 연구에서 가로수가 없는 도로와 비교해서 이 1열 가로숲이 0.37도 내지 0.56도, 그리고 2열 이상의 가로숲은 0.51도 내지 1.09도 정도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나무의 숫자만 늘리는 것보다는 나무 그늘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여러 줄의 나무와 녹지띠가 함께 배치될 때 냉각 효과가 커진다는 의미인데요.
0: 네.
2: 대전과 세종 등 여러 이 지방자치단체는 외곽 산림에서 만들어진 찬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도시바람길 숲이라는 것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0: 네.
2: 이 산림과 공원에서 찬 공기를 만드는 생성숲, 그리고 찬 공기가 이동하는 연결숲, 그리고 도심으로 확산시키는 확산숲, 이렇게 나눠져 있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포항은 폐철도 부지를 긴 선형의 숲인 철길숲으로 전환을 하고 도시와 해안, 산림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그린웨이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내에서 이 선형 녹지를 이용해서 단절된 도시공간을 연결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0: 네.
2: 이 산림과학원의 도시숲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숲 안이 주변 바깥보다 3 내지 7도 정도 온도가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0: 가로수가 이 정도면 서울숲 같은 좀 더 큰 규모의 숲은 도시 전체의 냉각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2: 네, 이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서울숲에서도

0: 뚜렷한 국제적 냉각 효과가 확인이 되는데요. 한국조경학회지에 실린 여름철 미기상 관측 연구. 미기상이라는 것은 그 작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소규모 기상을 말하는 거죠. 이 공원 광장과 수변 공간의 기온이 주변 도로보다 전체 관측 기간 평균보다 각각 2.7도와 2.9도 정도 낮았습니다.
1: 네.
0: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차이가 5도 내지 7도 정도로 더 커진 걸로 나타났고요.
1: 상당히 크네요.
0: 이 나무 그늘과 증발산 그리고 수변 공간이 보행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국지적 열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1: 네.
0: 그리고 옥상에 풀과 나무를 심는 옥상 녹화는 이 지상의 녹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고밀도 개발 지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동일 건물의 녹화된 옥상과 녹화되지 않은 부분을 비교한 실험을 했는데요. 녹화된 부분의 표면 온도가 평균 3.1도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건물 에너지 사용량도 한 12% 내지 15% 정도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 서울에서는 2024년까지 785개 건물 약 33만 제곱미터의 옥상 녹화가 실시됐는데 2015년부터 19년 사이에 조성된 옥상 녹화지 79곳을 조사한 결과 14%에서는 조류와 곤충이 5종 이상 늘어났다. 이게 이제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1: 네.
0: 폭염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서식처와 생태적 징검다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단열 시설보다 이 자연 기반 해법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느낌이 아니라 도시 속 숲들이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열기를 낮춰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군요. 정말 너무나 고맙고 기특한 네. 나무인데 곳곳에 그럼 나무를 더 많이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 폭염이 심해질수록 도시의 나무와 하천, 습지의 역할이 커집니다. 나무는 그늘과 증발산을 통해서 기온을 낮추고 하천과 습지는 물과 식생을 이용해서 주변 공기를 식힙니다. 그리고 이 포장면을 걷어내고 토양을 되살리면 낮 동안의 열기도 줄어들게 되죠. 이 도시의 자연은 경관 시설을 넘어서 폭염을 완화하는 자연 기반 시설로 작동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런 접근을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부릅니다. 유엔 환경총회가 채택한 정의에 따르면 이 자연 기반 해법은 자연 또는 변형된 생태계를 보호, 보전, 복원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면서 인간의 복지와 생태계 서비스, 회복력, 생물 다양성에 동시에 기여하는 행동 양식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인공 그늘막이나 쿨링 포그, 햇빛을 반사하는 쿨루프 이런 것만 설치한 사업은 그 자체로는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1: 네.
0: 수목, 토양, 물 순환, 서식처 복원 이런 것들이 결합돼야지 자연 기반 해법의 취지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쿨링 포그 그 안개처럼 물이 뿌려져 나오는 그 기계 옆을 지나만 가도 잠시나마 네. 시원해지는데. 수변 시설에 폭염 완화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있던데 팩트일까요?
0: 네, 국내에서 이 폭염 완화 효과가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서울 청계천 복원인데요. 고가도로와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고 물길과 수변 식생을 복원하면서 열을 저장하던 포장면이 물과 녹지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천을 따라서 바람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도 형성이 됐고요.
1: 네.
0: 이 서울연구원의 복원 전후 청계천 주변 기후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청계 자가의 기온이 종로 5가보다 1.7도 내지 3.3도 정도 낮았고 청계 8가는 왕산로보다 1.1도 내지 2.2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유엔 환경계획 UNEP은 청계천 수변 통로가 평행하게 설치된 도로보다 3.3도 내지 5.9도 낮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복원된 청계천 주변의 기온은 인접 도로보다 확연히 낮게 관측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1: 네.
0: 이 청계천 복원 당시에 자연하천으로 복원하자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 이 친수 공간 중심의 인공하천으로 복원되기는 했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혼합형 자연 기반 해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심의 폭염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1: 네, 그렇다 보니 청계천 쪽으로 피서를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0: 네.
1: 해외에서도 자연의 폭염 완화 효과에 대한 분석들이 있을까요?
0: 예, 해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콜롬비아 도시 메데인의 녹색 회랑 사업인데요. 이 메데이는 주요 도로와 하천을 따라서 나무와 토착 식물을 심어 서로 단절된 녹지를 이 띠 모양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녹지가 부족하고 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고 지역 주민을 이 식물을 심는 일과 유지 관리 인력으로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유엔 환경 계획은 녹색 회랑이 조성된 일부 지역의 기온이 최대 4도 정도 낮아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비샨 악모 키오파크 이름이 되게 어렵네요.
1: 네.
0: 여기 이 콘크리트 배수로를 자연형 하천과 범람원으로 되돌린 사례로 기록이 됐는데요.
1: 네.
0: 직선 배수로를 굽이치는 물길로 바꾸고 습지 식물과 토양을 이용한 생태공학 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이지만 폭우 때는 물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이는 범람원으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1: 네.
0: 2022년 관측 자료를 분석해서 작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이 공원이 주변 시가지보다 낮 동안에는 평균 2.2도, 밤에는 1.6도 정도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홍수 조절과 생물 다양성 증진 그리고 폭염 완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점에서 자연 기반 해법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1: 네, 자연을 활용해서 이 폭염과 맞서고 있는 사례들 얘기해 주고 계신데요. 학교 운동장을 기후 쉼터로 쓰는 나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철 학교 운동장 하면 저는 견딜 수 없는 그 뙤약볕이 떠오르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0: 프랑스 파리에 오아시스 스쿨야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스팔트로 덮인 학교 운동장을 나무와 정원, 풍성 토양, 물 공간이 있는 녹색 운동장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개 학교에서 시작을 해서 2022년까지 75곳으로 확대가 됐는데 폭염 때는 운동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서 기후 쉼터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2020년에 학교 11곳을 기후 쉼터로 전환했습니다. 콘크리트 약 1000제곱미터를 자연성 재료로 교체하고 그늘 2213제곱미터, 나무 74그루, 수경시설 26곳을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나 자연 토양뿐 아니라 뭐 음수대, 차양, 건물 단열과 환기가 함께 적용돼서 이 두 사업 모두 학생과 주민의 열 쾌적성이 개선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미국 뉴욕은 2017년 1억 6천만 600만 달러 규모의 쿨 네이버후즈 NYC 뉴욕시티를 시작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도시 전체에 나무를 균등하게 심는 대신에 열 취약성 지수라는 걸 고려해서 사우스 브롱크스, 북부 맨하튼, 중부 브루클린 뭐 이런 고온이나 취약 지역의 가로수와 공원 투자를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뉴욕
1: 네.
0: 사업에는 뭐 가로수와 공원뿐만 아니라 쿨루프, 냉방기 지원, 폭염 건강 관리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 사업 전체가 자연 기반 해법인 것은 아니지만 자연 기반 해법을 응급 냉방과 보건 정책에 결합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례로 평가가 됩니다.
1: 네, 도시의 나무도 늘리고 폭염도 완화하고 야생동물 서식지도 늘어난다고 하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해법이란 생각이 드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자연 기반 해법은 폭염 때 당장 필요한 무더위 쉼터와 그리고 이 폭염 경보, 취약계층 방문 관리, 실내 냉방 지원 뭐 이런 것들과는 1대1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토지 이용과 물순환, 녹지와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바꿔서 폭염에 덜 취약한 도시를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거든요.
1: 네.
0: 앞으로 이 자연 기반 해법이 많이 적용되면 도시의 폭염 강도를 낮출 수 있고 나무가 자라나면서 그늘이 커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되는 구조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환익이 커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녹색이 많아지면 시민들의 정서도 순화되고 자연이 풍부해지고 생물 다양성이 증진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죠. 좀 우리나라 정치권과 행정이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이 자연 기반 해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1: 네, 극심한 더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자연 기반 해법에 기반한 우리나라에서도 좀 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1: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나요?
3: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방송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입니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민주당 전당대회였는데요. 후보들의 맥어피부 공세가 이어지며 당원들의 축제인 전당대회가 분당대회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열을 은근히 부추기는 식의 발언을 진행자도 하고 있었습니다.
1: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들으셨군요.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는 17일 월요일에 나오는데 먼저 어떤 코너 이야기였을까요?
3: 지난 7월 31일 정치한상 코너에서 진행자는 패널인 서정욱 변호사에게 다른 방송에서 정청래가 53%를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질문했습니다. 정 후보가 압승한다는 의미였는데요. 서정욱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들은 거라고 하자 다른 패널인 박지훈 변호사가 바람이에요.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라고 덧붙이는데요.
1: 네.
3: 그러자 진행자는 평론을 바람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합니다. 진행자도 사실 근거 없는 얘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 순회 경선 결과가 하나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말이고요.
1: 네.
3: 실제로 충청권 결과는 이와 달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아니었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진행자도 인지하는 상황에서 한쪽이 크게 이긴다는 발언은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얘기였습니다.
1: 네, 정청래가 53%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공식 여론조사에 기반한 발언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분열을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은 어느 부분에서 느끼셨을까요?
3: 네, 이날 서정욱 변호사가 정 후보가 충청과 문조털레일 고향 부울경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자 진행자는 멸칭이니까 쓰지 않겠다고 하고는 잠시 뒤 김민석 후보는 김민재라고 하던데 이것도 멸칭이니까 쓰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요. 8월 3일 여의도 국판 코너에서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대통령이 김어준 딴지에 넘어가 사정권을 다 내줬다고 하자 진행자가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에게 딴지는 민주진영 쪽 게시판 아니냐, 왜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하냐고 묻습니다. 이에 서영주 소장은 딴지는 강성 극렬 극단 지지층이라며 최근에는 여기에서 대통령을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 합니다. 8월 7일 방송에서 서정욱 변호사가 민주당이 강성 개딸 눈치 보니까라고 할 때는 이후 진행자가 저희 유튜브 댓글로 개딸들이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한다 그거 아니라고 하며 요즘은 강성과 개딸이 분리가 돼서라고 합니다.
1: 네.
3: 진행자가 먼저 문제성 표현을 꺼내지는 않지만 채널의 발언을 저지하지 않고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식인데요. 그 표현들이 모두 개파 갈등에 대한 것이라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경멸적으로 부르는 호칭이나 별명이라고 해서 멸칭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통합이나 화합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진 않죠.
3: 네, 더욱 문제는 이런 갈라치기성 발언이 정치권을 넘어 일반 국민, 청취자에게까지 향했다는 것인데요.
1: 네.
3: 지난 7일 정치현상 코너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취업정책 등 기회가 박탈된 2030 여성들의 이탈을 짚자 진행자가 그 기회는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저한테도 안 오는 것 같은데? 라고 합니다. 박준 변호사도 4,50대는 뭐 있습니까? 라고 거들고요. 이에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이 이런 발언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더라며 박지훈 변호사는 2030이 보기에는 0포티다. 가진 거 다 가진 것 같은데 변호사도 집도 있고 라고 하는데요.
1: 네.
3: 이때 진행자가 박지훈 변호사와 저를 뜻하는 게 아니고 보통의 4050들이 소외받는다고 느낀다며 이번에는 같은 세대 내에서도 갈라치게 하는 발언을 해 당황스러웠습니다.
1: 네.
3: 이어 진행자가 4,50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을 이어가자 서정호 변호사가 세대마다 다 할 말이 있고 서로 피해의식이 있지만 분명한 건 지금 20, 30대가 건국이래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유일한 세대라며 그들의 상실감과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이해가 된다라고 제재하는데요. 그러자 진행자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들어주시는군요 라고 합니다. 세대 간 불평등과 갈등은 서로 이해와 공감으로 풀어나가는 것이지 한쪽이 관대하게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1: 네.
3: 어느 한쪽이 우월한 위치가 아니라 패널 말대로 각자 할 말이 있는 거니까요. 진행자의 이번 발언은 평소 청년 정책이나 담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느껴져 유감스러웠습니다.
1: 네, 쭉 진행자의 역할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들 짚어봐 주셨는데 반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인터뷰도 있었을까요?
3: 지난 8월 6일 이슈 인터뷰에서 인미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와의 인터뷰는 진행자의 역량이 느껴졌습니다.
1: 네.
3: 이날 진행자는 인미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농업, 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날 굉장히 오랜만에 정치 입에서 풀뿌리 정치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인미의 의원이 실제로 보수의 텃밭인 경북 우성에서 25년간 농사를 지으며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해 민주당 의원으로 국회의원까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인미 의원은 지난 10일 YTN의 다른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는데요. 전당대회 경선 내용이 아닌 지역과 밀착된 정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면 승부가 유일했습니다.
1: 네.
3: 이는 진행자의 역량과 진심이 반영된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도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모니터 결과 좋은 지적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4: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1: 한 주간의 문화계 소식들을 짚어보는 뉴미디어 트렌드 시간입니다. 미디어 엔터 연구소 CNX의 조영진 박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미디어 업계에서 생성형 AI 활용 열풍이 정말 거셉니다. 최근 가장 화제가 된 게 드라마 김부장의 AI 액션 장면인데 AI인 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는 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봐도 될까요?
5: 상황적 요소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김부장에 나왔던 것은 어두운 배경이었고 그리고 전체 씬이 아니라 한 2분에서 3분 정도 짧은 장면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하다가 그냥 넘어간 건데 그리고 나서 다시 보시면
1: 네.
5: 티가 나요.
1: 아.
5: 그러니까 아마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씩 쓰는 것 그리고 특정 장면에서 쓰는 건 크게 문제가 없지만 길게 가는 건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정설이겠죠.
1: 그렇군요. 아직은 어딘가 AI의 느낌이 나는 네, 그런 네. 수준이다. 중국에서는 회당 10분짜리 20부작 드라마를 배우와 배경까지 다 AI로 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중국 드라마 업계는 우리나라보다 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5: 이것도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던 몇몇 기사나 아누이 위성 채널이나 등등에서 AI 드라마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1: 네.
5: 실제로는 방송 시장이 아니라 여전히 온라인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AI 관련된 영상물이 많고요.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12,000편 정도가 AI 영상물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1: 네.
5: 근데 그중에서 방송 시장에 들어온 건 한 120편 정도 남짓해요. 그러니까 거의 100분의 1, 10분의 1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만 들어온 거겠죠.
1: 네.
5: 근데 그거 역시도 장편은 아니고 대부분 마이크로 드라마를 40분으로 붙여서 생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쓰긴 한다라는 게 정설이겠죠. 근데 네. 이제 그럼 질문은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게 많이 쓰지? 우리보다 거기 위성 채널들이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1: 네.
5: 그러니까 우리보다 온라인 진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던 중국이고 마이크로 드라마나 쇼폼 드라마 같은 온라인 생성 드라마들이 워낙 많은 시장이라 레거시 미디어의 경영 실적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1: 네.
5: 그래서 제작비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AI 드라마를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1: 네.
5: 퍼포먼스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나라 대화 드라마에도 AI가 활용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주된 이유는 역시 제작비 절감일까요?
5: 네. 핵심은 제작비 절감일 거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지금 AI가 특정 폭발신이나 이런 VFX 영역에서 다루었던 일부 영역을 빠르게 스케치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 네. 그런 장면에서는 쓰기에 크게 부담은 없을 겁니다.
1: 막 불이 나고
5: 맞아요.
1: 약간 이런 폭발하고 이런 장면에서요.
5: 그러니까 이번에 흉부장에 나왔던 것처럼 폭발 장면이나 뭐 이런 것들은 AI로 해도 크게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1: 네, KBS의 대하드라마 문무가 11월 방송 예정인데 AI를 활용해서

0: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 들어오려고 했었고요. 그 맥락 속에서 깐에서 이번에 공개를 한번 했었어요. 95분짜리 작품을.
1: 네.
0: 그게 5월 달이죠.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글로벌 페스티벌을 여는데, 글로벌 페스티벌 여는 명분으로 그때 95분짜리 만들었던 영상물의 명세서를 공개를 한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사람들한테 좀 쇼킹해 보였던 거예요. 정확한 제작비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니까
1: 네.
0: 이렇게 돼 있던 거야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죠.
1: 얼마나 그래서 나왔나요, 제작비가?
0: 제작비는 50만 달러가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95분짜리 장편인데 이게 SF물이거든요.
1: 네.
0: 괴물 만나서 3인조가 싸우는 그런 이제 영화인데
1: 네.
0: 50만 불이 들었고 그중에서 컴퓨팅 파워가 소위 얘기하는 AI를 쓴게한 40만 불 들었고요. 그리고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기타 비용이 한 10만 불. 그래서 총 이제 50만 불이 들어간 거죠.
1: 네.
0: 15명이 14일 동안 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렇게 해서 95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다. 장편 드라마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놀랬죠. 아마 그 힉스필드 입장에서는 이게 SF물이니까 괴물 나오고 막 이러는 SF물이니까 보통 헐리우드에서 5천만 불짜리 만드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금액의 감소다. 100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자랑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평가하는 건 퍼포먼스의 결과치죠.
1: 자, 그러면은 그 퍼포먼스는 어떤 평가가
0: 생각보다
1: 나나요?
0: 좋지는 않았어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그걸 깐의 공식 영화제는 출품은 안 했지만
1: 네.
0: 깐이라는 장소에서 어느 작은 극장을 빌려서 이제 프리미어를 하긴 했었는데 거기에 갔던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AIT가 너무 많이 난다. AI스럽다라는 얘기를 너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전히 장벽적 허들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정상일 것 같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분짜리를 만들었다라는 정도, 이제 AI로 저 정도까지 만들었네 정도에서 그치는 거죠. 근데 힉스필드는 자랑을 하고 싶으니까 우리 95분짜리 SF를 헐리우드 대비해서 100분의 1로 만들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퍼포먼스는 그렇게 극장에 걸리면 그 정도 돈이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아직까지는 임팩트가 없는 거죠.
1: 그렇군요. 자, 총 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제가 AI로 10분짜리 단편 영화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면, 극장에 올릴 정도 퀄리티의 완성본 1분을 만드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0: 4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 4천만 원이요.
0: 네. 그러니까 유튜브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면 3,400만 원이면 될 거고요. 문제는 이게 몇 번을 골라내느냐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도 그렇고 우리가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직접 연출을 하고 디렉션을 주고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AI는 그게 아니고 추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프롬프트를 주고 나면 얘가 영상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을 보고 고우냐 스탑이냐를 정해야 되거든요.
1: 네.
0: 내가 뭔가 디렉션을 주는 게 아니고 나는 뿌옇게 디렉션을 준 거고 기계가 하나씩 하나씩 올려주는 건데
1: 네.
0: 이거 보고 오케이를 하면 한 번만에 끝나는 거지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또 만들어 또 만들어 또 만들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힉스필드 같은 경우에도 하나를 뽑는데 64번을 뽑았다고 얘기를 해요. 평균적으로 64개의 컷 중에 하나 정도를 골랐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나 64개까지 안 고르고 무조건 하나만 골라서 쓸게라고 얘기하면 가격이 엄청 떨어지는
1: 떨어지죠.
0: 거고요. 근데
1: 네.
0: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비싸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4분의 1의 확률을 뚫은 영상물조차도 여전히 AI스러우니까 이게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이 되려면 몇 번을 더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1: 네.
0: 번째는 그렇게 100번을 돌린다고 해서 괜찮은 게 나올까? 라는 질문이 또 하나 남는 거죠.
1: 네.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네요, 상당히.
0: 적어도 레거시 시장에서 보면 갈 길이 멀어 보여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누가 골라내느냐는 거죠. 픽사라고 했으면 64분의 1의 확률에서 골랐을까?
1: 아니요. 한
0: 그렇죠.
1: 640번은 넣어야
0: 그렇죠.
1: 하지
0: 그렇죠.
1: 않았을까요?
0: 그러니까 결국은 기계는 생산을 해주지만 경력을 가진 사람의 눈높이가 그 비용을 결정짓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1: 네. AI를 뭐 써본 분들은 공감하실 테지만 이게 뭔가 명령을 했을 때 처음 나온 이미지에서 만족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시 막 수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엉뚱한 부분까지 바뀌는 경우가
0: 그렇죠.
1: 있어서 저는 결국에 몇 차례 반복을 하다가 포기한 적이 되게 많아요.
0: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슬롯 머신이다. 이거는 뽑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내
1: 네.
0: 디렉션대로 내 의도대로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1: 네.
0: 근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초기에 나왔던 생성형 AI 물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품질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기라고 하는 확률적 게임이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1: 네.
0: 여기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0: 그래서 항상 비용 문제가 나올 때 조심스러운 게 눈높이가 낮은 사람한테는 아주 저렴하게 생산을 할 수 있고요.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은 아무리 뽑아도 자기 눈높이 안 맞으니까 비용이 극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베리에이션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지금 여태까지 AI 관련된 논의일 거예요.
1: 이 뽑기라는 한계가 실제 제작 현장에서도 장애물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AI 경쟁이 지금처럼 치열하고 앞으로 더 치열해질 텐데 그럼 툴 사용료도 혹시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0: 모든 공산품 그리고 이런 기계와 관련된 것들은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1: 네.
0: 근데 현재까지는 이 AI 관련된 툴들은 가격이 상승을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반도체 메모리 쇼티지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지금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1: 네.
0: 메모리 가격이 컴퓨터가 지금 비싸서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에 200만 원 주고 샀던 게 지금 400만 원 되고 500만 원 하고 있는 중이라서
1: 네.
0: 너무 비싸지니까 그들 업체들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토큰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1: 네.
0: 근데 이것도 이제 언제쯤부터는 떨어질까라는 질문들을 사람들은 하지만 그건 지금은 예상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아마도 한 5년, 6년, 뭐 7년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1: 네, 앞서 저희가 한참 이야기를 나눈 그 95분짜리 50만 불의 제작비 같은 작품 이름이 헬그라운드 라는 점을 한번 전해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아직은 좀 기술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브리나 픽사 같은 최고 수준의 작품과 비교했을 때 아직 그 기술적인 격차가 상당히 크잖아요.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은
0: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개발사의 노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확률 게임이라서 저는 힘들지 않을까 당분간은 적어도 10년 안에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는데
1: 네.
0: 기술 진화 속도를 어떻게 감당은 못하겠죠. 어느 정도 빨리 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확률이라는 거 결국은 선택하는 건 사람의 몫이라는 것 근데 그 선택의 눈높이는 각자의 경력치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1: 네.
0: 그러니까 픽사 수준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AI의 품질과 유튜브 1분짜리 유튜브 단막을 만들고 있는 유튜버의 눈높이는 다를 텐데 이 격차 간의 비용 차이는 엄청난 거죠.
1: 네.
0: 그래서 AI 관련된 비용을 단선으로 파악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만들었던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김부장 같은 경우에도
1: 네.
0: 그것도 힉스필드의 비용으로 산출을 해보면 2분에서 3분 남짓 만든 게 거의 1억 넘게 든 걸로 산수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2000회 이상 생성을 해서 200컷 정도를 뽑았으니까.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이게 싼 가격은 아니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만 보면 레거시 시장에서 새로운 신진 그룹이 생겨서 이 시장에 진출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건 힘들죠. 왜냐하면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별로 없을 테니까.
1: 네.
0: 그러면 기존 사업자들이 AI를 요소로 쓰는 경우는 늘어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VFX 쓰는 사람들이 AI를 써서 VFX를 좀 더 발전시키거나 그래서 요소 시장으로 AI가 자리 잡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쪽이에요.
1: 그럼 확률 게임이 아니라 디렉션을 주면 거의 그대로 구현해내는 수준이 언젠가는 올까요?
0: 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술쟁이가 아니라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이제 테스트를 친구들이나 학생들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이 확률 게임이라는 테스트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자신의 얼굴 묘사를 글로 쓰거나 말로 해서 AI가 만들어내는 그림이
1: 네,
0: 네 얼굴하고 같은지 비교해봐라.
1: 오, 재밌네요.
0: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1: 네.
0: 우리가 텍스트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1: 네.
0: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고 귀는 어떻고 등등해서 나오는 그림이 네가 상상하는 그림하고 같냐. 이 확률 게임에서 네가 말하는 디렉션대로 가는 경우가 있냐. 우리가 감독과 배우들이 그 디렉션과 디렉션 간의 갭을 메꾸는 게 걔들의 능력인데 그 사람들의 능력인데 AI가 그것까지는 못 가는 것 같고 지금은. 그렇다면 조금은 요원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조영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열린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남에는 호우특보가 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밤까지 경남 동부와 남해안에 최대 150mm 이상 비가 내리겠는데요. 영남 내륙에도 2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과 호남에는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오전에 그치다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강한 비에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좀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에서도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한낮의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32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정체는 많이 풀려가는 모습인데요. 다만 인제 터널 부근 2차로의 노면에 좀 요철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인제 나들목에서 내리촌 휴게소까지 아직은 2km 구간 밀리고 있고 홍선 휴게소 부근 갓길에는 승용차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후 설악 나들목에서 화도 나들목까지 아직은 14km 구간 정체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서울 경기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누적 득표율 합산에서도 김 후보가 8.4%포인트 격차로 1위를 수성했는데요. 최종 결과는 내일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 등을 합산해 발표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4: 민주당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서울 경기 지역 승자는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2위 정청래 후보에 0.38%포인트 앞서면서 신승을 거뒀습니다.
5: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14만 7,038표,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14만 8,245표입니다.
4: 경기 서울을 끝으로 마무리된 전국 순회 경선 전체 합산 결과도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득표율 49.91%로 거의 절반의 표를 확보, 정청래 후보에 8.4%포인트 앞섰습니다. 당대표 후보자들은 전국 순회 경선 마지막 날에 걸맞게 서로에 대한 공격보다 자신의 비전을 얘기하며 한 표를 호소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6: 정권 재창출도
7: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6: 김민석이 판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총선과 대선까지 이겨내는 거대한 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7: 정청래 후보입니다.
6: 이재명을 만든 우리들 똘똘 뭉쳐 정선 승리 대선 승리하는 길에 정청래가 앞장서겠습니다. 청춘들이 민주당에 모여서
7: 송영길 후보입니다.
6: 미래를 노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그 바탕이 되겠습니다. 송영길.

0: 하겠습니다.
1: 다만 후보자들 간 은근한 견제와 신경전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0: 이번에 우리는
2: 김민석 후보입니다.
0: 선거를 졌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명 반명 입에 올리는 자가 반명이고
2: 정청래 후보입니다.
0: 분열 입에 올리는 자가 분열주의자입니다.
1: 경기 서울 순회 경선을 마지막으로 권리당원 표심은 모두 확인됐습니다. 30% 비중의 국민 여론조사 등을 앞산에 결정되는 당대표 당선인은 전국 당원대회가 열리는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부동산의 증시, 공소취소 논란까지 여권의 잇단 악재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은 영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강경 노선을 고집하는 가운데 계속되는 분열과 내홍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4: 광복절에도 올림픽 공원을 찾은 장동혁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 목걸이를 걸고 대형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5: 2026년 8월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절이 될 것입니다.
4: 독재 연장 개헌을 추진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고 한 표를 도둑 맞았다. 부정선거 주장도 여전했습니다.
5: 부정선거!
4: 다만 이전과 다른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른바 올공대위를 찾은 20명가량 현직 의원 중엔 친장을 넘어 구주류, 옛 친윤계 의원들도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순고정도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각자 지역구민과 함께 참석하며 현장은 더욱 북적였습니다.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에 이어 전국 조직을 정비하는 조강특위까지 다시 가동하며 본격 당장하게 나선 장 대표를 멀리만 하긴 어려운 현실을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6: 다른 당원들로부터 선출되는 절차로
2: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입니다.
6: 전석이 사고 당역화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4: 다만 이런 강경 행보가 일반 국민에게는 아직 별다른 매력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공소 취소 논란까지 여당 악재 이슈가 잇따르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여전히 25% 내외,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에 장 대표 거취 문제부터 당협위원장 당원 선출 검토 등 당 지지율 악재가 될 내부 갈등의 뇌관은 적잖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강성당원 구애와 이들을 위한 강경 행보가 일반 국민의 지지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는 것이 지지율로 증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정당 논란을 비롯한 내용은 당분간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3: 전남 광주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 엄청난 비가 쏟아진 목포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여기저기 주민들의 불만도 쏟 터져 나왔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7: 건물 내에 흙탕물이 들어섰습니다. 다름 아닌 대학교 강의실. 새벽 한때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연구실과 실험실 자재는 흠뻑 젖었고 건물 누전까지 우려됐습니다. 목포 유달산 자락에 내린 빗물이 한 줄기로 합쳐져 학교 건물로 쏟아진 상황. 우수관 분리 등 배수시설 개설을 수없이 요구했지만 목포시는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8: 유달산에 있는 모든
2: 이재용 국립 목포 해양대 사무국장 직무대리입니다.
8: 관로 자체를 학교로 학교는 학교껏 처리하기도 바쁜데 지금 목포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안 해주는 거예요.
7: 골목길에 무릎까지 빗물이 들어섰습니다. 새벽 시간 목포 도심은 곳곳이 잠겼습니다. 수압을 못 버틴 하수구는 튀어오르고 승용차는 물살을 헤집고 지나갑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 차량 바퀴까지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방에 물이 새고 있다고 신고한 어르신, 휠체어에 앉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은 이번에도 잠겼습니다. 자동차 중고

0: 주차단지 앞. 밀물 때 비가 오면 매번 하천이 역류하는데 역시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1: 이게 역류가 되더라고요. 예, 그럼 도로로 이게 한강이 돼요. 도로.
2: 아, 매번 그러는 곳이군요.
1: 네, 매번 그래요.
3: 목포 오감동 주민입니다.
1: 뭐 비용 마련해서 예산을 해서 한다는데 벌써 한 10년 됐네요.
0: 66.4mm, 8월 시간당 역대 최고 기록 폭우가 쏟아진 목포. 새벽녘 바다에서 밀려온 짙은 비구름에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4: 가뭄으로 몸살을 앓던 영남 지역에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광복절 연휴 동안 제법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5: 저수량이 8%에 불과했던 바짝 말라버린 저수지에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갈라져 거북이 등껍질처럼 변한 바닥도 빗물이 스며듭니다. 장마 기간은 물론 최근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가뭄 심각 단계까지 올랐던 영남지방.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가 논에 물을 댈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지만 때마침 내린 비에 국민도 한시를 놓습니다.
6: 한눈날 기분이죠. 몇 개월로 비 안 오다가
3: 경남 함안군 변홍사 농민입니다.
6: 진짜 마음이 한 구석이 더 밝고 더 좋습니다.
5: 가수 농가도 내리는 비가 더없이 반갑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동안 미국 수출용 조생종매는 크기가 작아지고 수확량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배가 출하되는 추석과 가을을 앞두고 걱정이 컸지만 이번에 내린 비는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가 됐습니다.
7: 늦게 수확하는 배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 노동열 울산 온양온산 지역 영농회 회장입니다.
7: 비가 오물해 가지고 배 성숙 과정에서는 상당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5: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까지 경남 지역에는 최대 200mm 비가 예보됐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온 영남 지역민들은 피해 없이 더 많은 비가 내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4: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임미애 후보,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를 했죠. 임미애 후보가 조금 전에 후보직에서 사퇴했다라는 속보입니다. SNS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지는데요. 대의원 투표에서 김용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만들어달라 이런 입장을 SNS에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임미애 후보가 후보직에서 조금 전에 사퇴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김용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달라며 이같이 밝힌 겁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많은 비로 현재까지 피해 접수가 135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도로 침수 50건을 비롯해 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77건,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8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6건, 울산 5건, 강원 3건 등입니다. 이번 호우로 전남 광주 고흥과 여수, 완도를 지나는 5개 항로 여객선 5척이 통제됐고 금정산과 지리산 등 6개 국립공원 364개 구간도 통행 제한됐습니다. 이와 함께 5개 시도 하천변 산책로와 작은 교량인 세월교 등 611곳도 통제 중입니다. 경남 지역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부산, 울산과 경남 남해안 지역에 많게는 150mm까지 집중호우가 내릴 걸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외 영남 지역과 제주에는 최대 100mm, 호남에는 60mm, 수도권과 충청에는 최대 30mm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 주변 바다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고 기압계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까지 국직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궂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어떤 날씨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혜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8: 한반도 남쪽 먼 해상,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29도에 육박합니다. 뜨거운 바다가 거대한 열대저기압 공장이 되면서 먼 남쪽 열대해상에서 태풍과 열대저압부가 연이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상륙해 소멸한 13호 태풍 돌핀과 일본을 관통한 뒤 약화한 15호 태풍 차놈, 이어 해상에서 생을 마감한 16호 페이러우와 17호 태풍 낭카까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다발성 태풍들이 한반도 주변 기압계를 심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 퍼올린 막대한 양의 열대수증기가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부딪히면 한반도 상공에 거대한 대기 불안정 통로가 형성됩니다. 태풍은 비껴갔지만 남은 비구름이 한반도로 밀려들어 곳곳에서 국지성 기습호우로 이어지는 겁니다.
4: 먼 남쪽 해상에서 태풍과 열대저압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무척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수증기를 품고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8: 비가 그친 이후도 문제입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호우를 쏟은 뒤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에 축적되고 다시 기압계가 재정비되면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재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9: 보통 태풍이 북상하면 주변 기압계가 심하게 흔들렸다가 다시 재정비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최근 태풍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연휴 뒤에는 흔들렸던 기압계가 조금씩 다시 정상을 되찾으며 폭염과 열대야, 소낙성 강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8: 따라서 광복절 연휴가 끝난 뒤엔 다시 찜통더위와 강한 소나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4: 강원 영월군에서 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축대를 들이받고 뒤집혀 운전자와 승객 18명이 구조됐습니다. 전남 광주에서는 차량이 음식점으로 돌진해 6명이 다쳤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최두희 기자입니다.
10: 오른쪽으로 넘어진 버스 안 구조대원들이 힘을 모아 갇혀있는 승객들을 빼냅니다.
11: 좀만 더 올릴게요.
12: 다 됐어.
11: 같이 올릴게요.
10: 강원 영월군에서 주행하던 관광버스가 축대를 들이받고는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탄 18명 가운데 2명이 팔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16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는데 소방당국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낙하물 제거 작업을 하던 도로관리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앞쪽이 찌그러진 차량에서 구조대원들이 탑승자를 조심스레 부축해 꺼냅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산 분기점 인근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50대 운전자와 동승자 두 사람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를 추월하려고 버스 전용 차로로 끼어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동구 산수시장에서는 70대 추정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운전한 남성과 식당에 있던 손님 등 6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4: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수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를 결정한 배경엔 분할액 지급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 회장 측은 일부를 주식으로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9,440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나눠주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년 넘게 이어진 질긴 이혼 소송전을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1조 원 가까운 분할액을 마련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한 걸로 전해집니다. 법원이 전액 현금으로 주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가와 지배구조 영향을 우려해 주식 매각은 고려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현금과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노관장 측에 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주되 오를 경우엔 상승분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노관장 측은 법원 주문대로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최 회장 측은 기한에 임박해 재상고 사실을 언론에 알렸습니다. 판결 확정 직후부터 하루 1억 3천만 원, 막대한 지연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을 피하면서 재원을 마련할

0: 시간을 벌기 위한 재상고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노관장의 기여도를 3분의 1로 인정하고 주가 상승분을 분할액에 반영한 것에 법리 문제 여부 등을 다툴 전망입니다. 그러면서도 분할액 지급 방식을 두고 노관장 측의 타협을 요구하는 일종의 협상을 병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1: 앞서 이현정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및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새벽 영남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 곳곳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에는 최대 15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남 내륙에 많게는 70mm, 충북과 호남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30도, 광주와 전주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32도를 안팎의 무더위가 기세를 부릴 전망입니다. 현재 분당 수소로는 성남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청담대교 남단에서 탄천 1교 구간 1차로와 3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관련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일대가 좀 많이 밀리고 있고 속도 내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미리 차선 변경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8월 16일 일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 마무리되는 일요일 밤, 지난 이틀의 시간이 아쉬워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내일은 대체 공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물에 익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존 레전드가 부릅니다. Start a Fire.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존 레전드의 Start a Fire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변함없이 자정까지 함께해 보겠습니다. 이제 주말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함께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보통 일요일 밤이 되면 아 새로운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또 힘내봐요 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내일은 하루 더 쉴 수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가 내일까지 대체 휴일이라 쭉 이어지죠. 그래서 아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좀 덜하실 겁니다. 그래도 여유가 생겼으니까 오늘 밤 늦게까지 저희와 함께 해달라는 말씀을 쉽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잠자리 일찍 드셔야 또 좋은 컨디션으로 출근하시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늦게까지 저희 YTN 라디오 채널 고정하시고 들어주셔도 내일 하루 더 쉬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일상을 그대로 평소처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오늘 좋은 노래로 또 잠자리에 들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팝으로 준비했어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와 빌리 조엘이 함께한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지 벤슨이 부릅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까지 만나고 올게요.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광복절 당일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공원이 참정권 수호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광복절 올림픽공원은 애국시민 그 자체였다면서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어제 올공이 그 모든 것을 증명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70일 넘게 현장을 지킨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집회는 계속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광복절 당일 참정권 수호 집회가 열린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은 것을 두고 소모적인 음모론 정치를 멈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공당의 대표가 음모론을 키우는 외부 집회에 참석한 건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행사에 원외 당협위원장과 당원 등 수천 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당내에서조차 줄 세우기, 사당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살 길은 음모론 충성 경쟁이 아니라 민심을 외면했던 과오를 반성하는 쇄신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충남 태안 모항항 인근에 있는 6m 높이 갯바위에서 50대 남성 A씨가 추락했습니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A씨가 일행과 함께 갯바위 인근에 놀러왔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9시 39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5690번님, 내일 종로에 있는 웨딩홀에 갑니다. 아는 분 결혼식이 있는데요. 차로 이동할 때 많이 막힐까봐 두렵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내일 좀 많이 막히지 않을까요? 연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아마 시내에는 차 이동하는 것 때문에 많이 막힐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뭐 혹시 안 막힐 수도 있으니까요. 결혼식이라면 아마 낮 시간대, 뭐 이른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있을 확률이 크잖아요. 뭐 내일 연휴 마지막 날인데 저녁 늦게까지 이런 결혼 행사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소통이 원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희 YTN 라디오 청취하시면서 교통정보 잘 들어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는 사람들과 반가운 가족들 함께 모이는데 혹시 이태원 아나운서는 내일 특별한 일정 있나요? 라고 저의 일정도 함께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내일 방송하고 낮 시간에 좀 영화 볼까 했는데 휴일이니까 극장도 가득 차지 않을까 싶어서 빨간 날은 그냥 집에 있는 게 최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그냥 평일 낮에 보는 게 요즘은 더 붐비지 않으니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휴일을 보낼 텐데요. 내일도 저희 YTN 라디오는 쭉 뉴스 앤 뮤직이 이어집니다. 휴일 편성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매시 20분마다 YTN 라디오 아나운서들이 뉴스 앤 뮤직으로 찾아오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이동하실 때 그리고 뭐 집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차 한 잔 마시고 또 휴식 취하실 때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겠네요. 노래도 신청해 주셨어요. 스모키의 I Will Meet You at Midnight 이 노래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 시간 끝곡으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채널 돌리지 말고 함께해 주시고요. 먼저 다른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제이레빗의 월화수목금토일 이어서 커피소년이 불러요. 겨울이 봄에게.

뉴스의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많은 비로 현재까지 피해 접수가 135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도로 침수 50건을 비롯해 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77건,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8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6건, 울산 5건, 강원이 3건 등입니다. 오늘 오후 7시 34분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0km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로 인한 지진 피해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9시 23분에도 인근인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도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YTN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제17회 중학생 영어 토론대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국제리그 70개 팀과 국내 리그 26개 팀 등 모두 96개 팀, 학생 288명이 참가합니다. 이번 대회 결승전과 시상식은 내일 저녁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5690번님의 신청곡 스모키 I will meet you at midnight 이어서 9746번님의 신청곡이에요. 비틀스의 Hey Jude까지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10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더 많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에는 최대 15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200mm 넘는 극한의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중부지방에도 최대 60mm의 비가 예보됩니다. 특히 전남, 경남과 부산, 울산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좀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 한낮의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와 대구 32도가 되겠습니다.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사고 여파가 아직은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청담대교 남단 부근 지금 3,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때문에 아직은 처리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차량들 많이 속도가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성수대교에서 한남대교 지나 동작대교 일대까지 아직은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은 정체가 풀리면서 한결 소통 상황이 수월한데요. 북부 간선도로 아직은 도심 쪽으로 묵동 나들목에서 하월골 램프일 때까지도 시속 30km 안팎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밤사이 전남 광주 목포와 해남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더니 오후부터는 비구름이 경남 남해안으로 옮겨갔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까지 경남에는 최대 150mm까지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7: 더불어민주당 서울 경기 순회 경선 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접전 끝에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 후보는 누적 득표율에서도 8.4%포인트 격자로 선두자리를 유지했습니다.
6: 정부가 주택 공급 촉진 차원에서 금융권 대출을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30조 원 규모의 대출 증가분을 배분하기 위한 첫 회의가 오는 19일에 열립니다. 은행권의 대출 축소로 초래된 이른바 대출 오픈런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7: 장애인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가양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이 내일 진행됩니다. 화재로 장애인이 참변을 겪는 일이 끊이지 않지만 정부가 마련한 별도 대응 지침은 위급 상황엔 활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방어를 위해 실시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준비를 위해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훈련인데 북한의 무력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7: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란이 올해 격추된 지 실종된 자국 전투기 조종사 3명이 카타르에 억류돼 있다며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카타르는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6: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서울 경기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7: 누적 득표율 합산에서도 김 후보가 8.4%포인트 격차로 1위를 수성했는데 최종 결과는 내일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 등을 합산해 발표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8: 민주당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서울 경기 지역 승자는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2위 정청래 후보에 0.38%포인트 앞서면서 신승을 거뒀습니다.
9: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14만 7,038표,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14만 8,245표입니다.
8: 경기 서울을 끝으로 마무리된 전국 순회 경선 전체 합산 결과도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득표율 49.91%로 거의 절반의 표를 확보, 정청래 후보에 8.4%포인트 앞섰습니다. 당대표 후보자들은 전국 순회 경선 마지막 날에 걸맞게 서로에 대한 공격보다 자신의 비전을 얘기하며 한 표를 호소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10: 정권 재창출도 판을 만들겠습니다.
1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0: 총선과 대선까지 이겨내는 거대한 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11: 정청래 후보입니다.
10: 우리들 똘똘 뭉쳐 총선 승리, 대선 승리하는 길에 정청래가 앞장서겠습니다. 청춘들이 민주당에 모여서 그들의 꿈과 미래를 노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그 바탕이 되겠습니다. 송영길이 하겠습니다.
8: 다만 후보자들 간 은근한 견제와 신경전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10: 이번에 우리는 질 수 없는 선거를
11: 김민석 썼습니다. 후보입니다.
10: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명 반명 입에 올리는 자가
11: 정청래 후보입니다.
10: 분열 입에 올리는 자가 분열주의자입니다.
8: 경기 서울 순회 경선을 마지막으로 권리당원 표심은 모두 확인됐습니다. 30% 비중의 국민 여론조사 등을 앞산해 결정되는 당대표 당선인은 전국 당원대회가 열리는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 예, 경남 남해안 지역 비가 걱정입니다. 경남 거제 이룬면에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시간당 55mm 수준인데요. 폭우 네. 때문에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7: 네, 오늘 밤 9시 12분 기준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데요.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5mm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6: 예, 경남 거제시 이룬면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빙 판세이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구도는 호남권에 이은 서울 경기에서의 승리로 점차 김민석 후보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7: 다만 30%를 차지하는 여론조사 결과 등 아직 반영이 안 된 변수도 남은 만큼 최종 승자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2: 충남에서 시작해 울산과 제주를 거쳐 강원과 TK까지 양강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경선 내내 누가 승기를 잡았다 말하기 어려운 박빙 판세였습니다. 첫 경선지 충청에선 김 후보가 예상밖 승리로 눈길을 끌었지만
13: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도와주신
1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3: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12: 정 후보는 이후 부울경 합계 승리로 곧바로 추격했습니다. 반격에 나선 김 후보가 제주 인천에 이어 강원과 경북에서 앞서긴 했지만 그때까지 누적 표차는 2%포인트도 안 됐습니다.
14: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1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2: 하지만 김 후보가 호남권 과반 압승에 이어 서울 경기에서도 이기며 이제 승부의 추는 일정 부분 기운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10명 중 7명 정도가 몰린 두 지역에서의 승리로 이미 권리당원 1순위 표 누적에서 8.4%포인트 차이로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전당대회 당일 1만 명 정도의 대의원 투표도 남았지만 150만 명 수준 권리당원에 비하면 1인 1표제인 지금에선 판세를 뒤집을 만한 변수는 아닙니다. 물론 당대표 선거의 30%를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가 40%포인트 정도 격차로 크게 앞서며 김 후보에게 대승할 경우엔 최종 승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앞선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김 후보의 1순위 과반 가능성도 적잖아 보이는데 과반에 실패하면 2순위 표를 상위 두 후보에게 합산하는 헌호 투표 역시 홍영길 후보와 보폭을 맞춰온 김 후보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15: 대통령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유시민의
1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2: 내일이면 전당대회 파이널 무대가 열리는 가운데 한병도 대행에게 당기를 넘겨받을 차기 당대표부터 최고위원 5명까지 민주당 새 지도부는 저녁쯤 확인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6: 오늘 새벽에는 비구름이 전남 광주

0: 목포와 해남 등 서해안 쪽에 머물면서 극한 호우를 쏟아내더니 오후부터는 경남 남해안으로 옮겨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남에 최대 150mm까지 많은 비를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1: 새벽에 강해진 비구름은 전남 광주 서해안과 남해안에 머물렀습니다. 새벽 6시쯤 목포에서 시간당 66mm를 넘어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더니 아침 7시 20분쯤 해남에, 오전 9시 30분쯤에는 영암에 재난 문자가 잇따라 보내졌습니다. 전국을 비구름이 뒤덮었지만 유달리 이들 지역에만 송곳 폭우를 쏟아낸 겁니다. 만 하루 동안 누적 강수량이 150에서 200mm에 달했습니다. 오후에는 비구름이 경남 남해안으로 옮겨갔습니다. 사천, 거제, 통영, 고성 등 역시 바다와 맞닿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를 뿌렸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메마른 영남. 오후까지 사천은 누적 강수량 250mm 안팎이었지만 같은 경남이어도 양산은 40mm에 못 미칠 정도로 편차가 컸습니다. 경북 지역은 10에서 20mm에 불과해 해갈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서쪽의 저기압과 동쪽 고기압 사이에서 생겨난 강한 하층 제트를 타고 유입된 수증기가 해안선에 부딪혀 비를 국지적으로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2: 특히 해안의 지형의 영향도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3: 기상청
2: 지역별
3: 예보
2: 강수량 차이가
3: 분석관입니다.
2: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요.
1: 밤사이에도 비구름은 내륙으로 깊게 올라오지 못하고 부산, 울산 등 경남 남해안으로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일부 피해를 낳기도 했지만 영남에는 기다리던 단비가 된 이번 호우는 연휴 마지막 날 오후에 대부분 그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0: 가뭄으로 몸살을 앓던 영남 지역에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광복절 연휴 동안 제법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4: 저수량이 8%에 불과했던 바짝 말라버린 저수지에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갈라져 거북이 등껍질처럼 변한 바닥도 빗물이 스며듭니다. 장마 기간은 물론 최근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가뭄 심각 단계까지 올랐던 영남 지방.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가 논에 물을 댈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지만 때마침 내린 비에 농민도 한시를 놓습니다.
5: 하늘날 기분이죠. 몇 개월로 비 안 오다가
3: 경남 함안군 벼농사 농민입니다.
5: 진짜 마음이 한 구석이 더 밝고 더 좋습니다.
4: 가수 농가도 내리는 비가 더없이 반갑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동안 미국 수출용 조생종매는 크기가 작아지고 수확량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배가 출하되는 추석과 가을을 앞두고 걱정이 컸지만 이번에 내린 비는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가 됐습니다.
6: 늦게 소화하는 배에서는 상당히
3: 노동열
6: 도움이
3: 울산
6: 될것 같아요.
3: 온양온산 지역 영농의
6: 영양제를
3: 폐상입니다.
6: 아무리 주는 것보다 요 비가 오물해 가지고 배 성숙 과정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4: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까지 경남 지역에는 최대 200mm 비가 예보됐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온 영남 지역민들은 피해 없이 더 많은 비가 내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0: 올여름 극심한 가뭄을 겪은 경남 지역 해가를 도와줄 단비가 내렸지만 저수율은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용수 종합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경남 지역 현재 저수율은 전날 31.2%에서 다소 오른 데 그쳤습니다. 이는 평년 70.4%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양입니다. 경남 함안을 비롯해서 밀양과 창녕, 의령, 거제는 농업용수 가뭄 정도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 분할 소송 재상고를 결정한 배경에는 분할액 지급을 둘러싼 양측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 측은 일부를 주식으로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7: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9,440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나눠주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년 넘게 이어진 질긴 이혼 소송전을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0: 하지만 1조 원 가까운 분할액을 마련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한 걸로 전해집니다. 법원이 전액 현금으로 주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가와 지배구조 영향을 우려해 주식 매각은 고려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현금과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노관장 측에 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주되 오를 경우엔 상승분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노관장 측은 법원 주문대로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최 회장 측은 기한에 임박해 재상고 사실을 언론에 알렸습니다. 판결 확정 직후부터 하루 1억 3천만 원, 막대한 지연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을 피하면서 재원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한 재상고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노관장액의 여도를 3분의 1로 인정하고 주가 상승분을 분할액에 반영한 것의 법리 문제 여부 등을 다툴 전망입니다. 그러면서도 분할액 지급 방식을 두고 노관장 측의 타협을 요구하는 일종의 협상을 병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1: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 씨의 친일 행정 논란은 친일파 재산 환수 논의에도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친일파의 재산을 조사하는 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하는데요. 과연 논란이 된 하영의 집안 재산도 환수 대상에 포함될까요?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안의 핵심은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제출범입니다. 지난 2010년 1기 활동을 마친 뒤 16년 만에 친일재산 추적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3: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2: 개정안은 이미 매각하거나 현금화한 친일재산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 씨처럼 친일 논란이 불거진 모든 인사의 재산이 곧바로 몰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기준이 매우 엄격한 데다 환수 대상 역시 친일 행위 대가로 구축한 재산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4: 친일파의 어떤 문제 그리고 보통 우리가 죄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들은
5: 박광일 역사 작가입니다.
4: 당연히 그 벌로서 평가를 해야 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이익을 받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게 가족인 경우에는 책임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2: 실제로 정부가 공식 인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천여 명이지만 1기 위원회에서 재산 환수를 결정한 인물은 160여 명에 불과합니다. 민간 연구단체가 펴낸 친일 임명사전에 4,300여 명에 비하면 극히 일부이고 안 씨는 이 사전에서조차 빠져 있습니다. 물론 오는 12월 닻을 올릴 2기 위원회가 다시 살펴본 결과에 따라 안 씨 재산 역시 환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배우 하영 증조부의 친일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자신의 가문에 친일 인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등장해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친일파 스캐너는 성 씨와 본관을 입력하면 같은 본관의 독립유공자와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측은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정보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결정 명단을 활용하고 본관 정보는 위키백과 등 공개 자료를 결합해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친일재산 최소 325억 원 이상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인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 곳곳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남 거제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에 최대 15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남 내륙에 많게는 70mm, 충북과 호남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 영남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 서울 30도, 전주와 광주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도심에서는 소곡로 보행 환경 개선 공사로 현재 소곡로 서울 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어 있습니다. 한편 전 시간대 사고 여파가 조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분당 수서로 성남 방향 청담대교 남단에서 탄천 1교 구간에서 발생한 승용차 관련 사고 때문에 아직은 처리 작업이 계속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파로 이일대 많이 밀려가는 모습이니까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차선 변경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동호대교부터 한남대교 지나 동작대교 남단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깊어가는 일요일 밤, 이번 시간은 3025번님의 신청곡으로 출발할게요. 서영은이 부릅니다. 가을이 오면.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FM 94.5MHz 밤 10시 뉴스앤뮤직 첫 곡으로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듣고 왔습니다. 3025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기분 좋은 밤입니다. 월요병이 없는 날이네요. 아휴, 그래서 기분이 더 좋은 밤이지 않을까 싶네요. 동네 공원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벌써 가을이 오는 것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가을을 이미 느끼셨군요. 그래서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신청곡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저녁에 집에 남아있는 식재료로 간짜장 만들어 먹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돼지고기에다가 양배추, 양파, 감자 깍둑 썰어 넣고 짜장라면 스프로 함께 끓였어요. 가족들이 또 해달라네요? 라고 하시면서 맛있게 끓이신 짜장라면. 와, 간짜장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오이채에다가 삶은 달걀까지 딱 잘라가지고 올려놓으셨네요. 와, 맛있겠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어우, 인스턴트 라면이 이렇게 또 요리가 될 수 있군요. 맛있게 식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또 소화 잘 시키고 주무셔야 될 텐데 소화될 때까지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뉴스와 함께 다양한 음악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세요. 노래 세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팝으로 준비했어요. 브라이언 맥나이트의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스 투 맨이 함께 부릅니다. One Sweet Day 그리고 씰의 Kiss From A Rose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미의 김영호 최고위원 후보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지도부를 위해 김용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달라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서울과 경기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된 뒤 SNS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투표 결과로 친청계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당선권에 든 반면 김용 후보가 6위로 밀려나면서 친청계 최고위원 과반수 차지가 유력해지자 대의원 투표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모로코인 수만 명의 무단 월경 사태가 발생한 스페인령 세우타로 불법 월경을 시도하려던 100여 명이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모로코 경찰이 현지 시각으로 15일 세우타 남쪽에 있는 모로코 푸니데크 안팎에서 모로코인 2명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10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로코 정부는 불법 월경을 막기 위해 경찰과 지상군뿐 아니라 해군과 왕립 헌병대 헬기까지 동원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아파트 단지의 1,800여 세대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내 자체 설비 문제로 정전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복구 작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41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크러쉬와 태연이 함께한 잊어버리지 마. 이어서 에픽하이와 이하이가 함께 부릅니다. 춥다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의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7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 그리고 한화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가 비로 취소됐습니다. 이로써 올 시즌 취소된 경기는 모두 57경기로 늘었습니다. 오늘 취소된 경기는 추후 재편성될 예정입니다. 남자 프로골프 임성재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 3라운드에서 대회 선두 미국의 스코티 셰플러 선수와의 격차를 두 타 차로 좁혔습니다. 임성재 선수는 오늘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TPC 사우스윈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7타를 쳤습니다. 3라운드 합계 11언더파 199타를 기록한 임성재 선수는 미국의 샘 번스 선수와 함께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자 프로골프 안나린 선수가 하루에 6타를 줄이며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스탠다드 포틀랜드 클래식 3라운드에서 단독 4위로 올라섰습니다. 안나린 선수는 오늘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컬럼비아 엣지워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2개를 합해 6언더파 66타를 기록하면서 공동 17위에서 단독 4위로 올라섰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 더 클래식 마법의 성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남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밤까지 경남 동부와 남해안에 최대 15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 영남 내륙에도 2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과 호남은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내리다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 단비가 되겠지만 강한 비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좀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에도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한낮의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32도가 되겠습니다. 밤 시간 이후에서 공사 구간이 살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강을 따라 강변구 일산 방향 원효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3,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동작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동호대교부터 한남대교 지나 동작대교 남단까지 아직은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으로는 이용하실 때 공사 구간 잘 살피셔야겠는데요. 장안교 부근 1차로를 지금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와이텐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전남 광주 지역에 지난 밤 사이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엄청난 비가 쏟아진 목포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여기저기에서 주민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2: 건물 내에 흙탕물이 들어찼습니다. 다름 아닌 대학교 강의실. 새벽 한때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연구실과 실험실 자재는 흠뻑 젖었고 건물 누전까지 우려됐습니다. 목포 유달산 자락에 내린 빗물이 한 줄기로 합쳐져 학교 건물로 쏟아진 상황. 우수관 분리 등 배수시설 개선을 수없이 요구했지만 목포시는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3: 유달산에 있는 모든 우수들이 학교를
0: 이재용 국립 목포해양대 사무국장 직무대리입니다.
3: 학교는 학교껏 처리하기도 바쁜데 지금 목포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안 해주는 거예요.
2: 골목길에 무릎까지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새벽 시간 목포 도심은 곳곳이 잠겼습니다. 수압을 못 버틴 하수구는 튀어오르고 승용차는 물살을 헤집고 지나갑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 차량. 바퀴까지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방에 물이 새고 있다고 신고한 어르신, 휠체어에 앉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은 이번에도 잠겼습니다. 자동차 중고차 단지 앞. 밀물 때 비가 오면 매번 하천이 역류하는데 역시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4: 이게 역류가 되더라고요. 예, 그럼 도로로 이게 한강이 돼요.
5: 도로. 아, 매번 그러는 곳이군요.
4: 네, 매번
0: 목포 그래요. 오감동 주민입니다.
4: 비용 마련해서 예산을 해서 한다는데 벌써 한 수십 년 됐네요.
2: 66.4mm, 8월 시간당 역대 최고 기록 폭우가 쏟아진 목포. 새벽녘 바다에서 밀려온 짙은 비구름에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6: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비로 부산 곳곳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부산 소방본부는 오늘 오후 6시 기준 호우와 관련해 안전조치 8건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별로는 비바람에 도로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2건, 도로 침수 신고가 4건이었습니다. 이번 피해로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1: 한반도 주변 바다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태풍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기압계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6: 연휴 마지막 날까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궂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어떤 날씨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한반도 남쪽 먼 해상,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29도에 육박합니다. 뜨거운 바다가 거대한 열대저기압 공장이 되면서 먼 남쪽 열대해상에서 태풍과 열대저압부가 연이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상륙해 소멸한 13호 태풍 돌핀과 일본을 관

0: 통한 뒤 약화한 15호 태풍 찬옴, 이어 해상에서 생을 마감한 16호 페이러우와 17호 태풍 낭카까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다발성 태풍들이 한반도 주변 기압계를 심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 퍼올린 막대한 양의 열대 수증기가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부딪히면 한반도 상공에 거대한 대기 불안정 통로가 형성됩니다. 태풍은 비껴갔지만 남은 비구름이 한반도로 밀려들어 곳곳에서 국지성 기습호우로 이어지는 겁니다.
1: 먼 남쪽 해상에서 태풍과 열대저압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2: 기상청기의
1: 한반도 주변
2: 보훈석관입니다.
1: 기압계가 무척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수증기를 품고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0: 비가 그친 이후도 문제입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호우를 쏟은 뒤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에 축적되고 다시 기압계가 재정비되면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재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보통 태풍이 북상하면 주변 기압계가 심하게 흔들렸다가 다시
2: 이재정 K웨더
3: 재정비되는
2: 예보
3: 패턴을
2: 팀장입니다.
3: 보입니다. 최근 태풍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연휴 뒤에는 흔들렸던 기압계가 조금씩 다시 정상을 되찾으며 폭염과 열대야, 소낙성 강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따라서 광복절 연휴가 끝난 뒤엔 다시 찜통더위와 강한 소나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4: 오늘 오후 7시 34분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 서쪽 20km 지역에서 규모 2.4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로 인한 지진 피해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9시 23분에도 인근 지역인 해남군 서북 서쪽 21km 지역에서도 규모 2.2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에서 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촉대를 들이받고 뒤집혀서 운전자와 승객 18명이 구조됐습니다.
5: 전남 광주에서는 차량이 음식점으로 돌진해 6명이 다쳤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최도희 기자입니다.
6: 오른쪽으로 넘어진 버스 안, 구조대원들이 힘을 모아 갇혀있는 승객들을 빼냅니다.
7: 좀만 더 올릴게요.
8: 다 됐어.
7: 같이 올려주세요.
6: 강원 영월군에서 주행하던 관광버스가 축대를 들이받고는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탄 18명 가운데 2명이 팔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16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는데 소방당국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낙하물 제거 작업을 하던 도로관리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앞쪽이 찌그러진 차량에서 구조대원들이 탑승자를 조심스레 부축해 꺼냅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산 분기점 인근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50대 운전자와 동승자 두 사람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를 추하려고 버스 전용 차로로 끼어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동구 산수시장에서는 70대 추정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운전한 남성과 식당에 있던 손님 등 6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서울 경기 순회 경선 당원 투표에서 접전 끝에 정청래 후보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경기 수원에 이어 고향 킨텍스에서 합동 연설회를 연 뒤 서울 경기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집계한 결과 김민석 후보가 득표율 46.66%로 정청래 후보 46.28%에 불과 0.38%포인트 차이로 앞섰고 송영길 후보의 득표율은 7.06%였습니다. 지역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김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박빙 승부 속에 49.91%를 기록하며 호남권 압승 뒤 확보한 과반에서 다시 절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41.51%로 두 후보의 누적 격차는 8.4%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1: 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 막판 최고위원 선거 판세는 혼전의 연속입니다.
0: 마지막 서울 경기권 투표에서는 친청계 후보들이 약진했는데요. 친명계는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인미의 김영호 후보가 전격 사퇴하면서 진영 대결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부장훈 기자입니다.
2: 마지막 순회 경선 연단에 오른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한마음 한뜻 정청래를 지켜달라 외쳤습니다.
3: 저렇게 혼자 발버둥치고 있는 정청래.
4: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5: 제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4: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6: 정청래 당대표 한민수 최고위원을 만들어주십시오.
2: 호남 대패를 만회하기 위해 팀 정청래 결집에 나섰고 초기에 성과도 달성했습니다. 친명계 박선원 후보에게 누적 1위를 내어줬던 최민희 후보가 다시 선두를 탈환했고 친청계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나란히 득표율을 끌어올린 겁니다.
7: 사랑하는 다운동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4: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7: 검찰개혁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2: 그 결과 친명계 후보들의 순위도 줄줄이 밀려났습니다. 박선원, 서미화 후보는 당선권을 유지했지만
3: 혐오정치를 우리 대통령의
4: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3: 이것이 우리 당의 노선입니까? 아니면 배신입니까?
8: 민주당의 서명은 과연 무엇이?
4: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8: 하나도 둘도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 성공 아니겠습니까?
2: 원조 친명 김용 후보는 6위로 밀리면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5위 탈환을 노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3: 이재명답게
4: 김용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3: 이재명답게 김용답게 민주당답게 함께 가겠습니다.
2: 누가 살아남느냐에 따라 차기 지도부 구도가 친명 과반이거나 친청 과반으로 뒤집히는 상황. 그러자 하위권인 인미의 김영호 후보가 김용 후보를 찍어달라며 전격 사퇴하고 나섰습니다. 대의원 투표 표 분산을 막기 위해 결심을 내린 건데 김용 후보는 선공 후사의 결단이라며 치켜세운 반면 친청계는 꼼수 사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당선권 명단이 뒤바뀌는 엎치락뒤치락 혼전 속에 마지막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에서 어떤 쪽이 승기를 잡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광복절 당일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공원이 참정권 수호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광복절 올림픽공원은 애국시민 그 자체였다면서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어제 올공이 그 모든 것을 증명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70일 넘게 현장을 지킨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집회는 계속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광복절 당일 참정권 수호 집회가 열린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은 걸 두고 소모적인 음모론 정치를 멈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공당의 대표가 음모론을 키우는 외부 집회에 참석한 건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행사에 원외 당협위원장과 당원 등 수천 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당내에서조차 줄 세우기, 사당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살 길은 음모론 충성 경쟁이 아니라 민심을 외면했던 과오를 반성하는 쇄신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1: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이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힌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87년 체제를 넘어 여야의 소모적 싸움을 끝내야 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사이에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급기야 부정평가가 긍정을 앞지르자 청와대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0: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분열을 새 지도부가 수습할 수 있을지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지가 향후 지지율의 최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국 지표조사에 이어 한국 갤럽에서도 직전 조사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4%로 직전인 3주 전보다 7%포인트 급락했고 부정평가는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 취임 이후 최저치이고 부정이 긍정을 역전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0: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데 청와대는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를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새 지도부 진용이 꾸려지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던 당내 갈등이 봉합되면 주요 현안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시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금융 대책의 성과가 가시화할지와 더불어 당정 협의를 토대로 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 도출 여부가 첫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1: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0: 주 경제정책을 이끌어온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 변화를 주는 방안 역시 하나의 돌파구로 거론됩니다. 분위기를 쇄신하는 건 물론 새 정책의 추진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맞는 자원들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0: 다만 오는 2028년 총선과 맞물려 당내 권력 투쟁이 장기화할 경우 대통령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계파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 당청 관계를 포함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가 향후 지지율의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성과를 위해 정책 하나하나를 챙겨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 전에 사활을 걸었지만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순조로운 토지 보상과 원만한 지자체 협의, 신속한 입법까지 전제돼야 하는데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4: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논란에 대한 정부 대책은 공공택지 착공 기간 절반 단축입니다. 행정 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하겠다고는 발표했지만 실제 사업 현장 여건을 보면 녹록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암초는 토지 보상. 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에만 2년이 걸렸는데 보상금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5: 적절한 보상이 나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6: 남양주 신규택지 주민입니다.
5: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4: 정부 계획이 순순히 협조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현장 조사 거부 시 다른 자료로 감정평가를 강행하겠다는 당근과 채찍 전법인데 서류 등으로만 산정한 보상금을 통보할 경우 법적 소송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와의 불협화음도 문제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승인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긴 하지만 도로나 학교 같은 기반시설과 주변 개발계획 조정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 협의는 사실상 필수. 그러나 발표 직후 서울시는 협의가 충분치 않다고 반박했고 착공 목표가 당겨진 경마공원 부지 주택 추진에 대해 과천시도 즉각 발끈하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7: 해당 지자체 도시
6: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입니다.
7: 조정과 관련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4: 법 개정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구 지정 절차 단축 일환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간략하게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앞선 공급 대책 후속 법안조차 상당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관련 법안 처리가 순조로울지 미지수입니다.
8: 전략 환경 평가 그 절차를 일부 좀
6: 정호진 국토부 주택 공급 추진 본부장입니다.
8: 법이 통과가 되어야지 이제 거기에 단축이 돼서 실제 37개월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법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44개월.
4: 야심찬 공급 속도전에 대한 불안한 시선도 적잖은 가운데 정부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9: 앞서 정인용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9: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조니 마티스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미스틱.

FM 94.5MHz 밤 11시 뉴스 앤 뮤직은 조니 마티스의 목소리로 출발했습니다. 미스티 듣고 왔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제 연휴의 둘째 날도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밤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데요.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침대에 누워서 머리맡에 라디오를 켜두고

듣기 좋은 잔잔한 음악으로 출발해 봤습니다. 이 시각 여러분의 사연 그리고 또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팝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노래 세곡 듣고 올게요. 이 중에 먼저 띄워드릴 노래. 제가 예전에, 군대 제대하고 어학연수 갔을 때이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나면 마치 그 과거에 어느 시점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 20년, 벌써 20년이나 됐네요. 그때 참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엘리샤 케이스의 If I Ain't Got You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Love is a Losing Game. 사랑은 지는 게임이다. 네. 너무 좋은 제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샤카칸의 Through the Fire까지 세곡 만나고 올게요.

뉴스 앤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를 엽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내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정기 전국 당원대회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후 1시 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전당대회는 관련 공연과 축사, 후보자 정견 발표와 함께 당선자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국 순회 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8.4%포인트 앞선 가운데 전당대회에선 대의원과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합산돼 승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엔 선호 투표를 통해 최종 승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유사시 한반도 방위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훈련을 실시합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 최근 전운 분석 결과 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했다며 한미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한미 공동평가가 진행됩니다. 경남 지역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 아침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오전까지 부산, 울산과 경남 남해안 지역에 많게는 150mm까지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모레 새벽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외 영남 지역과 제주에는 최대 100mm, 호남에는 60mm, 수도권과 충청에는 최대 30mm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1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부천FC가 전북현대를 물리치고 리그 9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부천은 오늘 경기도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23라운드 홈경기에서 먼저 3점을 뽑아낸 끝에 전북을 3대2로 이겼습니다. 최근 4경기째 무패 행진을 이어간 부천은 리그 9위로 두 계단 더 올라섰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나흘 만에 리그 4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기아는 오늘 전남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솔뱅크 KBO 리그 홈경기에서 선발 애덤 올러 선수의 호투에 힘입어 두산 베어스를 2대1로 제압하고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주말 3연전에서 1패 뒤 2연승을 거둔 기아는 두산을 반게임 차이로 제치고 리그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여자배구 대표팀이 2026 동아시아 여자배구 선수권 대회를 3위로 마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홍콩의 퀸 엘리자베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3위 결정전에서 개최국인 홍콩을 세트 점수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몽골과 홍콩을 차례로 꺾고 A조 1위로 준결승에 올랐던 우리 대표팀은 일본의 0대3으로 패해 결승 진출이 무산됐으나 홍콩전에서 승리하며 3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고종선님의 신청곡 박지윤 환상, MC 더 맥스 잠시만 안녕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8: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9: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은 영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강경 노선을 고집하는 가운데 계속되는 분열과 내홍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10: 광복절에도 올림픽 공원을 찾은 장동혁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 목걸이를 걸고 대형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11: 2026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절이 될 것입니다.
10: 독재 연장 개헌을 추진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고 한 표를 도둑 맞았다. 부정선거 주장도 여전했습니다.
11: 부정선거!
12: 대선거!
11: 거기 투표!
12: 수개표!
10: 다만 이전과 다른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른바 올공대의를 찾은 20명가량 현직 의원 중엔 친장을 넘어 구주류, 옛 친윤계 의원들도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순고정도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각자 지역구민과 함께 참석하며 현장은 더욱 북적였습니다.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에 이어 전국 조직을 정비하는 조강특위까지 다시 가동하며 본격 당장하게 나선 장 대표를 멀리만 하긴 어려운 현실을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3: 다른 당원들로부터 선출되는 절차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전석이 사고 당역화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0: 다만 이런 강경 행보가 일반 국민에게는 아직 별다른 매력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공소 취소 논란까지 여당 악재 이슈가 잇따르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여전히 25% 내외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에 장 대표 거취 문제부터 당협위원장 당원 선출 검토 등 당 지지율 악재가 될 내부 갈등의 뇌관은 적잖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강성당원 구애와 이들을 위한 강경 행보가 일반 국민의 지지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는 것이 지지율로 증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정당 논란을 비롯한 내용은 당분간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9: 정부가 주택 공급 촉진 차원에서 금융권 대출을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출 증가분을 배분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립니다. 은행권의 대출 축소로 초래된 이른바 대출 오픈런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4: 올해 남은 기간 늘어날 신규 대출 여력은 30조 원 규모입니다. 8.13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에서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치가 2배 늘어난 결과입니다.
15: 3% 수준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이주비 소요, 잔금 소요에 대한 올해 말까지의 추정, 전망치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실거주 목적에 이주하시려는 분들의 불편함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 30조 원을 금융권에 어떻게 배분할지 협의하는 회의가 이번 주에 처음 열립니다. 금융위원회와

0: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배분 방식과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30조 원의 상당 부분은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발표 이후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주택 관련 대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대출 한도 축소로 빚어진 이른바 대출 오픈런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 일부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에는 숨통이 튈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대출 오픈런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출 수요가 폭증할 경우에 조기 소진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0: 총량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2: 총량 관리 자체를 안 한다라는 결정을 하기에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전반적인 가계부채의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30조 원으로 기존 아파트 매매 실수요자의 대출 부족 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매수자의 대출 한도에 매도자의 대출 상환분까지 고려하면 가능할 거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집단 대출과 각종 정책 대출의 비중이 쏠리면 기존 주택 매수자에게 돌아갈 여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3: 최태현 SK그룹 회장이 노수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를 결정한 배경엔 분할액 지급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 회장 측은 일부를 주식으로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노관장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9,440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나눠주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년 넘게 이어진 질긴 이혼 소송전을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1조 원 가까운 분할액을 마련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한 걸로 전해집니다. 법원이 전액 현금으로 주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가와 지배구조 영향을 우려해 주식 매각은 고려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현금과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노관장 측에 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주되 오를 경우엔 상승분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노관장 측은 법원 주문대로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최 회장 측은 기한에 임박해 재상고 사실을 언론에 알렸습니다. 판결 확정 직후부터 하루 1억 3천만 원, 막대한 지연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을 피하면서 재원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한 재상고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노관장의 기여도를 3분의 1로 인정하고 주가 상승분을 분할액에 반영한 것의 법리 문제 여부 등을 다툴 전망입니다. 그러면서도 분할액 지급 방식을 두고 노관장 측의 타협을 요구하는 일종의 협상을 병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3: 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서울 가양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이 오늘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서울 강서경찰서와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은 내일 정확한 발화 지점과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 감식을 이어갑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서울 가양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맨 위층에서 불이 났고 30대 아들과 뇌병변 장애인 60대 어머니가 베란다 아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6: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7: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경남 거제시 이룬면 지역에서 3시간 동안 135mm에 달하는 비가 내려 어젯밤 11시 17분 기준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거제시 이룬면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지역은 앞서 어젯밤 9시 12분에도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한 차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가뭄으로 몸살을 앓던 영남 지역에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광복절 연휴 동안 제법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2: 저수량이 8%에 불과했던 바짝 말라버린 저수지에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갈라져 거북이 등껍질처럼 변한 바닥도 빗물이 스며듭니다. 장마 기간은 물론 최근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가뭄 심각 단계까지 올랐던 영남지방.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가 논에 물을 댈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지만 때마침 내린 비에 농민도 한시를 놓습니다.
3: 하늘날 기분이죠. 어? 몇 개월로 비 안 오다가 여기 담비가 내니까 진짜 마음이 한 구석이 더 밝고 더 좋습니다.
2: 가수 농가도 내리는 비가 더없이 반갑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동안 미국 수출용 조생종배는 크기가 작아지고 수확량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배가 출하되는 추석과 가을을 앞두고 걱정이 컸지만 이번에 내린 비는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가 됐습니다.
4: 늦게 수확하는 배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양제를 아무리 주는 것보다 요 비가 오므려 해가지고 배 성숙 과정에서는 상당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까지 경남 지역에는 최대 200mm 비가 예보됐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온 영남 지역민들은 피해 없이 더 많은 비가 내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1: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많은 비로 현재까지 피해 접수가 139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도로 침수 52건을 비롯해 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77건,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10건 등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6건, 울산 5건, 부산 4건 등입니다. 호우로 42세대 60명의 주민이 마을 회관 등으로 일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후 7시 34분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0km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로 인한 지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9시 23분에도 인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도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바다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고 기압계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까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궂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어떤 날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한반도 남쪽 먼 해상.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29도에 육박합니다. 뜨거운 바다가 거대한 열대저기압 공장이 되면서 먼 남쪽 열대해상에서 태풍과 열대저압부가 연이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상륙해 소멸한 13호 태풍 돌핀과 일본을 관통한 뒤 약화한 15호 태풍 차놈, 이어 해상에서 생을 마감한 16호 페이러우와 17호 태풍 낭카까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다발성 태풍들이 한반도 주변 기압계를 심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 퍼올린 막대한 양의 열대 수증기가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부딪히면 한반도 상공에 거대한 대기 불안정 통로가 형성됩니다. 태풍은 비껴갔지만 남은 비구름이 한반도로 밀려들어 곳곳에서 국지성 기습호우로 이어지는 겁니다.

0: 먼 남쪽 해상에서 태풍과 열대저압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무척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수증기를 품고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1: 비가 그친 이후도 문제입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호우를 쏟은 뒤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에 축적되고 다시 기압계가 재정비되면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재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보통 태풍이 북상하면 주변 기압계가 심하게 흔들렸다가 다시 재정비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최근 태풍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연휴 뒤에는 흔들렸던 기압계가 조금씩 다시 정상을 되찾으며 폭염과 열대야, 소낙성 강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따라서 광복절 연휴가 끝난 뒤엔 다시 찜통더위와 강한 소나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 강원 영월군에서 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축대를 들이받고 뒤집혀 운전자와 승객 18명이 구조됐습니다. 전남 광주에서는 차량이 음식점으로 돌진해 6명이 다쳤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최도희 기자입니다.
4: 오른쪽으로 넘어진 버스 안, 구조대원들이 힘을 모아 갇혀있는 승객들을 빼냅니다.
5: 네, 좀만 더 올릴게요.
6: 다 됐어.
5: 같이 올려주세요.
4: 강원 영월군에서 주행하던 관광버스가 축대를 들이받고는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탄 18명 가운데 2명이 팔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16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는데 소방당국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낙하물 제거 작업을 하던 도로관리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앞쪽이 찌그러진 차량에서 구조대원들이 탑승자를 조심스레 부축해 꺼냅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산 분기점 인근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50대 운전자와 동승자 두 사람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를 추월하려고 버스 전용 차로로 끼어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동구 산수시장에서는 70대 추정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운전한 남성과 식당에 있던 손님 등 6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3: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부산시 부산 진구 부암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아파트 단지의 첫 8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서울 경기 순회 경선 당원 투표에서 접전 끝에 정청래 후보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경기 수원에 이어 고향 킨텍스에서 합동 연설회를 연 뒤 서울 경기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집계한 결과 김민석 후보가 득표율 46.6%로 66%로 정청래 후보 46.28%에 불과 0.38%포인트 차이로 앞섰고 송영길 후보의 득표율은 7.06%였습니다. 지역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김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박빙 승부 속에 49.91%를 기록하며 호남권 압승 뒤 확보한 과반에서 다시 절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41.51%로 두 후보의 누적 격차는 8.4%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권리당원을 제외한 대의원과 당대표 선거 합산에 30%를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오늘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됩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0: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여보, 회사 그만뒀다면서.
2: 미안해, 그렇게 됐네.
1: 아니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술 한잔 받아요.
2: 그래, 고마워. 당신밖에 없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먼저 호우 관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해안 중심으로 계속해서

0: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경남 거제시 일운면에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또 제주 서귀포시 동부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호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호우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비구름이 전남 광주 목포와 해남 등 서해안 쪽에서 머물며 극한 호우를 쏟아내더니 오후부터는 경남 남해안으로 옮겨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남에 최대 150mm까지 많은 비를 쏟아낼 걸로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1: 새벽에 강해진 비구름은 전남 광주 서해안과 남해안에 머물렀습니다. 새벽 6시쯤 목포에서 시간당 66mm를 넘어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더니 아침 7시 20분쯤 해남에, 오전 9시 30분쯤에는 영암에 재난 문자가 잇따라 보내졌습니다. 전국을 비구름이 뒤덮었지만 유달리 이들 지역에만 송곳 폭우를 쏟아낸 겁니다. 만 하루 동안 누적 강수량이 150에서 200mm에 달했습니다. 오후에는 비구름이 경남 남해안으로 옮겨갔습니다. 다천, 거제, 통영, 고성 등 역시 바다와 맞닿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를 뿌렸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메마른 영남. 오후까지 사천은 누적 강수량 250mm 안팎이었지만 같은 경남이어도 양산은 40mm에 못 미칠 정도로 편차가 컸습니다. 경북 지역은 10에서 20mm에 불과해 해갈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서쪽의 저기압과 동쪽 고기압 사이에서 생겨난 강한 하층 제트를 타고 유입된 수증기가 해안선에 부딪혀 비를 국지적으로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2: 특히 해안의 지형의 영향으로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요.
1: 밤사이에도 비구름은 내륙으로 깊게 올라오지 못하고 부산, 울산 등 경남 남해안으로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일부 피해를 낳기도 했지만 영남에는 기다리던 단비가 된 이번 호우는 연휴 마지막 날 오후에 대부분 그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0: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YTN 제보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한 캠핑장의 모습입니다. 쉴새 없이 빗줄기가 쏟아지고 캠핑장 바닥이 흙탕물로 가득 들어찼는데요. 제보자는 캠핑장 텐트 아래로 물이 들어와 밖으로 나가보니 발목까지 물이 찬 상황이었다며 빗줄기 세기에 따라 물이 차올랐다가 빠지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남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도로 모습입니다. 온통 흙탕물에 잠긴 모습인데 도로 가운데 놓인 순찰차도 바퀴까지 물이 들어찬 상황입니다. 역시 새벽 1시 반쯤 거제시 일운면에서 찍힌 도로 이 상황인데요. 비탈길을 따라 산 쪽에서 흙탕물이 쉴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고 유속도 상당히 빨라 보입니다. 도로 복판에는 산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돌들도 가득한 상황인데요. 남해안 지역에 집중된 호우로 경남 거제시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이어서 거제시 일운면 아파트 인근에서 찍힌 화면입니다. 아파트 뒷산에서 거센 물줄기가 도로를 향해 쉴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상당수 차량이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불과 1시간 사이 빠르게 물이 불어났고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대부분 차량이 물에 잠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에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엄청난 비가 쏟아진 목포에는 피해가 집중됐는데 여기저기 주민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지원 기자입니다.
3: 건물 내에 흙탕물이 들어찼습니다. 다름 아닌 대학교 강의실. 새벽 한때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연구실과 실험실 자재는 흠뻑 젖었고 건물 누전까지 우려됐습니다. 목포 유달산 자락에 내린 빗물이 한 줄기로 합쳐져 학교 건물로 쏟아진 상황. 우수관 분리 등 배수시설 개선을 수없이 요구했지만 목포시는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4: 유달산에 있는 모든 우수들이 학교로 써야 돼요. 밖으로 빼달라. 네. 관로 자체를 학교로, 학교는 학교 꽃 처리하기도 바쁜데. 네. 지금 목포시에서는 예상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0: 해주는 거예요.
1: 골목길에 무릎까지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새벽 시간 목포 도심은 곳곳이 잠겼습니다. 수압을 못 버틴 하수구는 튀어오르고 승용차는 물살을 헤집고 지나갑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 차량, 바퀴까지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방에 물이 새고 있다고 신고한 어르신, 휠체어에 앉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은 이번에도 잠겼습니다. 자동차 중고차 단지 앞, 밀물때 비가 오면 매번 하천이 역류하는데 역시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2: 이게 역류가 되더라고요. 예, 그럼 도로로 이게 한강이 돼요.
3: 도로. 아, 매번 그러는 곳이군요.
2: 네, 매번 그래요. 시에서도 이렇게 뭐 비용 마련해서 예산을 해서 한다는데 벌써 한 수십 년 됐네요.
1: 66.4mm, 8월 시간당 역대 최고 기록 폭우가 쏟아진 목포. 새벽녘 바다에서 밀려온 짙은 비구름에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4: 강원 영월군에서 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축대를 들이받고 뒤집혀 운전자와 승객 18명이 구조됐습니다. 전남 광주에서는 차량이 음식점으로 돌진해 6명이 다쳤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최두희 기자입니다.
5: 오른쪽으로 넘어진 버스 안 구조대원들이 힘을 모아 갇혀있는 승객들을 빼냅니다.
6: 네, 좀만 더 올릴게요.
7: 아, 됐어. 같이 올려주세요.
5: 강원 영월군에서 주행하던 관광버스가 축대를 들이받고는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탄 18명 가운데 2명이 팔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16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는데 소방당국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낙하물 제거 작업을 하던 도로관리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앞쪽이 찌그러진 차량에서 구조대원들이 탑승자를 조심스레 부축해 꺼냅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산 분기점 인근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50대 운전자와 동승자 두 사람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를 추월하려고 버스 전용 차로로 끼어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동구 산수시장에서는 70대 추정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운전한 남성과 식당에 있던 손님 등 6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네,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는 매일 당신 궁금합니다. 나는 매일 당신 그립습니다. 방금 전에 당신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경남 거제 장평동과 이룬면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8분 기준 거제 장평동 일대에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져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앞서 경남 거제 이룬면에도 시간당 100mm 이상의 호우가 기록됐습니다.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는 1시간 사이 100mm 이상의 빗줄기가 관측될 때 발송됩니다. 기상청은 하천 계곡이나 건물 지하 등 침수 위험시설에서 즉시 대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거제시 전역에 있는 시민분들께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 및 하천 범람 등 위험요소에 대비해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0: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동저 수재 원료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인근 주민들은 즉시 고지대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부산 경찰은 폭우로 인해 교량과 지하차도 등 8곳을 통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천과 밀접해 침수 우려가 있는 세병교와 연안교, 수영구가 통제됐고, 그 밖에 교량 1, 2 지하차도, 초량 1, 2 지하차도, 진시장 지하차도, 무곡 지하차도가 현재 통제 중에 있습니다. 네,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YTN 제보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남 거제시 이룬면에 있는 아파트에서 찍힌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파트 현관 1층까지 물이 찼고 반지하 주차장 역시 흙탕물이 차오르는 모습인데요. 제보자는 폭우로 차량 침수가 우려되니 이동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고 설명했는데 외부 도로 역시 침수돼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역시 경남 거제시 이룬면의 한 캠핑장의 모습입니다. 쉴새 없이 빗줄기가 쏟아지고 캠핑장 바닥이 흙탕물로 가득 들어찼는데요. 제보자는 캠핑장 텐트 아래로 물이 들어와 밖으로 나가보니 발목까지 물이 찬 상황이었다며 빗줄기 세기에 따라 물이 차올랐다 빠지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룬면 아파트 인근에서 찍힌 화면입니다. 아파트 뒷산에서 거센 물줄기가 도로를 향해 쉴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수 차량이 물에 잠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불과 1시간 사이에 빠르게 물이 불어찼고,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대부분의 차량이 물에 잠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에 밤사이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엄청난 비가 쏟아진 목포에는 피해가 집중됐는데 여기저기 주민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건물 내에 흙탕물이 들어찼습니다. 다름 아닌 대학교 강의실. 새벽 한때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연구실과 실험실 자재는 흠뻑 젖었고 건물 누전까지 우려됐습니다. 목포 유달산 자락에 내린 빗물이 한 줄기로 합쳐져 학교 건물로 쏟아진 상황. 우수관 분리 등 배수시설 개설을 수없이 요구했지만 목포시는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2: 유달산에 있는 모든 우수들이 학교로 쏟아져요. 밖으로 빼달라. 관로 자체를 학교는 학교꽃 처리하기도 바쁜데 지금 목포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안 해주는 거예요.
1: 골목길에 무릎까지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새벽 시간 목포 도심은 곳곳이 잠겼습니다. 수압을 못 버틴 하수구는 튀어오르고 승용차는 물살을 헤집고 지나갑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 차량 바퀴까지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방에 물이 새고 있다고 신고한 어르신, 휠체어에 앉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은 이번에도 잠겼습니다. 자동차 중고차 단지 앞. 밀물때 비가 오면 매번 하천이 역류하는데 역시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3: 역류가 되더라고요. 예, 그럼 도로로 이게 한강이 돼요. 도로.
4: 매번 그러는 곳이군요.
3: 네, 매번 그래요. 시에서도 이렇게 뭐 비용 마련해서 예산을 해서 한다는데 벌써 한 수십 년 됐네요.
1: 66.4mm, 8월 시간당 역대 최고 기록 폭우가 쏟아진 목포. 새벽녘 바다에서 밀려온 짙은 비구름에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0: 가뭄으로 몸살을 앓던 영남 지역에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광복절 연휴 동안 제법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5: 저수량이 8%에 불과했던 바짝 말라버린 저수지에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갈라져 거북이 등껍질처럼 변한 바닥도 빗물이 스며듭니다. 장마 기간은 물론 최근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가뭄 심각 단계까지 올랐던 영남지방.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가 논에 물을 댈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지만 때마침 내린 비에 농민도 한시를 놓습니다.
6: 하늘날 기분이죠. 몇 개월로 비안 오다가 여기가 단비가 내니까 진짜 마음이 한구석이 더 밝고 더 좋습니다.
5: 가수 농가도 내리

0: 비가 더없이 반갑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동안 미국 수출용 조생종배는 크기가 작아지고 수확량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배가 출하되는 추석과 가을을 앞두고 걱정이 컸지만 이번에 내린 비는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가 됐습니다.
1: 늦게 수확하는 배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양제를 아무리 주는 것보다 요 비가 오물 해가지고 배 성숙 과정에서는 상당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까지 경남 지역에는 최대 200mm 비가 예보됐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온 영남 지역민들은 피해 없이 더 많은 비가 내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현재 서울과 달리 경남 남해안과 부산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시간당 최대 100mm의 극한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승민 캐스터, 현재 비가 가장 많이 내리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5: 네, 경남 거제입니다. 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새벽 4시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내린 양만 해도 300mm가 넘습니다. 그 밖에 경남과 부산, 제주도에도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이 지역들에는 호우 긴급재난 문자나 그보다 높은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과 제주도, 부산과 전남, 광양, 울산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10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 광주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인 가운데 어제 창원과 남해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거제에는 오늘 새벽 2시 20분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앞으로 부산과 경남 남해안 많은 곳에는 250mm 이상, 울산에도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제주 산간과 경남 내륙에도 1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남지방과 제주도의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와 호남 지방은 오전이면 모두 비가 그치겠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 이번 주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0: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경남 거제 일부 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하는 재난물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2: 네, 경남 거제 장평동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8분 기준 경남 거제 장평동에 1시 32분에는 거제 이륜면에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 사이 100mm 이상의 빗줄기가 관측될 때 발송됩니다. 새벽 3시 반 기준 거제 장평동에는 3시간 동안 300mm 넘는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또 조금 전인 새벽 3시 42분 부산시 강서구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려 이 지역에도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같은 남해안의 집중호우로 거제, 통영 등 일부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지자체도 대처에 나섰죠?
2: 네, 그렇습니다. 거제시는 재난문자를 보내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에 대비해 안전지역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연천 등 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통제됐고요. 일부 도로변 침수와 잔해물이 쏟아진 곳에 도로도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동 저수지에 원류 위험이 커진 만큼 인근 주민은 고지대로 대피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새벽 3시 반 기준으로 구천댐과 연초댐에서 자연방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하천에서 대피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부산에서도 교량과 지하차도의 출입이 긴급 통제됐습니다. 교량과 지하차도 등 8곳이 현재 통제 중인데요. 출입이 통제된 곳은 새벽교와 연안교, 수영교, 초량 1, 2 지하차도와 진시장 지하차도, 무곡 지하차도 등입니다. 기록적 폭우로 곳곳이 침수된 만큼 피해 상황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주민은 재난문자를 반드시 확인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1: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극한 호우가 내린 거제시 이륜면에서는 도로가 침수되고 산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등 YTN의 피해 제보도 이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밤사이 피해 제보가 잇따랐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경남 거제시 이륜면에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된 건 오늘 새벽 1시 32분입니다. 이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 사이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관측될 때 발송되는데요. 이 무렵부터 YTN에도 거제시 이륜면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이 제보 영상 보면서 당시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영상은 이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경남 거제시 이륜면에 있는 캠핑장인데 이 바닥이 온통 흙탕물 천지입니다. 이 제보자는 텐트 바깥으로 나가보니 발목까지 물이 들어찬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제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새벽 1시쯤 역시 이륜면에 있는 도로 모습입니다. 이 도로가 흙탕물로 가득 차 차선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이 도로를 가로질러 서 있는 순찰차도 바퀴까지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이 다음 제보 영상 보실까요? 이번엔 새벽 9시쯤 이륜면에 있는 아파트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이 아파트 1층 공동현관까지 물이 들어차서 일부 주민들이 물을 퍼내는 듯한 모습도 볼수 있었고요. 이 아파트 단지 전체적으로 물에 잠기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제보자는 주차장 역시 물이 차오르며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 외부 도로 역시 물에 잠긴 상황이다. 이동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1: 산사태 경보도 발령됐었죠?
3: 네, 맞습니다. 호우로 산사태 경보도 발령되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우려된다는 제보 접수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새벽 1시쯤 경남 거제시 이륜면에서 찍힌 도로 상황입니다. 당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저희 취재진이 거제 곳곳에 CCTV를 살펴보다가 발견한 곳인데요. 이 불과 2, 30분 사이 도로에 물이 상당히 불어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로에는 산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돌들이 가득하고 흙탕물이 흐르는 속도도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제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비슷한 시각 마찬가지 경남 거제시 이륜면에 있는 아파트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아파트 뒷산에서 거센 물줄기가 도로를 향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상당수 차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 제보자는 불과 1시간 정도 만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0: 사태가 난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보시는 제보 영상입니다. 이 새벽 2시 20분쯤 이륙면에 있는 산에서 촬영된 모습입니다. 이 제보자는 비가 많이 와서 바깥으로 나가보니 산에서 떠내려온 물과 흙으로 도로가 잠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도로가 침수되며 다른 곳으로 미처 대피하지도 못하고 일단 숙소에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거센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난방송에 귀 기울이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함께한 시간들이 자꾸 생각나.
1: 네가 알던 나는 여전히 여기 있나 봐.
0: 너의 목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경남 거제 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지자체도 주민들에게 안전지역 대피를 권고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며 대응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현재 호우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경남 거제 장평동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새벽 1시 58분 기준 경남 거제 장평동에 1시 32분에는 거제 이룬면에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 사이 100mm 이상의 빗줄기가 관측될 때 발송됩니다. 새벽 4시 20분 기준 거제 장평동에는 3시간 동안 330mm가 넘는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부산에도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벽 3시 42분에는 부산시 강서구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려 역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 통영 등 지역에 산사태 경고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0: 네, 지자체도 대응에 나섰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거제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문자를 보내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에 대비해 안전지역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월천과 서정천 등 일부 하천이 범람하면서 시도 주변 주민들에게 외출을 금지하고 건물 내 안전지역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거제시는 문동 저수지의 원료 위험이 커진 만큼 인근 주민에게 고지대로 대피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부산에서도 교량과 지하차도의 출입이 긴급 통제됐습니다. 새변교와 연안교, 수영교, 초량 1, 2 지하차도와 진시장 지하차도, 무곡 지하차도 등 모두 8곳입니다. 기록적 폭우로 곳곳이 침수되고 있는 만큼 피해 상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주민은 재난문자를 반드시 확인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0: 네,처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곳곳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극한 호우가 내린 거제시 이룬면에서는 도로가 침수되고 산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등 YTN의 피해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1: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밤사이 피해 제보가 잇따랐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경남 거제시 이룬면에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된 건 오늘 새벽 1시 32분입니다. 이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 사이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관측될 때 발송됩니다. 이 무렵부터 YTN에도 거제시 이룬면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 제보가 여럿 이어졌습니다. 이 제보 영상 보면서 당시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보 영상을 보시면 이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경남 거제시 이룬면에 있는 캠핑장의 모습인데 이 바닥이 온통 흙탕물입니다. 제보자는 텐트 바깥으로 나가보니 발목까지 물이 들어찬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제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새벽 1시쯤부터 역시 이룬면에 있는 도로 모습입니다. 이 도로가 흙탕물로 가득 차 차선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이 도로를 가로질러 서 있는 순찰차도 바퀴까지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는 새벽 2시쯤 이룬면에 있는 아파트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이 아파트 1층 공동현관까지 물이 들어차서 일부 주민들이 물을 퍼내는 듯한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아파트 단지 전체적으로 물에 잠기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제보자는 주차장 역시 물이 차오르며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설명했는데 외부 도로 역시 물에 잠긴 상황이라 그마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0: 네, 또 산사태 경보도 발령됐었죠?
3: 네, 맞습니다. 호우로 산사태 경보도 발령되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우려된다는 제보도 접수됐습니다. 제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새벽 1시쯤 경남 거제시 이룬면에 찍힌 도로 상황입니다. 당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저희 취재진이 거제 곳곳에 CCTV를 살펴보다가 발견한 곳인데요. 이 불과 2, 30분 사이 도로에 물이 상당히 불어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산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돌들이 가득하고 흙탕물이 흐르는 속도도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이 비슷한 시각 이룬면에 있는 아파트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 아파트 뒷산에서 거센 물줄기가 도로를 향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이 상당수 차량이 물에 잠긴 상황입니다. 이 제보자는 불과 1시간 정도 만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산사태가 난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제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새벽 2시 20분쯤인데요. 이룬면에 있는 산에서 촬영된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비가 많이 와서 바깥으로 나와보니 산에서 떠내려온 물과 흙으로 도로가 잠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가 침수되며 다른 곳으로 대피하지도 못하고 일단 숙소에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거센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난방송에 귀 기울이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0: 전남 광주 지역에도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 특히 짧은 시간 엄청난 비가 쏟아진 목포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여기저기 주민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건물 내에 흙탕물이 들어찼습니다. 다름 아닌 대학교 강의실. 새벽 한때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연구실과 실험실 자재는 흠뻑 젖었고 건물 누전까지 우려됐습니다. 목포 유달산 자락에 내린 빗물이 한 줄기로 합쳐져 학교 건물로 쏟아진 상황. 우수관 분리 등 배수시설 개설을 수없이 요구했지만 목포시는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5: 유달산에 있는 모든 우수들이 학교로 쏟아져요. 밖으로 빼달라. 네. 관로 자체를 학교로, 학교는 학교 꽃 처리하기도 바쁜데.
6: 예.
5: 지금 목포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안 해주는 거예요.
4: 골목길에 무릎까지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새벽 시간 목포 도심은 곳곳이 잠겼습니다. 수압을 못 버틴 하수구는 튀어오르고 승용차는 물살을 헤집고 지나갑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 차량, 바퀴까지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방에 물이 새고 있다고 신고한 어르신, 휠체어에 앉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은 이번에도 잠겼습니다. 자동차 중고차 단지 앞, 밀물 때 비가 오면 매번 하천이 역류하는데 역시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7: 이제 역류가 되더라고요. 예, 그럼 도로로 이게 한강이 돼요.
6: 아, 매번 그러는 곳이군요.
7: 네, 매번 그래요. 시에서도 이렇게 뭐 비용 마련해서 예산을 해서 한다는데 벌써 한 수십 년 됐네요.
4: 66.4mm, 8월 시간당 역대 최고 기록 폭우가 쏟아진 목포. 새벽녘 바다에서 밀려온 짙은 비구름에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0: 네,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었지만 가뭄으로 몸살을 앓던 영남 지역에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1: 광복절 연휴 동안 제법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2: 저수량이 8%에 불과했던 바짝 말라버린 저수지에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갈라져 거북이 등껍질처럼 변한 바닥도 빗물이 스며듭니다. 장마 기간은 물론 최근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가뭄 심각 단계까지 올랐던 영남지방.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가 논에 물을 댈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지만 때마침 내린 비에 농민도 한시를 놓습니다.
3: 하늘 날 기분이죠. 몇 개월로 비 안 오다가 이렇게 단비가 내니까 진짜 마음이 한 구석이 더 밝고 더 좋습니다.
2: 가수 농가도 내리는 비가 더없이 반갑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동안 미국 수출용 조생종배는 크기가 작아지고 수확량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배가 출하되는 추석과 가을을 앞두고 걱정이 컸지만 이번에 내린 비는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가 됐습니다.
4: 늦게 수확하는 배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양제를 아무리 주는 것보다 요 비가 오므려 해가지고 배 성숙 과정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까지 경남 지역에는 최대 200mm 비가 예보됐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온 영남 지역민들은 피해 없이 더 많은 비가 내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0: 강원 영월군에서 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축대를 들이받고 뒤집혀 운전자와 승객 18명이 구조됐습니다.
1: 전남 광주에서는 차량이 음식점으로 돌진해 6명이 다쳤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오른쪽으로 넘어진 버스 안 구조대원들이 힘을 모아 갇혀있는 승객들을 빼냅니다.
6: 좀만 더 올릴게요.
7: 다 됐어.
6: 같이 올릴게요.
5: 강원 영월군에서 주행하던 관광버스가 축대를 들이받고는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탄 18명 가운데 2명이 팔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16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는데 소방당국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낙하물 제거 작업을 하던 도로관리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앞쪽이 찌그러진 차량에서 구조대원들이 탑승자를 조심스레 부축해 꺼냅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산 분기점 인근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50대 운전자와 동승자 두 사람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를 추월하려고 버스 전용 차로로 끼어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동구 산수시장에서는 70대 추정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운전한 남성과 식당에 있던 손님 등 6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서울 경기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누적 득표율 합산에서도 김 후보가 8.4%포인트 격차로 1위를 수성했는데 최종 결과는 오늘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 등을 합산해 발표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8: 민주당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서울 경기 지역 승자는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2위 정청래 후보에 0.38%포인트 앞서면서 신승을 거뒀습니다.
9: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14만 7,038표,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14만 8,245표입니다.
8: 경기 서울을 끝으로 마무리된 전국 순회 경선 전체 합산 결과도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득표율 49.91%로 거의 절반의 표를 확보, 정청래 후보에 8.4%포인트 앞섰습니다. 당대표 후보자들은 전국 순회 경선 마지막 날에 걸맞게 서로에 대한 공격보다 자신의 비전을 얘기하며 한 표를 호소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10: 정권 재창출도 판을

0: 만들겠습니다. 김민석이 판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총선과 대선까지 이겨내는 거대한 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만든 우리들 똘똘 뭉쳐 총선 승리, 대선 승리하는 길에 정청래가 앞장서겠습니다. 청춘들이 민주당에 모여서 그들의 꿈과 미래를 노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그 바탕이 되겠습니다. 송영길이 하겠습니다.
1: 다만 후보자들 간 은근한 견제와 신경전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0: 이번에 우리는 질 수 없는 선거를 졌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명 반명 입에 올리는 자가 반명이고 분열 분열 입에 올리는 자가 분열주의자입니다.
1: 경기 서울 순회 경선을 마지막으로 권리당원 표심은 모두 확인됐습니다. 30% 비중의 국민 여론조사 등을 앞산해 결정되는 당대표 당선인은 전국 당원대회가 열리는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인미의 김영호 최고위원 후보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지도부를 위해 김용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달라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두 후보는 어제 서울과 경기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된 뒤 SNS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투표 결과로 친청계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당선권에 든 반면 김용 후보가 6위로 밀려나면서 친청계의 최고위원 과반수 차지가 유력해지자 대의원 투표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파 갈등이 두드러진 민주당 지도부 선거 과정에선 경쟁 후보를 향한 의혹 제기도 난무했습니다. 경쟁자 징계를 거론하는가 하면 실제 고발전으로까지 치달으면서 누가 당선돼도 계파 갈등을 수습하는 게 당장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경선 초반 김민석 후보가 띄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은 당내 계파 간 공방전에 불을 지폈습니다.
4: 반면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입니다. 이 3자 연합의 핵심들이 온갖 궤변과 왜곡으로 당과 정부와 대통령을 흔드는 것을 막아야
3: 경쟁자 정청래 후보가 근거를 대라고 맞선 데 이어 최고위원 후보들과 현직 지도부까지 친청, 친명계로 쪼개져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5: 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자랑스러운 민주당 70년 역사바 사회비 종교 집단의 정치 노름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3: 경선 막바지에 이르러선 정 후보 쪽이 의혹 폭로전을 이끌었습니다. 김 후보를 돕는 전진숙 의원이 지역에서 전화방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녹취까지 배포하자 김 후보 측은 기획한 거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7: 극단적인 반명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후보님 캠프의 일원으로서 전화를 해서 그 상황을 유도했다고 해요.
8: 자발적 자원봉사자가 그 당원 명부는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요?
7: 자, 30초
8: 누가 주지 않았을까요?
3: 문제는 이 의혹들이 설전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에 대해 징계 검토를 줄곧 예고해왔고
9: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일단 윤리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이 했으면 윤리심판으로 제소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되고
3: 불법 선거운동 의혹은 당 선관위의 기각결정과 별개로 이미 당사자 간 고발전으로 번졌습니다. 김 후보 측이 막판에 제기한 정 후보 지지자의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선 당 선관위가 제명 제소를 의결하면서 당사자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 모두 누가 당선돼도 서로 돕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선거 이후 당내 갈등 봉합은 새로운 지도부의 큰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새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민주당의 첫 지도체제 변화인데요.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이 대통령을 가장 잘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새 지도부와 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은 전당대회 순회 경선 내내 친명을 넘어 찐명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저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잘 맞는다, 국정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친명계와 친천계로 나뉘어 설전을 벌이면서도 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1: 누가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을 거냐의 경쟁입니다. 지금 가장 외롭고 힘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12: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대통령 레임덕이 옵니까?
13: 당과의 의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김민석이 아니라 정청래가 지킬 것입니다.
14: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도울 것인가 흔들 것인가, 전대의 본질이고 선택의 본질입니다.
10: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새 지도부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지도체제 변화입니다. 이 때문에 새 후보 모두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당권주자들이 이재명 정부 성공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전당대회 막판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15: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정청래가 필요합니다.
16: 중간층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 늘어간 지 무슨 핵심 층이 돌려서 이렇게 지지가 늘어갑니까? 이런 돌팔이 진단을 하기 위해서
17: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빠지면 그건 코어라고 볼 수가 없죠. 단결과 확장을 동시에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님 이후 우리의 노선이었고,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우리 당 지지율을 10에서 15% 올리고.
10: 정 후보는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고 개혁 성과를 앞세우자는 데 방점을 찍었고, 김민석, 송영기 후보는 중도층 확장에 주력하며 안정적인 국정 지원을 강조하고 나선 셈입니다. 당대표가 누가 되냐에 따라 여당 지도부의 색깔은 물론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달라질 거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 2년차 당정, 당청 관계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8: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월 17일 대체공휴일 새벽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벽 5시 뉴스 앤 뮤직 스페셜 박규빈입니다. 유난히 뜨거운 한여름의 열기도 이제는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죠. 더욱이 이 새벽은 살짝 서늘함마저도 느껴지는데요. 남들보다 조금 일찍 깨어서 맞이하는 이 시간은 아무래도 좀 한적하죠. 오늘 하루는 서두르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편안하게 쉬어가시기를 바랍니다.

8월 17일 월요일 5시 뉴스 앤 뮤직 스페셜 첫 곡은 Once Upon a Dream 파페라 가수 정세훈의 노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이 제81주년 광복절이었고요. 오늘은 광복절 대체 공휴일입니다. 월요일이 휴일이면 마음에 좀 부담이 적죠. 일상의 선물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광복절에 태극기를 개양한 마음으로 하루 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순국소녀를 생각하며 보내면 좋겠습니다. 사실 매 순간 생각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감사함인데 일상에 파묻혀 살다 보면 그러지를 못하죠. 오늘까지 광복절 연휴인데요. 나라 없던 시절에 독립을 위해 애쓴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임형주 천 개의 바람이 되어 듀엣토 소월에게 묻기를 두 곡 듣겠습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임형주의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이어서 듀엣토의 소월에게 묻기를 듣고 왔습니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실시간 듣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들려드린 음악은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키쿠지로의 여름 OST입니다. Summer, 위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센과 추이로의 행방불명 OST입니다. 또다시 두 곡 이어갑니다.

두곡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키쿠지로의 여름 OST입니다. Summer, 위 프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방금 들으신 곡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죠. 또다시 히사시조의 음악이었습니다. 5시 뉴스앤뮤직 스페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성민 편곡 아리랑 노브스 콰르텟 연주, 강원도 아리랑 나윤선 노래, 고향의 봄 오리엔탱고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5시 뉴스앤뮤직 스페셜 마치겠습니다. 6시 뉴스앤뮤직 스페셜로 다시 옵니다. 박규빈입니다.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0: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경남 거제 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터미널과 주요 도로도 침수되면서 버스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현재 호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4: 네, 경남 거제 장평동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새벽 1시 58분 기준 경남 거제 장평동에 또 1시 32분에는 거제 이륜면에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 사이 100mm 이상의 빗줄기가 관측될 때 발송이 됩니다. 통영에도 극한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새벽 5시 32분에 통영 도천동을 포함한 21곳에 마찬가지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는 건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3시 42분에 부산시 강서구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려 역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고요. 이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 통영 등 이 경남 지역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2: 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대응에 나섰다고요?
4: 네, 맞습니다. 거제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문자를 보내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에 대비해 안전지역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월천과 서정천 등 일부 하천이 범람하면서 시도 주변 주민들에게 외출을 금지하고 건물 내 안전지역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거제시는 문동 저수지의 원류 위험이 커진 만큼 인근 주민에게 고지대로 대피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도로를 집어삼킨 물폭탄에 버스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주요 도로와 터미널이 침수돼 현재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렸습니다. 시는 이후 복구 상황에 따라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호우경보가 내려진 부산에서도 교량과 지하차도의 출입이 긴급 통제됐습니다. 세병교와 연안교, 수영교, 초량 1, 2 지하차도와 진시장 지하차도, 무곡 지하차도 등 모두 8곳입니다. 이 기록적 폭우로 곳곳이 침수되는 만큼 피해 상황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추맹기입니다.
2: 네, 들으신 것처럼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3: 특히 극한 호우가 내린 거제시 이륜면에서는 도로가 침수되고 산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등 YTN의 피해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지금도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죠?
5: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남 거제시 이륜면을 시작으로 이어진 침수 피해 제보가 지금도 활발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당 100mm 이상의 호우가 관측되며 재난성 호우 긴급문

0: 숫자가 발송된 거제시 이룬면과 장평동, 연초면 등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제보 영상 보면서 당시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보 영상, 이 새벽 2시 40분쯤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초등학교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 학교 인근 도로가 온통 물에 잠겼고 물이 넘쳐서 학교 안도 침수된 상황입니다. 운동장은 물론 교실과 교무실까지도 흙탕물이 가득한데요. 학교 관계자는 장평동에 내린 극한호우로 피해가 걱정돼 새벽에 학교에 나왔더니 이 같은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새벽 4시 반쯤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도로 상황입니다. 이 도로가 온통 흙탕물에 잠겼는데 이 도로 가운데를 보시면 차량 한 대가 헤드라이트가 켜진 채 오도가도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이 제보자는 차량이 도로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물이 갑자기 불어난 탓에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새벽 2시쯤 이룬면에 있는 아파트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이 아파트 1층 공동현관까지 물이 들어차서 일부 주민들이 물을 퍼내는 듯한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이 아파트 단지 전체적으로 물에 잠기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제보자는 주차장 역시 물이 차오르며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설명했는데 외부 도로 역시 물에 잠긴 상황이라 이동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1: 네, 또 산사태 경보도 발령됐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이 극한 호우로 산사태 경보까지 발령되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우려된다는 제보 역시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첫 번째 영상 새벽 1시쯤 경남 거제시 이룬면에서 찍힌 도로 상황입니다. 이 당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저희 취재진이 거제 곳곳에 CCTV를 살펴보다가 발견했는데요. 이 불과 2, 30분 만에 도로에 물이 상당히 불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로에는 산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돌들이 가득하고 흙탕물이 흐르는 속도 역시 상당히 빠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비슷한 시각 이룬면에 있는 아파트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 아파트 뒷산에서 거센 물줄기가 도로를 향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이 상당수 차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제보자는 불과 1시간 정도 만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산사태가 난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제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새벽 2시 20분쯤 이룬면에 있는 산에서 촬영된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비가 많이 와서 바깥으로 나와보니 산에서 떠내려온 물과 흙으로 도로가 잠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처럼 도로가 침수되며 다른 곳으로 대피하지도 못하고 일단 숙소에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거센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난방송에 귀 기울이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1: 네, 그리고 전남 광주 지역에도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 특히 짧은 시간 엄청난 비가 쏟아진 목포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여기저기 주민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건물 내에 흙탕물이 들어섰습니다. 다름 아닌 대학교 강의실. 새벽 한때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연구실과 실험실 자재는 흠뻑 젖었고 건물 누전까지 우려됐습니다. 목포 유달산 자락에 내린 빗물이 한 줄기로 합쳐져 학교 건물로 쏟아진 상황. 우수관, 분리 등 배수시설 개설을 수없이 요구했지만 목포시는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4: 유달산에 있는 모든 우수들이 학교로 쏟아져요. 밖으로 빼달라. 네. 관로 자체를 학교로, 학교는 학교꽃 처리하기도 바쁜데.
5: 예.
4: 지금 목포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안 해주는 거예요.
3: 골목길에 무릎까지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새벽 시간 목포 도심은 곳곳이 잠겼습니다. 수압을 못 버틴 하수구는 튀어오르고 승용차는 물살을 헤집고 지나갑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 차량, 바퀴까지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방에 물이 새고 있다고 신고한 어르신, 휠체어에 앉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은 이번에도 잠겼습니다. 자동차 중고차 단지 앞. 밀물때 비가 오면 매번 하천이 역류하는데 역시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6: 이제 역류가 되더라고요. 예, 그럼 도로로 이게 한강이 돼요.
5: 도로. 아, 매번 그러는 곳이군요.
6: 네, 매번 그래요. 시에서도 이렇게 뭐 비용 마련해서 예산을 해서 한다는데 벌써 한 수십 년 됐네요.
3: 66.4mm, 8월 시간당 역대 최고 기록 폭우가 쏟아진 목포. 새벽녘 바다

0: 해에서 밀려온 짙은 비구름에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1: 네, 어제는 전남 서해안 쪽에 극한 호우가 집중됐는데 오늘 새벽에는 경남 남해안으로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2: 광복절 연휴 사흘 내내 남해안에 비가 집중된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날씨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명예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자 먼저 밤 사이에 비가 집중된 곳이 어디고 또 얼마나 내렸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3: 예, 비의 중심이 지금 현재 호남 지역에서 경남 지역으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목포, 해남, 영암 등에서 전남 서남부 지방에 시간당 5, 60mm의 그 강한 비가 집중했는데요. 이 후에 그 강한 비구름대가 영남 남해안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통영, 거제, 하천을 거쳐서 부산, 울산 쪽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기상청도 오늘 오전까지는 경상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를 갖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2: 네, 거제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원인은 또 무엇입니까?
3: 예, 이것은 13호 태풍 돌핀이 중국에 상륙하면서 거기에 동반됐던 많은 수증기하고 구름대가 더 잔류한 것들이 지금 현재 온대저기압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남해안 쪽으로 집중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해소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강수대가 남해안에 유지되면서 계속해서 비구름대가 그쪽으로 이동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1: 예. 자, 앞서 기상청이 부산, 울산, 또 경남 남해안에 시간당 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릴 거다 이렇게 예보를 했었는데 그럼 이 예보가 맞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3: 예, 짧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에 예보하시는 분들은 항상 듣고 싶은 예보를 갖다 할 때는 마음이 편하고 이런데 이게 이런 재난성 기상현상을 예보할 때는 법안 들어서면 하는 예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난 쪽에 비가 더 옵니다든가 또는 가뭄 지역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끼죠. 더군다나 이 집중호우라는 것은 크기가 동네 크기입니다. 반경이 부가 수킬로미터 그러니까 읍면동의 예보를 맞춰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비가 온다 했는데 안 왔다. 또 온 쪽에서는 또 오지 않는다 했는데 왔다 하는 그게 불과 거리 간격이 10km 이내에서 이런 차들이 나거든요.
1: 예.
3: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전에 이런 남해안 쪽에 예보를 내고 호우경보를 내고 또 재난성 호우경보까지 문자가 지금 날리게 된 것은 아마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으면서 잘 대처했다고 저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2: 네, 비의 양상을 볼 때 앞으로 얼마나 또 언제까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3: 예, 지금 구름대 강수대가 우리나라 남해안에 걸쳐 있으니까 큰 강수대가 지금은 이제 남해안 거제도 부산 쪽을 지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오전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비가 있고 오후가 되면 좀 잦아지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자 잦아든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광복절 연휴 3일 내내 지금 비가 내린 셈이거든요.
3: 네,
1: 특히 이번에 이렇게 남부에 이렇게 사흘 동안 비가 계속된 이유 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3: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전에 우리가 폭염을 줬던 고기압대가 태풍의 돌핀하고 13, 14, 15 태풍이 생겨서 발생하면서 소멸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압대가 거의 헝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해 쪽으로 이렇게 기압골이 생기고 그 기압골을 따라서 태풍 돌핀의 잔해로 해서 중국엔 피해가 굉장히 크게 났죠. 비도 많이 오고 그 구름대가 우리 쪽으로 유입되는데 그 통로가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돼서 계속 이번 광복절 연휴 동안 비가 계속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특이한.

0: 건 이 비구름이 내륙으로는 약하고 또 해안에는 강한 비를 쏟아냈다는 점인데요. 특히 지역도 매우 협소했습니다. 어제는 전남 목포 해남 영암 쪽에만 또 어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남 거제 사천, 부산 울산 등 모두 이렇게 바다와 맞닿은 해안가 지역인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1: 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구름대가 오면서 곳곳에 그 큰 비를 만드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나눈이라 해서 비를 많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구름들이 곳곳에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 산재해 있던 구름이 이제 남해안 쪽으로 가면서 했고요. 또 남풍이 불면서 여기 조금만 육지로 올라오면 거기에 있는 산이라든가 이런 상승 기류에 의해서 상당히 그런 그 소나기 구름들이 잘 만들어집니다. 그것들이 집중된 게 남해안을 위해서 아마 그 이번 비는 내륙 쪽보다는 남해안에 집중됐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 네, 하지만 그 일단은 이번 여름에 영남 지역에 비가 안 오면서 우리가 가뭄 걱정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는데 또 와도 이렇게 너무 많이 와서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정도 비면 가뭄이 좀 해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마 그쪽에 좀 아쉬운데요. 이 해안가에 비가 오면 바로 바다로 물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2: 예, 예.
1: 내리는 지역은 피해가 나는데 저수지라든가 어떻게 우리가 그 물을 갖춘 수리 시설에 그 물을 갖다 좀 가둬야지 두고 끄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남 지역 쪽도 지금 비가 조금씩은 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저수지라든가 그 작은 댐이라든가 이런 때는 그 유역에 비가 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0: 네, 어제 또 전남과 경남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위기로 또 한 단계 올라갔는데 이 밤사이 비를 고려한다면 산사태 위험 정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1: 예, 그 산사태 나는 것들은 그 우리가 토양에 수분이 충분히 들어가고 지하에 그러면 뭐 우리가 좀 그쪽에 전문하는 사람 말로는 그 지역에 산이 뜬다 그럽니다. 토양이 물에 의해서. 그랬을 때 산사태가 많이 나는데 이번에 거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도 그 전에 비가 많이 왔으면 이것이 땅에 스며들어서 산이 약해지는 그 시간이 걸리니까 아마 비가 조금 잦아지고 이래도 계속 산사태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마 관계 당국에서는 산사태 위기를 격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 네. 자, 이제 앞으로의 날씨도 좀 전망을 해볼 텐데 어제 서울 한낮에도 상당히 좀 선선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오늘 소나기가 지나고 나면 아마 이제 비가 갤 텐데 앞으로의 날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무더위가 또 찾아올까요?
1: 예, 지금 아직도 뭐 8월 중순에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던 저기 이중 고기압 미학에서 동서로 고압대가 놓이고 있는 것들이 또 태풍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2: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여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시 복원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이제 더위 이야기를 갖다가 이번 8월 하순 또는 9월 상순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0: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8월 17일 월요일 아침 6시 뉴스앤뮤직 스페셜입니다. 해가 조금 더 떠올랐죠? 새벽 5시 때보다 깨어나 있는 분들도 조금 더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이제 8월도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2주 뒤면 9월이 됩니다. 올해도 3분의 2가 지나가 버리는 건데요. 지난 3분의 2, 잘 걸어온 것 같으세요?

6시 뉴스 앤 뮤직 스페셜 첫 곡, 루시드 폴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였습니다. 이제 올해도 3분의 1이 남는데요. 그렇다고 벌써부터 아 1년 다 갔다 이러면서 아쉬워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죠. 오늘처럼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보낼 수 있을 때 그동안 걸어온 길도 한번 쭉 돌아보고요. 또 앞으로 걸어갈 길도 머릿속에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스 더 레인 이루마의 피아노 연주, 로망스, 리처드 용재 오닐 비올라 연주 듣고 오겠습니다.

지자 요수, 인자 요산, 지자 동, 인자 정.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움직이고 인자한 사람은 정적을 즐긴다. 논어 옹야편에 있는 글귀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이 글귀는 참된 휴식의 본질을 일깨워줍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삶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높고 푸른 산처럼 가만히 자리를 지키며 정적을 누리는 시간이 우리 영혼에는 꼭 필요합니다. 달리기만 하는 삶은 언젠가 지치기 마련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쉼 없이 움직이던 마음을 산처럼 가만히 두어보는 건 어떨까요? 내 안의 정적과 평온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읽는 고전, 오늘은 논어 옹야편에 있는 글귀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이었습니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주중 휴일 아침 6시 뉴스 앤 뮤직 스페셜. 이 방송은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실시간 듣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들려드린 음악은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크릿 가든의 Song from a Secret Garden, 이어서 마이클 호페이의 Beloved 두곡 전해드립니다.

0: 박사,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8월 17일 월요일 휴일 이른 아침에 보내드린 뉴스앤뮤직 스페셜이었습니다. 영화 주제곡이죠. 엔니오 모리코네의 시네마 천국 전해드리고요.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OST 류 요시마타의 The Whole Nine Yards 두 곡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의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동쪽 지역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남과 제주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시간당 20에서 50mm의 비가 오고 있는데 시간당 많게는 80mm 이상 오는 곳도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은 오늘 아침까지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극한의 호우에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빗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감속운전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남부지방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양산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 부근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가 정차 중이고 주말 작업이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산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녹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News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5: 경남 거제 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터미널과 주요 도로도 침수되면서 대중교통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현재 호우 상황 어떻습니까?
7: 네, 경남 거제 장평동과 이륜면에는 밤사이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새벽 사이 거제에 쏟아진 비의 양만 500mm가 넘습니다. 이에 경남 거제 장평동에는 새벽 1시 58분에, 거제 이륜면에는 새벽 1시 32분에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 사이 100mm 이상의 빗줄기가 관측될 때만 발송됩니다. 그만큼 밤새 극한 호우가 이어졌습니다. 이 통영에도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새벽 5시 32분 통영, 도천동 등 21곳에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부산에도 거센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새벽 3시 42분에는 부산시 강서구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려 역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같은 집중호우로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 통영 등 지역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5: 네, 지자체 대응 상황도 전해주시죠.
7: 네, 거제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문자를 보내 안전지역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월천과 서정천 등 하천이 범람하자 거제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외출을 삼가고 건물 내 안전지역으로 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로 곳곳이 침수되면서 버스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주요 도로와 터미널이 침수돼 현재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렸습니다. 시는 택시 또한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후 복구 상황에 따라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부산에서도 교량과 지하차도의 출입이 긴급 통제됐습니다. 해병교와 연안교, 수용교, 초량 1, 2 지하차도와 진시장 지하차도, 무곡 지하차도 등 모두 8곳이 통제됐습니다. 기록적 폭우로 곳곳이 침수되고 있는 만큼 피해 상황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주민은 재난문자를 반드시 확인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브에서 YTN 추맹기입니다.
5: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남 집중호우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경남 거제 통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6시부로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현장에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네, 이번에는 YTN에 들어온 제보 영상을 통해서 호우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2시 20분쯤이었습니다. 경남 거제시 이룬면 산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산에서 마치 계곡이 흐르듯이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도로에는 쓸려나온 돌도 가득합니다. 제보자는 펜션 인근 도로가 침수되면서 대피하지 못하고 숙소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 네, 이번에 보시는 화면은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초등학교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학교 인근 도로가 심하게 물에 잠겼고 학교로도 물이 지금 들어찬 상황이죠. 운동장은 물론 교실과 교무실까지도 흙탕물이 넘쳐 들어왔는데요.

0: 학교 관계자는 장평동에 내린 극한호우로 피해가 걱정돼 새벽에 학교에 나왔더니 이 같은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역시 거제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이었습니다. 경남 거제시 거제면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주택 안쪽 마당까지 빗물이 넘쳐 들어온 상황인데 그 높이가 평상 높이에 이를 정도입니다. 제보자는 도로 가득 들어찬 물이 집안까지 넘쳤다면서 소방당국도 도로가 침수돼 출동이 어렵다는 재난 문자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지금 이곳은 경남 통영시 봉평동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인데요. 경사면을 따라서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도로를 뒤덮고 또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산에서 많은 물이 쏟아져 아스팔트 도로 곳곳이 부서졌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지금 영상은 오늘 새벽 4시 반쯤이었는데요.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도로가 온통 흙탕물에 잠긴 상황인데 차량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켠 채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차량이 도로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이 갑자기 불어난 탓에 이동하지 못하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0: 남해안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남 거제와 통영의 저수율이 70%대로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농촌 용수 종합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늘 새벽 5시 기준 통영의 저수율은 76.8%, 거제의 저수율은 73.6%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통영의 저수율이 40.7%, 거제는 37.2%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로 밤사이 이 지역에 시간당 50에서 100mm 이상 거센 빗줄기가 쏟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남 다른 지역의 저수율은 크게 오르지 않아 전체 저수율 평균은 35.9%로 전날 33.1%에서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번 집중호우로 고립된 거제 주민을 구조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윤 장관이 소방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극한호우가 예상되는 경남 창원과 김해, 부산 지역에 대한 사전통제와 주민 대피 방안도 철저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0: 이란군이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면 3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이스라엘의 극우 국가안보장관은 가자지구에서 매일 밤 30명에서 40명을 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홍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아미르 하타미 이란군 총사령관은 현지 시간 16일 대정적 성전에 참여하겠다는 수많은 요청이 쇄도해 포상금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에 인계하면 지급한다는 겁니다.
3: 성전의 큰 보상과 함께 적절한 선물을 제공할 겁니다. 이 선물은 3만 달러, 약 50억 토만에 해당합니다. 이란 육군 총사령관입니다.
2: 특히 이란 여성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경우 포상금은 두 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타미 총사령관은 미국은 이곳이 이란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오판을 저지른다면 역사의 길이 남을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실제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기보다는 미군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공식적으로 이란 영토 안에 미 지상군이 배치된 적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는 미군 전투기 추락 후 탈출한 조종사를 미군이 구출한 적은 있는데 당시에는 100억 토만, 8,500만 원의 포상금이 내걸렸습니다. 이타마르 벤 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극우 성향의 벤 그비르 장관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가자지구에서 매일 밤 30~40명을 표적 암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살아서는 안 되며 심지어 사람조차 아니다라는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네타냐의 킹메이커로 불리는 벤 그비르는 앞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가둔 감옥 주변에 100억 원을 들여 악어를 풀어놓는 계획을 추진해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0: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인근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의 사망자

0: 수가 53명으로 늘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16일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에 플로레스섬 북부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53명이 사망했고 부상자 10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은 이번 지진으로 플로레스섬 곳곳에서 주택 914채가 완전히 무너지고 450여 채가 파손됐으며 5천 명이 임시 대피소로 이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서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자주 발생합니다. 2004년에는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주의 반다체 해상에서 규모 9.1의 강진이 일어난 뒤 쓰나미가 덮쳐 17만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주 일대를 겨냥해 역대 최대 공격을 감행했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습니다.
1: 이에 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허점을 노려 탄도미사일 공세를 강화하면서 전세가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2: 시뻘건 불길과 함께 짙은 연기같이 솟으며 하늘을 뒤덮습니다. 모스크바주에 있는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스 물류 창고가 또다시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주를 겨냥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격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도모데도보 지역의 물류 창고를 비롯해 다른 여러 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는데 러시아의 핵심 경제 인프라를 파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 로스토프주와 벨고로드주도 표적이 돼 러시아 전역에서 7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드론 800여 대를 격추했는데 약 600대는 모스크바를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곳곳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수도 키이우에 있는 시장을 포함해 민간 시설도 타격받으면서 전국에서 5명이 사망했습니다.
3: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책을 팔고 있었을 뿐인데. 키이우 시민입니다.
2: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주에만 13개 지역이 피격됐는데 드론과 유도 폭탄 각각 1,500여 기, 미사일 60여 기가 동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유럽에서 인프라를 파괴하고 생명을 앗아간다며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음을 또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패트리언 요격 미사일이 고갈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세에 속수무책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초여름에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장거리 공격으로 어렵게 전황을 호전시켰는데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생산과 사용을 늘리면서 전세가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유럽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 그리스에서는 아테네 인근 살라미나 섬에서 2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대피했고요. 벨기에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커지면서 독일 국경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4: 그리스 아테네 바로 서쪽에 있는 살라미나 섬. 주택 사이로 불길이 번지고 짙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한 산불에 남부 페리스테리아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연휴를 맞아 해변을 찾았던 관광객과 주민 수백 명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해안경비대 순찰정 7척과 민간 선박까지 동원돼 약 90명을 바다로 대피시켰습니다. 벨기에 동부 하이펜스 자연보호구역에서는 대형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구장 4,200개에 해당하는 약 3,000헥타르가 불탔습니다. 2011년 최대 산불 기록을 2배 이상 뛰어넘은 규모입니다. 벨기에는 물론 인접국 독일과 룩셈부르크 소방대원들까지 투입됐고 스웨덴 소방 항공기와 네덜란드 체코 헬리콥터까지 지원에 나섰습니다.
5: 상황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지만 200m 이상 전진하기가 어렵습니다.
4: 아직 주택 피해는 없었지만 당국은 주민들에게 귀가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길은 독일 국경 방향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벨기에와 인접한 독일 몬샤우 당국은 산불이 독일 영토까지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로 예상하면서도 심각한 연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경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6: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워킷 안전화.
1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7: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부지방은 며칠째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 집중되는데요.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천둥과 번개도 동반해서 요란하게 오겠습니다. 고속도로 위 곳곳이 빗길이라서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옥천, 추풍령휴게소에서 경주 구간 빗길 주의 구간이고요. 이후 경부선 시점까지도 비로 인해서 길 미끄럽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라 여행 가셨다가 오늘 귀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직은 도로 한산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진행의 아나운서 최입니다. 8월 17일 월요일, 오늘은 광복절 대체 공휴일이죠. 뉴스 앤 뮤직 뉴스 앤 트롯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이번 시간은 익숙한 국내 가요와 팝송 그리고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7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시스터 슬레지의 We Are Family 듣고 오시죠.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0: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제...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7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시스터 슬레지의 We are family 듣고 오셨습니다. S010109님이 앱으로 월요일 아침 7시 뉴스 앤 뮤직 최휘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인사해 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보통은 낮 시간에 찾아뵈었는데 오늘은 7시 뉴스앤뮤직의 시작을 제가 열어봤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아침에 인사를 드리니 느낌이 또 새롭네요. 뉴스앤뮤직 신청곡과 사연 받아볼게요. 문자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 실시간 채팅창은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다이애나 로스의 I'm Coming Out.

스티비 원더의 이젠 쉬 러블리, 다이애나 로스의 I'm Coming Out 차례로 듣고 오셨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많은 비로 현재까지 피해 접수가 139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11시를 기준으로 도로 침수 52건을 비롯해 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77건,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10건 등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6건, 울산 5건, 부산 4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 거제시 이룬면에 이어 장평동에도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남 거제시 장평동 일대에 시간당 100mm 폭우가 쏟아져 오늘 새벽 1시 58분 기준 이 지역에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앞서 경남 거제 이룬면에도 시간당 100mm 이상 호우가 기록됐습니다.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 사이 100mm 이상의 빗줄기가 관측될 때 발송됩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제가 토요일까지 거제 남해 이쪽에 있었는데요. 비가 내린 지 오래돼서 땅이 가물어서 걱정이라는 어르신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비가 너무 와서 걱정이네요. 적당히 와주면 참 좋을 텐데요. 오늘 오전까지 부산, 경남에 추가로 많은 비 예보돼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없길 바라겠고요. 주말까지 이어진 3일간의 연휴 마지막 날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사연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 앱 채팅창엔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노래 바로 이어드릴게요.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이상은의 언젠가는.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이상을의 언젠가는 노래 들으셨고요.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진행됩니다. 서울 강서경찰서와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은 내일 정확한 발화 지점과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 감식을 이어갑니다. 합동 감식팀은 지난 14일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창고방을 중심으로 3시간가량 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서울 가양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맨 위층에서 불이 났고 30대 아들과 뇌병변 장애인 60대 어머니가 베란다 아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 서영철 전국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연대 대표의 빈소를 마련하기 위한 천막 설치를 두고 피해자 단체가 서울시와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연대는 어제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을 설치하려다 서울시가 막아서자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해당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광화문 광장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같은 자리에서 농성하며 정부와 서울시에 진상규명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서영철 대표는 지난 11일 기흉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지만 69세 나이로 숨졌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끝곡으로 두 곡 준비돼 있네요. 9849번님이 청해 주신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아더즈 심 먼저 보내드리고요. 플레이어의 베이비 컴백 이어드릴게요. 저는 8시 20분 뉴스앤뮤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초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도시 안양시입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장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다음에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지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천 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함정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3: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 24도, 대구 22.3도, 전주 26.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날이 습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0도, 강릉 28도, 광주 32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영남권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산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입니다. 지역별 이동시간 살펴드립니다. 8시에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은 5시간 10분, 광주에서 서울 3시간 20분, 대구에서 서울은 4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강릉에서 서울은 2시간 40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양평휴게소 부근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대신 부근 빗길 주의하시고요. 광주 방향은 동양평 쪽에서 안개 주의 구간입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성 방향 동탄 부근 2차로에서 비탈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예.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라며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2: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 투자 1호 발표를 앞두고 쟁점 해소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요?
3: 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시작을 앞두고 잠시 전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이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지금까지 동의해온 사실이 자신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이 미국을 위협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나라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연합훈련을 얼마나 축소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 오늘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를 앞둔 발언이기 때문에 훈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6월에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계획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또 한미연합훈련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도 터뜨렸는데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사양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 네, 그리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미국을 방문했는데 대미 투자 협의가 예상되고 있죠?
3: 네, 김정관 장관이 지난달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지 3주 만에 다시 워싱턴 DC를 다시 찾았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과 합의한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주요 쟁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서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김 장관의 설명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4: 디테일하게 지금 협상 중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뭐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걸 목표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해결해보자.
3: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미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압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자신은 그런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4: 저한테는 받은 적은 없고, 네, 아마 투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는 이야기는 알다시피 금년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3: 김 장관은 이르면 이달 말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에너지 협력 사업으로 미텍사스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좀 기다려보자며 말을 아꼈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미국의 과잉생산 관세 발표를 앞두고 이 추가 관세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과잉생산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이 한미가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 김 장관은 지난해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합의한 15% 관세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질로 대미 협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김 장관은 협상은 개인이 아니라 전체 조직이 하는 거라면서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밤사이 이어진 경남 거제 극한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져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제 지역 옥포동에 산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이송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2분쯤에 거제시 옥포동에서 산사태 매몰 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고 두 명은 경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서울 경기 순회 경선 당원 투표에서 접전 끝에 정청래 후보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경기 수원에 이어 고향 킨텍스에서 합동연설회를 연 뒤 서울 경기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집계한 결과 김민석 후보가 득표율 46.66%로 정청래 후보 46.28%에 불과한 0.38%포인트 차이로 앞섰고 송영길 후보의 득표율은 7.06%였습니다. 지역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김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박빙 승부 속에 49.91%를 기록하며 호남권 압승 뒤에 확보한 과반에서 다시 절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41.51%로 두 후보의 누적 격차는 8.4%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권리당원을 제외한 대의원과 당대표 선거 합산의 30%를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오늘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됩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인미의 김영호 최고위원 후보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지도부를 위해 김용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달라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두 후보는 어제 서울과 경기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된 뒤 SNS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투표 결과로 친청계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당선권에 든 반면 김용 후보가 6위로 밀려나면서 친청계 최고위원 과반수 차지가 유력해지자 대의원 투표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경선 초반부터 룰 세팅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여러 차례 분출됐습니다. 특히 진통 끝에 도입했던 선호 투표제가 오늘 전당대회에서 적용될지 아니면 1차 투표에서 곧바로 과반 승리자가 나올지도 막판 관전 포인트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5: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룰 세팅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건 선호 투표제입니다. 선호투표제는 1, 2, 3순위를 모두 표기에 투표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위 후보의 2순위 득표를 상위 득표자에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추가 투표 없이 결선 투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로 앞서 국회의장 선거,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활용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최고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한때 제동이 걸렸습니다.
6: 도대체 왜 굳이 당원의 주권 의지의 표현인
7: 박규환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6: 그러면서까지 선호 투표를 고집하고 주장합니까?
8: 적법한 당원 당규에서과
7: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을
8: 거쳐 도입된 우리 당의 결선 투표 방식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남긴 레거시입니다.
5: 당원 당규 위반 여부를 놓고 계파 간 격론이 벌어진 건데 실제 논란이 커진 배경엔 후보별 유불리가 깔려 있습니다. 경선 초반부터 사실상 김민석, 정청래 양강 구도가 형성됐는데 남은 송영길 후보의 2순위 표를 어느 후보가 차지할지는 비교적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당규를 개정해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계파 간 서로 찬반이 엇갈린 선호투표제와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를 맞교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송영길, 김용 후보가 구속기간 당비를 내지 못하는 등 출마 자격이 없다는 논란까지 나오며 설전이 과열되기도 했습니다.
9: 검찰의 상징적인 피해자
7: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9: 최고위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인가.
10: 정치 생명 끊어놓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걸
7: 문정복 전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5: 치열한 다툼 끝에 정리된 룰을 통해 차기 지도부 선출이 임박하긴 했지만 과반 압승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씁쓸한 뒷맛이 남을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새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민주당의 첫 지도체제 변화인데요.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이 대통령을 가장 잘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새 지도부와 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은 전당대회 순회 경선 내내 친명을 넘어 찐명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저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잘 맞는다,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친명계와 친천계로 나뉘어 설전을 벌이면서도 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2: 누가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7: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12: 그대의 경쟁입니다. 지금 가장 외롭고 힘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13: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대통령 레임덕이 옵니까? 당과의 의뢰,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뢰는 김민석이 아니라 정청래가 지킬 것입니다.
14: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도울 것인가?
7: 김민석 민주당 대표 것인가? 후보입니다.
14: 전대의 본질이고 선택의 본질입니다.
11: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새 지도부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지도체제 변화입니다. 이 때문에 새 후보 모두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당권 주자들이 이재명 정부 성공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전당대회 막판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15: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것이 문제입니다.
7: 정청래 민주당 대표
15: 지금
7: 후보입니다.
15: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정청래가 필요합니다.
16: 중간층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 늘어간 지금 무슨 핵심 층이 돌려서 이렇게 지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7: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16: 이런 돌팔이 진단을 하기 위해서
17: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빠지면 그건 코어라고 볼 수가 없죠.
7: 김민석 후보입니다.
17: 확장을 동시에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님 이후 우리의 노선이었고 3개월 안에 우리 당 지지율을 10에서 15% 올리고
11: 정 후보는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고 개혁 성과를 앞세우자는 데 방점을 찍었고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중도층 확장에 주력하며 안정적인 국정 지원을 강조하고 나선 셈입니다. 당대표가 누가 되냐에 따라 여당 지도부의 색깔은 물론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 2년차 당정, 당청 관계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민주당 차기 당권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도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유력 당권 후보들 가운데 누가 당선되면 유리할까 조심스레 계산하는 분위기도 간주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8: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로 나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두고 국민의힘은 고루 견제구를 던져왔습니다. 특히 쟁점 사안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지렛대 삼아 후보별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대치전국대는 당권 주자들이 선동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19: 정청래 전 대표는 이걸 못해내면 민주당은
7: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18: 이재명 대통령 당무개입 논란 땐 정청래 후보가 대표될까봐 어지간히 불안하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 논란 때도 마찬가지. 당대표가 되는 길과 사법 리스크 지우는 길을 상부상조하느냐고 직격했습니다.
20: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를 왜 그토록
7: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20: 그 음흉한 본색이
18: 민주당 차기 당대표가 곧 결정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어떤 후보가 가장 야당에 유리할지를 두고 유불리를 세마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회 카운터파트 국민의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일단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여당 대표가 누구이든 별 상관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차기 여당 대표가 누구이든 결국 1년 8개월 남은 총선 승리가 목표일 수밖에 없는 만큼 치열한 정책 경쟁은 마찬가지일 거란 설명입니다. 다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분열 가능성 등 반사 효과를 더 누릴 만한 차기 대표가 누구인지를 두곤 야당 내부에서도 조금씩 견해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부동산이나 증시 같은 민생 이슈에서 공소취소나 개헌 논의까지 정치권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여당 대표의 등장이 여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0: YTN 권남기입니다.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3: mattress. Best sleep.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0: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1: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연휴 내내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해안과 제주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것도 있어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영남 해안 지역은 물결도 높게 일고 있습니다. 풍랑주의보도 내려져 있고 물가 접근 삼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 이동량은 거의 없는 편인데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동청송 영양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 현재 처리 중입니다. 동해고속도로 포항 방향 남경주 부근 2차로에서 공사 중이고 도로 장기 차단 중이라서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탄분기점 진출로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오산 부근 갓길에는 보행자가 있어서 조심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오산에서 안성 가는 길, 독립기념관에서 옥천 구간 빗길 주의 구간이고요. 추풍령 휴게소도 비로 인해서 길 미끄럽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 대체 공휴일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휴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후에 다가설수록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는 귀경 차량이 늘면서 곳곳이 붐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급한 마음보다는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가 보내드리는 음악을 벗삼아 여유 있는 마음으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호레노츠의 You Make My Dreams 함께 하시죠.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네,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호레노츠의 곡이죠. You Make My Dreams 듣고 오셨습니다. 신청곡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기다립니다. 보내주실 곳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앱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이쪽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광복절 대체 공휴일 아침 함께하고 계신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오늘은 귀경길에 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곳곳에 지금 비도 많이 내리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졸음운전 꼭 주의하시고요. 2시간 정도 운전하셨다면 휴게소에 들러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상 상황 조금 더 전해드리면 경남 남해안과 통영에는 극한 호우가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 해안의 많은 곳은 250mm의 폭우가 더 쏟아질 거란 예보 들어 있습니다. 경남과 제주도, 부산과 전남 광양, 울산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기상상황과 재난 문자 수시로 잘 확인해 주시고요. 교량과 지하차도 출입은 꼭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곡 세 곡입니다. 루서 밴드로스의 레버 투 머치, 쿨 앤 더 갱의 셀레브레이션, 시크의 루 프리크.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시크의 르 프리크였고요. 앞서 차례로 흐른 곡은 루서 벤드로스의 네버 투 머치, 쿨앤더갱의 셀러브레이션이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오늘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정기 전국 당원대회 합동 연설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전당대회는 관련 공연과 축사, 후보자 정견 발표와 함께 당선자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국 순회 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8.4%포인트 앞선 가운데 오늘 전당대회에선 대의원과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합산돼 승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엔 선호 투표를 통해 최종 승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유사시 한반도 방위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훈련을 실시합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을 최근 전훈 분석 결과 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했다며 한미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한미 공동평가가 진행됩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UFS 기간에 실전성과 전투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지휘소 훈련 시나리오와 연계된 야외 기동 훈련도 진행합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YTN 라디오 8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3937번님, 저희 집에는 반려견 포메라니안 한 마리가 있어요. 한번 파양된 아픔이 있는 아이예요. 처음 만났을 때는 사람을 조금 경계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이제는 남편이 퇴근하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반겨줍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구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기가 네가 평생 머물 집이야 라고 문자 주셨어요. 반려견이 주는 행복과 기쁨은 정말 키워본 분들만이 아는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아무런 조건 없이 언제나 나를 반겨주고 사랑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아픈 강아지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신 3937번님, 이 세상 복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래 바로 이어드릴게요. 먼저 1252번님이 청해 주신 곡 러브홀릭의 인형의 꿈 들으시고요. 자우림의 25, 21 이어드립니다.

신청곡 러브홀릭의 인형의 꿈, 자우림의 25, 21 들으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경남 거제와 통영 일대에 내린 극한 호우로 인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오전 6시 부로 1단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고립된 거제 주민을 구조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또 앞으로 극한 호우가 예상되는 경남 창원과 김해, 부산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와 주민 대피 방안도 철저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앱으로 들어온 커피모어 111번님의 신청곡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뉴스앤뮤직은 9시 20분에 다시 이어집니다.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안과 전남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긴급 재난 문자가 여러 차례 발송됐는데요. 현재도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어서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에 5에서 20mm, 강원에 5에서 10mm, 충청은 최대 40mm의 비가 오고요. 경남 남해안과 부산은 250mm 이상의 비가 더 올 수 있겠습니다. 이외 남부지방 곳곳으로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통영 지림로 3차로에서 토사 유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처리 작업이 많은데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칠곡 부근 갓길에 고장난 중형 화물차가 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이고 동해고속도로 포항 방향 척과 구룡 부근 갓길에도 고장난 화물차가 있습니다. 남경주 부근 2차로에서 작업 중인데요. 장기 차단 중이라서 이 부근 자주 지나신다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성방향 동탄부근 2차로에서 비탈면 보수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서울 경기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2: 누적 득표율 합산에서도 김 후보가 8.4%포인트 격차로 1위를 수성했는데 최종 결과는 오늘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 등을 합산해 발표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 민주당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서울 경기 지역 승자는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2위 정청래 후보에 0.38%포인트 앞서면서 신승을 거뒀습니다.
4: 기호2번 정청래 후보 147,000표.
0: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4: 기호3번 김민석 후보 148,245표입니다.
3: 경기 서울을 끝으로 마무리된 전국 순회 경선 전체 합산 결과도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득표율 49.91%로 거의 절반의 표를 확보, 정청래 후보에 8.4%포인트 앞섰습니다. 당대표 후보자들은 전국 순회 경선 마지막 날에 걸맞게 서로에 대한 공격보다 자신의 비전을 얘기하며 한 표를 호소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5: 정권 재창출도 판을
0: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5: 판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총선과 대선까지 이겨내는 거대한 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0: 정청래 후보입니다.
5: 만든 우리들 똘똘 뭉쳐 총선 승리, 대선 승리하는 길에 정청래가 앞장서겠습니다. 청춘들이 민주당에 모여서 그들의 꿈과 미래를
0: 송영길 후보입니다.
5: 민주당이 그 바탕이 되겠습니다. 송영길이 하겠습니다.
3: 다만 후보자들 간 은근한 견제와 신경전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5: 이번에 우리는
0: 김민석 후보입니다.
5: 선거를 졌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명 반명 입에 올리는 자가 반명이고 분열 분열 입에 올리는 자가 분열.
0: 정청래 후보입니다.
3: 경기 서울 순회 경선을 마지막으로 권리당원 표심은 모두 확인됐습니다. 30% 비중의 국민 여론조사 등을 합산해 결정되는 당대표 당선인은 전국 당원대회가 열리는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전국 순회 경선 막판, 최고위원 선거 판세는 혼전의 연속입니다.
2: 마지막 서울 경기권 투표에서는 친청계 후보들이 약진했는데 친명계는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임미애, 김영호 후보가 전격 사퇴하면서 진영 대결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6: 마지막 순회 경선 연단에 오른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한마음 한뜻 정청래를 지켜달라 외쳤습니다.
7: 저렇게 혼자 발버둥치고 있는 정청래.
0: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7: 동지 여러분.
5: 제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0: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5: 정청래 당대표 한민수 최고위원을 만들십시오.
6: 호남 대패를 만회하기 위해 팀 정청래 결집에 나섰고 초기에 성과도 달성했습니다. 친명계 박선원 후보에게 누적 1위를 내어줬던 최민희 후보가 다시 선두를 탈환했고 친청계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나란히 득표율을 끌어올린 겁니다.
8: 사랑하는 당원동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을
0: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8: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6: 그 결과 친명계 후보들의 순위도 줄줄이 밀려났습니다. 박선원, 서미화 후보는 당선권을 유지했지만
7: 혐오 정치를 우리 대통령에게 퍼붓는 이것이 우리
0: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7: 아니면 배신입니까?
9: 민주당의 소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0: 서미화 민주당 하나도,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9: 둘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성공 아니겠습니까?
6: 원조 친명 김용 후보는 6위로 밀리면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5위 탈환을 노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7: 이재명답게 김용답게
0: 김용 민주당 최고위원
7: 김용답게,
0: 후보입니다.
7: 김용답게 민주당답게 함께 가겠습니다.